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

0: 될까? 샘이 난다, 샘샘이.
1: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2: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미!
3: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즐거웠었어요.
2: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또 은우!
4: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 했을 때요.
2: 오, 그럼 시우는?
5: 유미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6: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7: 은우라.
5: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6: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7: 이게 공부마입니다.
1: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8: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2: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아는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8: 윤희랑 키즈 카페에서 논 거예요.
2: 아, 그렇구나.
8: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2: 오, 보자.
8: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2: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 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8: 네.
2: 볼풀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8: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2: 그러니까.
1: 똑같이 키즈 카페 간 그림인데.
2: 맞아, 너 그려봐, 알았지?
1: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2: 다 그렸어? 봐봐, 한번.
8: 지아야, 네 그림 봐봐.
3: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1: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희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9: 얘들아! 아! 아!
8: 우리 대탈출 놀이할래?
9: 그래, 그래!
8: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1: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8: 어때, 어때? 재밌겠지?
9: 와, 재밌겠다!
7: 준비, 빨리 하자!
8: 준비!
1: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알고 싶어.

0: 안녕.
1: 안녕하세요.
2: 어머, 윤희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민이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2: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3: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2: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2: 가자.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
1: 잘 봐.
4: 잘 봐.
5: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5: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6: 준비!
3: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윤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6: 셋, 넷, 다섯, 어, 어!
7: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6: 셋, 넷, 다섯, 어, 어!
1: 모든 게 지금 걸렸다!
8: 윤희가 더 잘한다!
1: 윤희가 이겼다!
6: 와!
3: 뭐야? 줄넘기도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8: 와, 윤희야, 너는 어떻게 줄넘기를 그렇게 잘해?
3: 아, 나는... 윤희는 왜 나보다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하지? 그림도 나보다 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 기분이 이상해.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0: 세미난다, 세미나! 세미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세미난다, 세미나!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미나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내 가방 왜 발로 차? 실수야, 실수.

0: 네가 그린 그림 지하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유니크림 내가 다 빵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하의 마음이 위험해. 지하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

0: 망쳐버릴 거야! 망쳐버릴 거야!
1: 잠깐! 너 누구야?
0: 어? 지하구나! 나야! 샘샘이!
1: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하 너의 마음! 지하,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1: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1: 안 돼!
0: 어? 아니, 왜 안 돼?
1: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1: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치만! 윤희가 미운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1: 밉냐고?
2: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3: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2: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3: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보여. 그럴 리가. 지아는 윤희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희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희가 미울 거야.
1: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희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0: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저렇게!

0: 그래! 나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1: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나?
0: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2: 샘샘아, 내가 어떻게 다 1등 해?
0: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2: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근데...
1: 근데?
2: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1: 브라보! 지아 말이 맞아. 지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 뭐든 다 내가 1등으로 잘할 순 없는 거야.
0: 그래도

0: 삼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샘샘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 속에 있을 거야.
0: 뭐? 싫은데? 샘샘이 때문에 내가 또 친구들한테 심술 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샘샘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샘샘이도 꼭 필요하다.
0: 샘샘이가 필요하다고?
1: 샘샘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3: 지아야, 지아야.
0: 어?
3: 지아야. 어? 너 뭐해?
4: 윤이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3: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놓아서 그래.
4: 근데 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3: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4: 그림일기? 그게 뭔데?
3: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4: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3: 그래?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4: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3: 그래도 좋지. 가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축제.
1: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2: 퍼즐 축제에 가고 있단다.
0: 어? 나 축제 좋아하는데.
3: 그래, 이번 축제는 퍼즐 축제란다.
0: 에? 퍼즐 축제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하네요.
2: 난 재밌을 것 같은데.
1: 팔팔가 퍼즐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여기 퍼즐 진짜로 많다. 초록색은 나무 퍼즐, 빨강은 원숭이 퍼즐, 주황은 당근 퍼즐이네.
4: 어때? 다 멋지지 않니?
0: 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3: 색깔을 잘 보는 게 퍼즐을 잘 맞추는 비결이기는 하지, 페파. 색깔이 같은 퍼즐 조각은 보통 딱 붙거든.
0: 와!
5: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당나귀 할머니. 여기 퍼즐 맞추는 거예요?
6: 맞아. 처음엔 네 개의 모서리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 한 면이 일자인 가장자리 조각들을 찾아내고,
0: 그런 다음 색깔이 비슷한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붙이면 되겠네요.
6: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페파.
3: 애가 좀 똑똑하죠.
6: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4: 설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건가요?
6: 아니요, 토끼 아저씨, 잃어버린 조각은 없어요.
4: 퍼즐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7: 괜히 떨었네.
0: 공룡.
1: 조지가 공룡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2: 아주 좋은데.
1: 파파는 땅 지킴이 요정 퍼즐을 발견했고요.
0: 우와,
3: 멋지군.
0: 이거 사도 돼요, 할아버지?
3: 미안하지만 페파, 이 퍼즐은 경매로만 살 수 있는 퍼즐이란다.
0: 경매가 뭐예요?
3: 경매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사회자가 나와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리면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팔지 말해주지.
4: 멋진 땅요정 퍼즐, 경매에 들어갑니다.
7: 저거였어요.
3: 그럼 저걸 사고 싶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지.
7: 저요?
4: 4만원 나왔습니다.
0: 근데요, 다른 사람도 저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4: 8만원 나왔습니다.
7: 뭐?
4: 10만원이요.
3: 손이 아니라 이렇게 코를 만져도 상관은 없어.
4: 20만원 나왔습니다.
7: 뭐요?
4: 20만원, 20만원 두 번. 낙찰자는 페파 할아버지입니다.
3: 예?
4: 잘하셨습니다, 페파 할아버지. 퍼즐 값으로 20만원 주시면 됩니다.
3: 20만원이요?
7: 정말 통이 크시네요, 페파 할아버지.
8: 역시 페파 할아버지시네.
7: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요.
3: 아이, 그쵸. 내야죠.
2: 어머, 정말 멋진 퍼즐이네요. 놔주려고 산 거예요?
3: 예, 나 잘했죠?
2: 고마워요, 페파 할아버지. 자상도 하시지.
1: 퍼즐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0: 오, 저게 뭐지? 퍼즐 조각 같은데.
9: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 네, 알았어요.
6: 우리가 가진 퍼즐 중에 조각이 빠진 게 있나 보네요.
8: 어떤 퍼즐에서 빠진 건지 어떻게 알지?
0: 글쎄요, 이 조각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있는 퍼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주황색 조각은 당근 퍼즐에서 빠진 거예요.
4: 오, 그런가 보네, 페파. 고맙다.
10: 맞아!
3: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0: 전 그냥 색깔만 보고 어떤 퍼즐이 이 색에 잘 맞을지 찾아낸 거예요.
6: 이제 보니 우리 페파가 퍼즐 전문가였는데 몰랐네.
0: 네, 이제 아셨죠?
1: 페파는 퍼즐 축제가 정말 좋았어요. 퍼즐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모두의 취미.
1: 쉬는 시간이 끝나고 페파랑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11: 어머, 벌써 쉬는 시간이 끝난 거니?
0: 네, 선생님, 맞아요.
12: 지금 뭐 하세요?
11: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있단다.
13: 사면 됐지, 왜 만들어요?
14: 저희 아빠 바구니도 파는데 세 개를 한 개 값이에요.
11: 고맙다, 프레디. 근데 바구니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다.
14: 그럼 왜 만드시는 건데요?
11: 이건 선생님이 한가할 때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내 취미거든. 아~ 선생님은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

0: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죠?
1: 맞는 말이야. 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 직업이지.
0: 우릴 가르치고 돈을 버세요?
1: 그래, 수지.
2: 선생님, 선생님! 전 바구니도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1: 아유, 페드로. 취미는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3: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1: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은 취미지. 취미는 또 뭔가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단다.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0: 우리 아빠는요, 저녁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아빠 취미예요.
4: 맛있다.
0: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매일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1: 오호, 맞아. 어떤 취미는 아주 느긋한 것도 있지.
3: 아, 우리 할머니는요, 역사 재현하는 거 좋아하세요. 와! 와! 차랑 비스킷을 드시거든요.
5: 어우, 고마워.
1: 역사 재현은 단지 차랑 비스킷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니. 또 다른 취미 아는 친구 있나요?
0: 우리 엄마는요,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찍어서요, 컴퓨터에 올리세요.
1: 멋진 취미시네.
0: 우리 엄마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1: 아하, 취미로 하는 일을 또 누구는 직업으로 하는구나.
0: 우리 엄마는 컴퓨터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취미예요?
1: 그럼,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0: 우리 아빠는요, 당근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1: 물론이지. 옷을 갈아입고 변신놀이도 많이 하잖니.
0: 수지도 간호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제 취미거든요.
1: 그렇지. 너희도 다 취미가 있을 거야.
0: 제 취미는요, 비행기 그리고 노는 거예요.
1: 좋은 취미구나.
6: 제 취미는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1: 아이쿠야,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 같은데.
6: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1: 자, 이것만 봐도 취미라는 건 각자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겠지.
7: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0: 아빠, 아빠, 오늘 취미가 뭔지 배웠어요.
4: 오, 그래?
0: 아빠 취미는요, 요리랑 드럼치기랑 신문읽기 같은데 맞죠, 아빠?
4: 그래, 아빠 취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0: 엄마, 저는 엄마 취미가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5: 그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
0: 취미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5: 맨날은 아니거든.
0: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시고요.
5: 맞아, 아주 좋아하지.
1: 아, 참, 레베카 아버지 취미도 다들 듣고 재미있어 했답니다.
4: 오, 저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지.
0: 당근 옷 갈아입고 좋아했잖아요.
4: 그건 딱 한 번이었는데, 분장 파티 때 입은 거고.
0: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4: 그래, 좋아했지. 잠깐, 그럼 너희들 취미는 다 뭔데? 페파도 취미가 따로 있니?
0: 페파 취미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걸요? 제 취미도 바로...
7: 페파는 자기 취미가 좋았어요. 페파의 취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What's wrong?
1: 아, 벌레! 벌레!
0: 벌레? 벌레가 어디 있는데?
2: Over there!
0: 조그마한 벌레가 뭐가 무서워?
2: 진짜 무서워!
0: 에르지 괜찮아. Look! It's just a ladybug. 아! 무당벌레잖아.
1: 맞네. 무당벌레네. 예쁘다.
0: 예쁘지?
2: 뭐가 예뻐? What should I do? Help.
0: 에너지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무당벌레를 밖으로 나가게 할까?
1: That's a good idea.
2: 오케이.
0: 그치. 에너지 잠깐만 참아봐.
3: Super duper magic store.
1: 보내주고
0: 진짜? 그래도 같이 했잖아. 같이 도와줬잖아.
2: 같이? Together?
0: Teamwork.
3: Great.
2: Thank you. 맞아.
0: 오!
2: Alphabet dice.
1: That's right, the alphabet dice.
4: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2: 오늘은 내가 던질래.
1: 왜? 에너지, 오늘 멜로디가 좋은 일 했으니까 멜로디가 던지는 게 어때?
2: 오케이, 파인. 오케이.
0: 진짜? 완전 신나.
2: 네가 던져.
1: 네?
2: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와!

0: secret of you.
1: 와! 예쁜 공원이다.
2: 유는 어디로 갔을까?
1: 지금 소리 들었어?
2: No, I couldn't hear anything.
1: 멜로디가 들었다면 여기 있을 거야. 자,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3: catch me if you can.
1: 저거 해다.
2: Sun?
1: 응,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건 해야.
3: sun. sun.
1: 해 때문에 눈이 부셔.
4: 해가 쨍쨍 빛나네.
2: It's so hot.
1: 나도 더워.
4: 우리 저기 그늘에 가서 쉬자.
3: Catch me if you can.
1: 물이다.
2: I'm thirsty.
4: 잘 됐네. 우리 물 마시자.
1: 잠깐.

0: 이거 컵이잖아.
1: That's right. It's a cup.
0: 컵.
2: 예!
0: 컵에 물 따라서 마시자.
3: 어? 벌레가 갇혀 있었네?
0: 벌레? Bug? 아, bug.
1: 어? It's that bug again.
3: 야, Melody, 네가 이 벌레를 두 번이나 도와줬어. 그러네.
1: Wow, the bug is saying thank you.
3: 진짜 안녕. Goodbye.
0: Catch me if you can.
3: 어? 유가 또 나타났어.
1: Where are you going?
3: 어? 버스다. 버스 맞지?
0: Yes, that is a bus.
3: 아, bus. 아, bus.
2: Yay!
4: Wow!
1: The bus is moving.
5: Why is this bus coming to our kids? Why is this bus coming?
6: I'm really sad. The energy of magic power is used to stop the
5: bus. That's right. If the bus had stopped, it would be good.
6: Well, the energy of this one bird is afraid of. That magic power is what?
3: Where?
5: 없어요. 아유, 참. 에휴, 없어.
6: 야, 놀랐잖아.
5: 아유, 뭐 벌레는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7: 아이고, 자자,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애들이 U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5: 아, 그렇긴 그렇네요.
8: 네, 그래요.
7: 자자, 오네요. 쉬어.
3: 그거 안 썼어.
5: 그러게.
1: 어, 왜 화를 내? 필요 없었어. 어? We found the secret of you.
3: 아, 유의 비밀을 다 찾아서 매직 파워를 안 썼다고?
1: Yeah, that's right. 맞아. Boys and girls, let's repeat the words we learned today.
2: 오키토키.
7: 친구들, 유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내는지 잘 확인해보자.
1: 어, sun.
0: 아, cup. 아, bug. 아, bug. 아, bus. 아, bus.
9: Good job!
1: Now it's time to sing a song!
3: 맞아, 맞아! Let's sing together!
0: Okay!
1: Come on, everybody!
6: Ah, 일부러 매직 파워를 안 썼다니 주렁게 게을렀어요.
5: 아이고, 게으른 게 아니라 영리한 거죠.
7: 아이고, 그럼요. 영리.
6: 너 영리, 게을러.
5: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6: 그럼. 바로. 대마법사들의 슈퍼 두퍼 매직 픽처!
5: Let's start!
1: The sun was shining bright.
5: The bug was on the cup.
1: The bus arrived.

0: welcome. Okay, now let's eat the cake.
1: 그래. 케이크 먹자. 오. 와, it's the alphabet die.
2: Now it's time to throw the die.
0: But what about the cake? Let's eat the cake first.
1: 아, 에너지. 지금은 주사위를 던져야지.
3: 맞아, 맞아. 그럼 케이크는 이따가 먹자.
1: 오케이.
0: Okay. Okay, fine. Let's throw the dice.
3: 오늘은 조이 생일이니까 조이가 던져봐.
0: 어, 좋아, 좋아.
1: 그래, 좋아. Thank you.
0: One, two, thre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1: 매직 E. 와우.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0: Magic E.
1: 와! 바다다!
2: I like the beach.
1: 잠깐, 여기로 Magic E가 온 거 맞지? 근데 소리가 안 들려.
2: What?
1: 아, 분명히 이쪽으로 온 거 봤지?
2: Yes!
1: 아, 근데 왜 멜로디한테도 소리가 안 들리지?
3: 아, 조이! 그럼 소리가 보이는지 마법으로 보여줘봐.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It's here!
3: 어? 근데 왜 소리가 안 났을까?
4: Catch me if you can.
2: 어? Is it a cake?
1: 맞는 것 같아.
3: 조이 생일이라 여기에도 케이크 있나 봐. A, A. 아하! Magic E는 소리가 안 나지만 A가 A가 아니고 A 소리가 나는 거네.
1: 아하! 그래서 Magic E인가 봐.
2: That's right!
4: A, A, cake. A, A, cake.

0: me if you can.
1: It's Magic E!
0: Oh? 연이다!
1: Kite?
0: I. Magic E가 있을 때 I, kite. I, kite.
1: Oh, it's flying away!
0: Oh, no!
1: Oh, ouch!
0: Oh, Energy, are you okay?
1: I'm not okay. Huh? It looks like a rope.
0: 밧줄? 어? 맞는 것 같아. Rope. Rope.
2: Wow, that was a rope.
0: 어?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하게 불지?
3: Catch me if you can.
1: Look at that.
0: 파도다.
1: You're right. It's a wave.
0: A wave.
1: Wow, it's a wave. I like waves.
0: But it's such a big wave. Energy, 도망쳐.
4: Oh,
5: 그러게,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
4: 그러니까. 잠깐. 써에너지? 써에너지, 어디 있어요?
6: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4: 어머. 아니, 애들이 먹을 케이크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6: 아니, 레디 멜로디.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4: 아니, 애들이 곧 올 텐데 와서 찾으면 어떡해요?
6: 걱정 마요, don't worry. 애들 건 따로 남겨뒀습니다.
4: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6: 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이가 어떤 매직을 가졌는지 알아냈으니까 됐지 뭐.
4: 뭐가 됐어요?
6: 아, 진짜 맛있네요. 뭐.
4: 오늘
1: Me too. We forgot to eat the cake.
7: A cake? 에이, 저기 또 있잖아, 케이크.
1: 아, 진짜네? What happened? 누가 먹었잖아.
0: 그러네, 누가 먼저 한 조각 뺏어 먹는 것 같은데?
3: 아, 에너지. 혼자 몰래 먹은 거 아니야?
1: 나?
3: 아니야.
1: No, I was with you and you. I was here. 진짜 같이 있었잖아.
0: 맞아. 그때 주사위 그냥 퐁 생겼잖아.
3: 그러게. 맞네.

0: Okay, let's hurry up and eat the cake.
1: 맞아 맞아. 아, 누구 톰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2: 아니, 잠깐.
0: 왜?
2: 얘들아.
0: 아, 왜?
2: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확인해 봐야지.
1: 아, 맞다 맞다.
0: But what about the cake?
1: 이따가.
2: 그래, 이따가.
3: 자, 친구들. 매직 E가 있을 때 A, E, R, O, U가 다른 소리로 난다라는 걸 기억해.
0: A, A, cake. A, A, cake.
3: I, kite. I, kite. O, O, rope. O, O, rope. A, A, wave. A, A, wave.
4: Good job!
2: Yay!
5: Yippee, dippee, super, super!
2: We did it, did it, did it! It was so exciting!
1: Yeah. 자, 이제 이 에너지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0: a cake.
1: 아니지. It's time to sing a song. Let's go.
2: Come on. Come on, energy.
0: 케이크는 케이크.
1: 들킬 뻔 했잖아요.
0: 아, 들키기는요. 오빠 하지 마요. 눈치도 못 채던데요.
2: 그래도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0: 예. 잘 알았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을 좀 합시다.
1: 맞아요. 우리의 할 일. 슈퍼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0: Let's start. There is a big wave at the beach.
1: There's a yummy cake on the table.
0: There is a kite in the sky.
1: The rope came with the waves.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1: 에, 잭, 무슨 좋은 일 있어?
2: 짜잔! 특별한정 통통 치즈 카드를 구했지요. 오! 그것도 원 플러스 원 두 장이나.
1: 춤출만 하군. 나도 같이 추자.
3: 야, 잠깐! 어? 지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2: 응? 설마 이 카드가 가짜? 그럴 리가 없는데.
3: 아니야, 아니야.
4: 그게 아니야!
3: 지금 그 춤,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추면 안 돼. 내가 진짜 기쁜 춤이 뭔지 알려줄게. 에? 응?

0: 슈퍼제 출동! 어? 아! 써버렸다! 내 통통 치즈 카드!
1: 슈퍼제, 히어로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잖아.
0: 남은 건 꼭 아껴 먹을 거예요.
2: 슈퍼제, 냠냠시티 공원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0: 어? 그럼 출동이다.
2: 악당들도 레시피스톤을 찾고 있으니 조심해요.
0: 걱정 마세요. 악당들아, 레시피스톤은 내가 지킨다.
3: 어디 있지?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0: 그거 이랬네.
3: 어? 누구세요? 이건 제 건데.
0: 주라면 줄 것이지 말이거나. 롱꼬롱꼬 롱꼬. 아우, 신경질나. 너 레시피스톤이 아니잖아. 레시피스톤을 찾아 신의 힘을 얻으면 나도 어른들처럼 멋진 마법볼을 가질 거야.
4: 찾았다!
0: 저쪽이구나! 야! 그거 레시피스톤이지? 좋은 말할 때 내놔!
4: 에? 넌 누구야?
0: 난 세계 최고의 미녀 마법사 빈비콘이다.
4: 에이, 여자 역사?
0: 어? 미녀라고 했지? 미녀! 롱꼬롱꼬 롱꼬! 와! 깜짝이야! 녀석, 너 악당이구나! 내 레시피스톤 내놔! 롱꼬롱꼬 롱꼬! 절대 못 줘!

0: 하니까 뭐 피할걸? 쫓아가는 똥보롱보롱이다!
1: 레시피스톤이!
2: 봐요!

0: 깔끔하지? 어? 아, 저기 있다!
1: 지금부터 둠칫둠칫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댄스 대회 우승자에게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트로피를 드립니다. 트로피는 오직 우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될 댄서들은? 삐삐콘대 팡팡!
0: 네! 어릴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 내 실력을 보여주지!

0: 승률은 댄서 팡팡이 미끄러져 버렸네요. 그럼 승자는?
1: 좋아.
0: 그럼 두 번째 대결은 할아버지와 핫핀트.
1: 내 춤 봤지? 우승은 이제 내 거라고. 나도 춤 잘 춘다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겼으면서. 어쨌든 내가 이겼거든. 아무튼 우승해서 레시피 스톤을 가져가면 할 말 없기다.
0: 네, 정말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승자는 할아버지.
2: 왜 우리 무대는 안 보여줘?
0: 이번 대결은 실커젯과 카를로스.
1: 웃겨. 무슨 춤이 저래?
3: 괜찮아 슈퍼잭. 멋진 춤이야.

0: 슈퍼잭, 이번에도 자신 있지?
1: 네! 아, 나 같은 훌륭한 댄서가 이런 아마추어들과 한 무대에 서다니 영광인 줄 알아!
2: 드디어 결승 라운드! 이제 단 3명의 댄서가 남았는데요. 댄서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자신 있는 춤을 춰주세요.

0: 뒤꿈치 댄스 대회의 우승은 할아버지!
1: 안 돼! 우승은 나야! 나라고!
0: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1: 뭐야!

0: 레시 피스톤이야. 잠깐만, 저걸 하면 비피콘을 막을 수 있어.
1: 우승은 내 거야, 내 거라고.
0: 럭버럭버로 할 거야. 누가 좀 비피콘을 말려줘.
1: 아, 뭔데? 나 바빠.
2: 야, 왜 아직도 안 가져와? 엄마한테 이른다.
1: 지금 가려고 했어.
0: 야, 이때다.
2: 거짓말하지 마. 셋셋 동안 지금 뛰어와. 셋, 둘, 하나 반.
1: 뭐야? 어떻게? 하나 반.

0: 야! 왜 이러지? 잠깐만. 저 볼머리띠만 가져갈게. 야! 언니한테 혼났단 말이야!
1: 잘 가요, 삐삐콘.
2: 여기요, 할아버지. 무슨 축하드려요.
3: 오, 고마워.
1: 어? 와, 슈퍼제! 히어로 포인트가 올랐어.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데뷔와의 일전.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프.

0: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렛츠 스파이크. 우와!
1: 루시오, 네가 이겼어.
0: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1: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2: 저기 멋진
3: 다들 고마워.
1: 축하해 루시오.
4: 와, 진짜 잘했어.
5: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1: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3: 그런 것 같아.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0: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1: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 정말 최고였어.
3: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1: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3: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6: 제나!
1: 오빠! 빨리 숨어!
3: 어디에?
5: 또 여기 있었어?
1: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5: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1: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3: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토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5: 우와, 정말이야?
3: 우와. 안녕, 얘들아.
7: 루시오. 왔어?
1: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며?
8: 쟤네 말로는 제이민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3: 뭐, 아마도.
4: 대단하다.
0: 웃기시네. 루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1: 스킬을 몇 개나 갖고 있어?
7: 오늘도 배틀할 거야?
4: 제이민이랑 제대결 안 해?
5: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0: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델비는 절대로 못 이겨.
3: 뭐? 델비? 어디 있는데?
0: 그야 옆옆반 교실에.
3: 그거?
0: 델비!
5: 뭐 하는 거야?
3: 미안, 내가 좀 급해서. 델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5: 델비? 대결하러 온 거야?
3: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교실 안에 있어?
1: 친구라고?
3: 델비! 정말 오랜만이,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넌 누구야?
3: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터고.
1: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3: 델비! 기다려!
0: 내 사전에 호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3: 델비! 힘내!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1: 조용히 좀 하지!
0: 맛있게 드세요.
5: 여기요?
1: 이걸 다 먹으라고요?

0: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1: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0: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1: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0: 데비! 잠깐만! 데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1: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0: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1: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0: 어서 가자!
1: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0: 자, 잠깐만! 나도 같이 가!
1: 안킬로 해머! 어서 여기서 피하세요.
2: 고마워요 다이노스타.

0: 데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0: 원터필드 확장!
1: 안 돼!
0: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이제 평범한 공룡으로 돌아갈 준비 됐어?

포기 안 하시겠다. 좋아. 안킬로 해머.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그래. 착하지.
2: 델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2: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2: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3: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0: 마음속의 호기를 깨워라.
1: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2: 어?
3: 괜찮아, 호기?
4: 어우, 안 돼, 호기. 눈 좀 떠봐, 제발.
3: 어떡하면 좋지? 맥스는 잡혀갔고, 이젠 호기까지.
5: 해결책을 찾아야 해.
4: 월드 우주본부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
5: 그래,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리, 넌 어서 가봐.
4: 알았어. 어떡해! 어? 큰일 났어! 어? 빨리 좀 도와줘!
3: 아리?
4: 오, 세상에! 호기!
6: 어떻게 된 거야?
4: 맥스는 잡혀갔고 호기는 잠들었어. 깨워보려고 애써봤지만 꿈쩍도 안 해.
3: 우지야, 당장 호기를 검사해봐야겠어.
7: 검사대 준비할게.
4: 좋아, 됐어. 어? 호기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
7: 맞아, 꿈을 꾸고 있는 걸로 보여.
4: 꿈을 꾸고 있다고?
7: 그래. 꿈속에서 호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4: 그럼 호기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3: 호기는 아주 깊은 꿈속에 갇혀있어.
7: 꿈에서 꺼내려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4: 그 말은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3: 당연하지. 우리한텐 천재 발명가 슈퍼윙스 큐리가 있잖아.
8: 큐리,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줘. 네 발명품이 필요해.
9: 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갈게.
3: 호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4: 깊은 잠에 빠졌어. 그래서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워야 해.
9: 걱정하지 마. 딱 맞는 걸 만들어뒀거든. 짜잔!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일명 꿈 추적 장치지. 이걸 이용하면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4: 큐리, 대단하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9: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였어. 근데 꿈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지.
3: 알았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시작해줘.
9: 좋았어. 꿈 추적 장치 작동 시작! 아리 출발! 호기의 꿈속으로!
4: 호기, 내가 널 반드시 깨워줄게. 어?

0: 여긴 꿈속이었지. 후기 어딨어? 후기.
1: 어? 어째서 다시 시계탑에 와 있는 거지? 어? 대체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아무리 많이 열고 지나가도 끝이 없잖아. 어? 맥샌! 너 여기 있었구나! 골든보이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1: 맞아. 어? 골든보이가 데려갔지. 그동안 넌 뭘 하고 있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잖아.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때 와주지 않다니. 넌 내 친구도 아니야.
0: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맥스.
1: 이제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다시 날 방해하다니 절대로 날 용서 못해.
0: 맥스 진정해. 맥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포기.
1: 좀 봐라!
2: 안 돼!
0: 아리! 맥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1: 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할 거야!
2: 맥스 말 듣지 마, 호기! 넌 지금 악몽 속에 갇혀있어!
0: 악몽? 꿈이라고? 아, 그렇구나. 이건 내 꿈속이야. 진짜 맥스는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1: 그래, 난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건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0: 그 골든 추방!
1: 후기! 여긴 네 꿈속이야! 이 안에서 뭐든지 다 가능해!
2: 그렇다면 섀도우 스핀!
0: 어떡해! 난 네 두려움인데!
2: 우정을 위해선 두려울 게 없지!
1: 거기!

0: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1: 날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아리.
0: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후기.
1: 좋아.
0: 후기, 드디어 깨어났구나. 후기,
2: 괜찮아?
3: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1: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2: 아리, 해냈구나. 후기를 꿈에서 데리고 나오다니.
1: 우후! 정말 정말 다행이다.
3: 그래서 꿈나라 여행은 어땠어, 호기? 재밌었어?
1: 정말 이상했어. 맥스가 무섭게 변해서는 화를 내면서 날 공격했거든.
0: 그러더니 마지막에 맥스가 거대한 골든보이로 변했어.
3: 그거 정말 엄청 무서웠겠다.
1: 그치만 아리가 날 구하러 와줘서 이젠 괜찮아. 아, 맥스! 아직 진짜 맥스를 못 찾았잖아.
2: 저기 봐! 누가 월드 우주본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1: 저건 골든보이의 로켓이야!
0: 맥스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3: 이런! 연결이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4: 걱정 마. 맥스가 남긴 단서를 쫓아가면 돼.
0: 얘들아, 방금 거대한 검은색 큐브 봤지? 그게 골든보이의 기지야. 그럼 그 기지를 찾아야겠네.
1: 우리한테 맡겨. 맥스,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하러 갈게.
5: 사라진 맥스.
6: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는 없지.
7: 우와, 엄청 거대한 기지잖아.
6: 내 골든 큐브는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 작품이라고.
7: 우와. 여기가 네 관제실이야? 멋지다.
6: 이봐, 조용히 해.
8: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7: 너 AI 비서도 있었어?
8: AI 비서라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지식을 지닌 양자동력 인공지능이자 블랙홀 에너지를 흡수해 골든보이님의 힘을 키웠으며 우주와 지구를 휩쓴 우주폭풍을 만들어낸 진짜 배후죠.
7: 오, 그게 너였구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 거야?
8: 물론이죠. 상관없어요. 당신은 여기 갇혔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은신 모드 작동.
7: 혹시 나 평생 여기 갇혀서 너희 대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 거야?
6: 그럴 리가. 내가 널 데려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7: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맥스를 어떻게 찾지?
1: 구조활동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은 처음이야.
0: 어? 어? 이게 뭐지?
1: 그건 위성 접시 안테나야. 어디서 온 걸까?
0: 무슨 일이야?
1: 기다려, 호기! 구조형 루프 액션! 호기! 절대 끌려가게 두지 않아!
0: 너무 무리하지 마, 아리!
1: 호기?
0: 아, 샛별아! 아리, 로프 그만 당겨! 샛별이야!
1: 오랜만이야, 얘들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샛별아?
1: 그게 우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내 위성 친구들이 망가졌거든. 고치려고 부품 모으던 중이야.
0: 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던 거구나. 여기 받아.
1: 고마워. 근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맥스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갔어. 빨리 찾지 못하면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0: 근데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1: 그게 문제라면 내 위성 친구들이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떨어져 나간 부품을 모아서 수리해야 해.
0: 그건 걱정 마.
1: 우리가 금방 모을게.
0: 허기, 스피드!
1: 부품 모기 완료! 둘 다 고마워. 이제 위성 친구들을 고치러 가볼까? 얘들아, 부품을 다시 붙이자. 다 됐어, 위성 친구들. 깨어날 시간이야. 내 안테나가 돌아왔어.
2: 내 접시도 다시 작동해.
3: 야하! 내 동력이 다 충전됐어.
1: 고마워,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0: 그게 실은 우리가 지금 친구 맥스를 찾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어?
3: 아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자, 팀원들 모두 모여. 맥스의 좌표 탐색 시작! 샛별이한테 맥스의 좌표를 보냈어.
1: 좋았어! 이제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공간 이동! 액션!
0: 어?
1: 꽉 잡아, 얘들아! 그럼 출발!
4: 날 바비큐 통구이처럼 구워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5: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슈퍼윙스 보호를 보관하는 상자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열지?
4: 내 슈퍼박스로 뭘 하려는 거야?
5: 어? 우와, 이건 내 거야. 어? 공에서 빛이 나네.
6: 골든보이 볼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4: 아, 골든보이 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5: 그래? 이걸로 지구에서 내 신기술을 시험해봐야겠는데?
4: 뭐?
6: 경고,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1: 여기가 골든보이 기지가 분명해.
0: 어디가?
1: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 결가루 액션!
0: 우와! 이제 기지가 보여!
5: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 함정에 제 발로 걸어들어오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0: 골든보이! 우리는 맥스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1: 맞아. 어서 맥스를 놔줘.
5: 걱정 마. 곧 만날 테니까. 이제 너도 필요 없겠다, 맥스. 잘 가.
4: 거기? 와줬구나.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꺼내줄게.
4: 고마워.
1: 이제 안심해.
7: 얘들아,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떨어진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0: 그럼 흩어져서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어?
7: 작동을 시작했어. 어떻게 된 거지?
4: 거기, 아리, 샛별아.

0: 나를 저 안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
1: 멈췄어. 다시 움직이는데. 나는 뭐라도 해야 해.
0: 저 벽을 뚫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홀로 망치를 써볼게. 얘들아, 자석을 흔들어.
2: 영창!
1: 나와라! 홀로망치 액션!
3: 맥시멈 파워!
4: 슈퍼윙스가 탈출했습니다.
5: 잘 됐네. 이 골든보이 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1: 어서 피하자, 얘들아.
5: 어? 어딜 가려는 거야, 슈퍼윙스?
0: 이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집에 가려던 참인데.
5: 이런 말도 했잖아. 너흰 여기서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나와라, 골든보이 볼! 내 새로운 주먹의 힘을 확인해볼까? 가라, 다크 토네이더!
1: 피해!
3: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지?
5: 이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보겠다. 다크 토네이더 합체!
1: 다들 멈춰! 빨리 들어가면 안 돼!
5: 좋아, 이게 바로 골든보이 볼의 힘이군.
1: 바람이 너무 세.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동좌표 확인. 공간 이동 액션.
5: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슈퍼윙스 녀석들.
1: 정말 큰일 날 뻔했다.
0: 얘들아, 골든보이가 새로 생긴 힘을 시험해 볼 거라고 했어. 그것도 지구에서.
3: 뭐? 그럼 가서 막아야지. 골든보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1: 도와줘서 고마워, 새별아. 위성 친구들도 고마워.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3: 어서 가자, 지구로 출발. 조심해, 얘들아.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쏘네 번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1: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쏟아져 나온 공룡뼈. 탈출하는 동상들.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0: 걱정 말아요. 세계 평화는 이 번개맨이 지켜낼 테니까. 뭐지? 이 붉고 끈적끈적한 액체는 설마?
2: 도와줘요!
3: 이거 이리 생길까?
4: 번개맨!
0: 위험해! 번개아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5: 스페인. 스페인이 검색되었습니다.
0: 스페인. 좋아. 스페인으로 출동. 번개.

0: 놀라지 말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전투. 스페인 토마토 축제. 매년 8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열린답니다.
1: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로 피자

0: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1: 토마토 축제는 1944년 토마토 가격이 너무 떨어지자 농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토마토를 집어던진 데서 유래한 축제라고 해요.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토마토를 으깨서 던지고 토마토 말고 다른 걸 던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2: 규칙? 그런 건 난 몰라. 난 춘솔의 악당 이빨 회장님이니까.
3: 이빨 회장?
2: 저 토마토를 딱딱한 돌덩이로 바꾸면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지겠지? 진짜 좀비들의 전투 말이야. 많이 아프지?
3: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니 용기, 지혜, 침대, 웃음을 모아

0: 여러분, 악당을 물리쳤으니 이제 마음껏 축제를 즐기세요.
1: 세계 비밀수호대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땡큐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가우디가 기프티콘 쏜다.
0: 가우디?
1: 구엘공원 입장권이 도착했습니다.
2: 번개맨, 그럼 부탁해.
1: 동화의 나라를 닮은 이곳,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공원이에요. 가우디가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다는 집. 파도에 떠밀린 것 같은 파도 동굴. 구불구불 파도 의자. 금방이라도 피웅 튀어나올 것 같은 도마뱀은 쓰고 남은 타일로 만들었어요. 모두 자연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0: 와, 가우디 선생님 정말 대단해. 마치 파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 정말 감동인걸. 아, 셀카 한 컷.
3: 하이씨! 셋! 하이씨!
2: 번개맨, 도와줘! 이빨 해적의 복수가 시작됐다!
1: 가우디님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어? 위험 신호? 이빨 해적, 대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지?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4: 여기가 어디게? 왕옥수수 먹고 말 거야?
0: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해시태그를 조합해보면 가우디가 만든 왕옥수수 성당. 그래! 바로 거기!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꼭 커다란 옥수수를 세워놓은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면 환상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한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야자수처럼 쑥쑥 뻗은 기둥. 나뭇잎이 엉켜있는 것 같은 천장. 마치 신들이 사는 정글에 온 듯한 느낌.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 빛깔이 실내를 가득 채우도록 설계된 빛의 성당. 자연과 빛을 사랑하는 가우디의 작품이랍니다.
5: 아니, 저 번쩍이는 금이빨은?
4: 나야, 이빨 해적. 왕옥수수는 내가 먹고 말 거야.
0: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0: 이렇게 도망가자!
1: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초상화 좀 그려봤지. 내가 누구냐고? 그건 곧 알게 돼. 세상을 바꾼 사람들 뮤지컬에서 만나.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스페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의 햄은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린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의 햄 하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 후 2년에서 4년 정도 걸어놨다 먹는 음식이랍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최초로 발견한 건 8세 소녀였다. 진짜, 가짜?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1879년 아마추어 고고학자이던 마르셀리노 산스테 사우투올라가 8살 딸 마리아와 함께 동굴 조사를 하다가 마리아가 우연히 천장에 그려진 동물의 그림을 목격했다.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1: 자유의 여신상과 춤을.
2: 소식 들었어?
3: 요새 뜬다는 슈퍼히어로 말이야?
2: 번개 파워 쏜다는?
4: 흥칫뿡! 번개 파워 따위, 내 파워가 더 세거든?
5: 누구?
4: 해적계 슈퍼 울트라 캡슐 악당 이빨 해적님이시다. 여기 뭐 훔쳐갈 게 없나? 뚜잉뚜잉. 목표물 발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생일 선물.
2: 그분만은 절대 안 돼.

0: 가져!
1: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꼭 지켜줄 테니까. 번개야잉,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 어딘지 알려줘.
2: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이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미국. 미국이 검색되었습니다.
1: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2: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리한 미국. 여기는 미국의 화려한 도시 뉴욕이에요.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은 건물도 많고 화려한 볼거리에 센트럴파크처럼 커다란 공원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유의 여신상. 아파트 15층 높이에 손가락 한 개가 2m가 넘는답니다. 남자 어른 크기의 손가락. 정말 대단해요. 오른손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왼손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예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우리 닮았나요? 그렇다면 절 만든 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
3: Bonjour, 우리예요, 프랑스인. Happy birthday to you. 미국아, 100번째 생일 축하해. 프랑스가 통 크게 쏜다.
2: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인 셈이죠.
4: 그니까 그 거대한 선물 내가 훔쳐가려고.
1: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의 정. 어? 그런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자유 여신상 전망대? 기다려 이빨해줘.
1: 왜? 뭐? 왜? 여기다 번개 퍼버 쏘려고? 쏠 테면 쏴봐. 자유의 여신상이 아야 해도 좋다면.
0: 자유의 여신상을 다치게 할 순 없지. 그렇다면 와 이봐 이빨했죠? 안 됐지만 넌 반짝이는 금을 놓치게 될 거야. 아마 다른 해적들이 먼저 훔쳐가 버릴 테니까.
1: 금? 어머나 어머나 나 금 좋아하는데 금 어딨는데?
0: 오른손에 횃불 말이야. 거기 금이 입혀져 있거든.
1: 아, 어떡해 어떡해. 나 금 열대 된 거 어떻게 알고. 딴 녀석이 가져가기 전에 저거부터 먼저 죽여.
0: 지금이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당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도망. 슝.
2: 우와, 자유의 신상을 지켜냈어.
3: 역시 K-한류 슈퍼히어로.
4: 번개맨 반세.
1: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당해봐라. 진짜를 60초 내로 찾아내지 못하면 이 도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마법을 걸어놨거든.
0: 진짜가 어떤 거지? 다 비슷하게 생겼는 걸. 아, 도저히 모르겠어.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우리가 도와줄게.
3: 자유의 여신상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4: 일곱 개의 대륙. 힌트 발사.
0: 왕관 이모티콘?

0: 그래, 자유의 여신상이 쓰고 있는 왕관. 왕관이 모두 다르게 생겼군. 첫 번째는 왕관에 뿔이 없고, 두 번째는 왕관에 뿔이 세 개, 세 번째는 왕관에 뿔이 일곱 개. 그렇다면 이 중에 진짜는? 일곱 개의 대륙이 숨어 있다고 했으니까 왕관의 뿔도 일곱 개. 그렇다면 진짜는 세 번째. 이빨의 적, 너의 마법은 끝났어.
1: 어떻게 알았지? 야호들아,
0: 이제 내 차례다. 용기, 지혜,
1: 멈춰!
0: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안녕 번개맨, 미국을 지켜주는 비밀 수호대원을 소개하지.

I say George, you say Washington. George Washington 미국 최초 세계 최초 대통령. 어디서나 최선 다해 노력주의, 어디에도 치우치 먹는 원칙주의, 어렵게 이루어낸 민주주의 대단해요.

I say lean, you say come. Lincoln, Lincoln, 자유의 수호자, 억압에서 해방된 노예, 남북전쟁 승리했어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미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뉴욕의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팔았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400여 년 전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아메리카를 차지하려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2: 맨해튼을 우리한테 파세요. 유리 구슬이랑 사냥용품을 드릴게요.
3: 맨해튼은 도외섬인데 왜 사려고 하지? 가져가세요.
1: 맨해튼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돌섬이란 뜻이에요. 원주민들은 당시 가치로 단돈 24달러 정도의 맨해튼을 판 적이 있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할리우드예요. 우와, 영화에서 본 주인공들이 막 돌아다니네? 어? 어디서 많이 보던... 헉! 이빨 해적?
4: 뭐? 왜? 뭐? 난 영화 좀 출연하면 안 돼? 악당역에 캐스팅되고 말 거야. 나 연기 엄청 잘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가!
1: 올해 최고의 연기, 번개맨.
5: 올해 최악의 연기, 이빨 해적.
0: 미국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또 만나요, 친구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좀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빨리 와.
1: 오늘은 뭐 하지? 어?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2: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됐다고?
1: 궁금한데? 오늘은 이거 해보자.
3: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1: 시간을 달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야기. 1453년.
4: 여러분, 지금 중국 배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5: 갑시다. 갑시다.
2: 아, 여기가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7: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8: 시간?
2: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먼저 야, 야, 이거 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자, 첫 번째 문제.

0: 나갑니다.
1: 아, 동로마 자국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아, 그럼 되겠군.
0: 서로마 멸망 후 1000년 넘게 더 이어온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2: 오, 얼마나 강한 나라길래.
3: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 동로마 제국은
0: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역으로 점점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지.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해져 5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영토가 작아져 버렸어. 그런데 이때 신흥 이슬람 강국인 셀주크 티르크 제국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예루살렘에서 셀주크 티르크 제국이 유럽의 성지 순례객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4: 셀주크 티르크 가만 안 둬. 우리 영토도 자꾸 뺏으라고. 부셔버릴 거야.
0: 마음이 급해진 알렉시오스 1세는 바로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지.
4: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세력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찾읍시다.
2: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5: 그렇죠. 예루살렘 찾아와야겠죠.
2: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0: 동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싶었던 교황은 예루살렘 찾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
6: 신이 원하십니다!
0: 교황의 이 한마디에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6: 신이 원하십니다!

0: 어떤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을 했지. 이렇게 해서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1: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1차 전쟁에서는 십자군들이 이겼지만, 2차 전쟁에서는 계속 쳤어. 그러다 4차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지.
2: 사람들이 너무 조금 모여서 전쟁 자금이 부족하겠군.
3: 어떡하지? 이러다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겠는데.
2: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3: 그럼 되겠군.
0: 어이없게도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며 4차 십자군들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버렸고,
1: 있는 몸을 다 가져가자!
0: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로 동로마 제국의 힘은 크게 약해지고 말았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전락했지만, 주위는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둘러싸고 있었어. 그나마 튼튼한 삼중의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무역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새 황제, 그러니까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갖고 싶어 했어.
4: 아니, 그 넓은 땅들도 다 차지했는데 그 조그만한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를 못 가져와!
5: 아니, 거긴 삼중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 바다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4: 아니야, 그래도 난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6: 거긴 선대 술탄들께서도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옵니다. 그냥 두시지요. 말도 잘 듣는데.
4: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0: 그래야 우리가 더, 더, 더 강해지지.
1: 그랬지. 그동안 오스만의 여러 술탄들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었던 거야.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거대한 우르반 대포까지 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을 감행했고, 천년 넘게 그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던 동로마 제국의 삼중성벽을 무너뜨려버렸어. 오스만 제국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렸던 거야.
2: 아, 정답!
1: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2: 오스만 제국!
1: 네, 정답입니다. 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천년 넘게 제국을 지켜왔던 동로마 제국은 4차 십자군 전쟁 때 큰 타격을 입고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한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이번엔 제가.
4: 아, 잘해, 잘해.
3: 아니, 나오게.
4: 잘해.
3: 아니야.
4: 오! 오! 오! 오! 오! 오! 많이 간다.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4: 예, 배야.
1: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후 유럽에서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2: 어? 유럽에서요?
5: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양의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국제무역 도시라고 했잖아.
6: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뀌었지. 이스탄불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무역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받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지. 그런데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7: 아, 좀 먹어요.
8: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7: 아,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6: 이슬람의 음식 문화를 접한 일반 사람들까지도 후추를 찾으면서 유럽에서는 후추의 수요가 크게 늘었어. 하지만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목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무역이 힘들어졌고 후추값이 금값만큼 비싸졌던 거야. 그러자 포르투갈의 왕은 새로운 생각을 했지.
2: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6: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스탄불을 거치지 않고 후추와 향신료를 가져올 새 바닷길을 찾기로 했던 거야. 결국 바스쿠 다가마라는 모험가가 포르투갈의 새로운 바닷길을 찾았고, 또 다른 모험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여왕을 만났는데,
9: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6: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팔로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인도라고 생각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냈어.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야.
2: 아, 정답!
1: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이후 유럽에서 열리게 되는 시대는
2: 대항해 시대!
1: 네, 정답입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뛰어드는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나는 간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2: 저도 즐거웠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3: 영기라, 승환아, 순대 따뜻할 때 먹게 얼른 내려와.
4: 순대! 순대!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은 뭘 하지? 어? 2차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1: 어? 아편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
0: 어, 나쁜 건데?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4: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5: 시간을 달리는 2차 아편 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이야기. 1856년.
1: 또 왔네.
6: 안녕하세요.
7: 잘들 있었어?
6: 네.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빨리 해야겠네.
5: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내가 먼저.
1: 오! 7칸.
7: 야, 아주 봐도 신기해.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9: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0: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1: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과 청나라는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0: 또 전쟁을 해요?
2: 영국이 우리 청나라랑 아편 전쟁을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1: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3: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1: 청나라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면서까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악랄한 짓을 했었지.
4: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5: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6: 아주 좋은 거
2: 싸게 해드리지요.
1: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급속히 퍼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적자를 보게 됐어.
3: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1: 결국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해버렸고 이 일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어서 항구 4개를 더 열게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무역을 간섭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영국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
0: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무역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오?
3: 그게 항구를 4개밖에 더 못 열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7: 거기다 평민들까지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차를 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랬어. 아편 전쟁 이후 차값이 싸지는 바람에 영국의 노동자들까지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
8: 아, 차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린다.
9: 이 좋은 걸 여태 부자들이랑 귀족들만 마셨다니.
8: 난 이제 차 없으면 못 살아.
1: 이러니 영국은 차를 더 많이 수입해야만 했지. 그런데다가 아편 전쟁 이후로
0: 아편을 안 사고 본인들이 재배해서 핀다고요?
10: 예, 지난번 전쟁 때문에 아편법이 더 강해지고 영국 건 쓰지도 사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핀답니다.
11: 이러다 차만 잔뜩 수입하고 우리 영국만 또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0: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7: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6: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1: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광저우 항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11: 뭐하는 거야 지금?
0: 입에 허가되지 않은 해적선이잖아.
11: 아니야 이거 영국 배, 잉글랜드 시프.
0: 영국 배는 무슨, 주인이 청나라 사람인데 영국 국기만 달면 누가 속을 줄 알아?
11: 아니 영국 배 맞다 해. 맞지? 영국 배 맞아.
0: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
11: 아니
1: 그랬지. 당시 해적선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영국 국기를 달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때 단속하던 청나라 군사가 영국 국기를 건드린 게 문제가 됐어.
0: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11: 이거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0: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7: 근데 그 배가 우리 영국의 배가 아니랍니다.
0: 뭐? 우리 배가 아니래? 아니지. 그래도 우리 대영제국 국기를 건드렸잖아.
3: 그럼 바로 전쟁이죠.
0: 그렇지.
1: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영국은 전쟁 자금 문제로 의회를 열었는데.
7: 부끄러운 일은 한 번이면 됐어. 그만합시다.
0: 부끄러운 게 뭐가 됐어요? 우리 영국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12: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지만 이번엔 아니요.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0: 우리 배든 아니든 전쟁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1: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영국 총리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13: 영국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14: 맞습니다. 거기다

0: 나라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1: 내 말이 전쟁한다고 해!
2: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아편전쟁이야.
3: 아, 정답!
4: 아편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이 청나라와 또 한 번 하게 되는 전쟁은
3: 2차 아편전쟁!
4: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국기훼손을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속셈은 청나라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이번엔 제가.
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4: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7: 어? 개혁운동이요?
2: 일단 2차 아편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러자 청나라 황실에서도 대처를 했지.
8: 아유, 왜 자꾸 쳐들어와. 이번엔 프랑스도 같이 온다며.
9: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8: 이런,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막아!
9: 예.
2: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은 광저우를 점령해 불도 지르고 약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수도인 베이징 근처 텐진까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8: 벌써 텐진까지 왔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10: 빨리 조약 맺으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게.
8: 나라 빼앗기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 조약 맺자.
6: 예.
2: 결국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편까지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고 말았어.
8: 그러자
11: 태야, 이 조약은 우리 청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8: 그치? 이거 너무한 거지. 전쟁은 지들이 다 일으켜놓고 우리더러 배상금 다 내라고 하고.
6: 아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8: 나 이 조약 인정 못해. 죽어도 못해!
12: 맞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조약 다시 맺어야 합니다.
2: 이렇게 청나라가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수도인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와 유적들과 군전들을 불태우고 약탈을 했어.
8: 발포!

0: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야. 결국 청나라는 베이징에서 퇴진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유럽 강국들에게 반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그러자 청나라 관리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아편전쟁에서 진 건 군사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군대와 무기,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니, 서양 걸 배운다고요?
1: 가만히 앉아서 또 서양 세력에게 당할 순 없어.
2: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부터 세워보자고 말씀드려봅시다. 아,
1: 그럽시다. 갑시다.
0: 그랬지.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기계와 기술을 사오는 한편 군사 교육을 받게 했어.
2: 자, 이제부터 이 서양식 무기로 우리 청나라가 왜 세상의 중심인지 보여주거라.
4: 예, 더 이상 서양 것들이 우리 청나라를 무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5: 서양 무기로 서양을 확실히 치겠습니다.
0: 이렇게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지.
6: 아, 정답!
7: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개혁

0: 운동은?
1: 양모 운동!
0: 네, 정답입니다.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청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변법 자강운동 등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오늘부터 잘들 있어. 이제 진짜 간다.
3: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3: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4: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5: 얘들아, 더우니까 수박 먹기 얼른 내려와.
2: 수박! 아유, 화채! 같이 가요! 아유, 같이 가!

맛있겠다. 꼭 먹고 말 거야.

0: 아니라 내가 살짝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는데.
1: 뭐?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 몰랐어? 아, 이리 와봐. 조심 조심. 아, 이리로 앉아봐. 어디 보자. 어떡해.
0: 왜 그런데? 이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1: 이마를 세게 부딪혀서 혹이 난 거지.
0: 혹? 그게 뭐야?
1: 어? 혹 몰라?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혹이 이따시만하게 난 친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혹이 이따시만하게 난 그 친구 이야기?
1: 어.
0: 기억 안 나.
1: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아, 좋아.

0: 이왕의 결혼은 천하제의 이마대회에서
1: 이마 하면은 나 맞박이지.
0: 한국의 박치기왕 맞박이와
1: 이마로 이마까라다.
0: 일본의 박치기왕 이마까라가 만났지. 먼저 한국 대표가 땅콩 가기에 도전했어.

0: 일본 대표는 호두 까기에 도전했지.
1: 이 정도는 기본이문이다. 그깟 호두 같다가 뭘? 나는 이마로 바위도 깰 수 있다.
0: 맞박이는 단단한 이마 덕분에 바위 깨기도 성공했지. 그런데
2: 뭐지?
0: 머리에 아주 큰 혹이 나고 말았지.
3: 아, 난다요. 혹이 났다요.
4: 어? 어떡해, 어떡해. 맞박이도 나처럼 이따만 혹이 났잖아. 근데 혹이 왜 생기는 거야?
0: 혹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마가 화가 나서?
4: 으이그,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0: 그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 그래. 혹이 심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딱지야.
4: 이게 어디 있었지? 완전 신기해.
0: 호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호기심 딱지를 찍으라고 하셨지.
5: 나는 천사야. 천사. 나도 한때는 맞박이 피 속에 있던 물과 영양분인 혈장이었지.
0: 혈장?
5: 근데 왜 내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을까?
0: 설마 혹시 죽었어?
5: 그래, 맞아. 난 죽었어. 근데 나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 피사청사들도 다 같이 죽었다고.
0: 정말? 어떡해.
5: 우리가 왜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6: 우리는 피사청사야.
5: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혈장!
7: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8: 난 피를 굳게 해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
9: 나는 몸속에 나쁜 균과 싸워 백혈구!
10: 우리 피사천사는 맞박이 혈관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7: 지진인가 봐.
9: 지진 대표님 소림.
11: 꽉 잡아.
7: 꽉 잡아. 멈췄네.
9: 멈췄나? 왜 저기 봐.

0: 나오게 되었지. 마빡이 혈관에서 피사총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는데 뒤쪽에는 딱딱한 뼈가 있어서 대신 얇은 피부 쪽으로 부풀어 올랐지. 이게 바로 혹이야.
1: 아, 그래서 혹이 나는구나.
2: 근데 이 혹은 언제 없어져요? 설마 안 없어지는 건 아니죠?
3: 아유, 당연히 사라지지. 우리가 죽어요. 집에 가고 싶다.
4: 엄마, 멍멍이 봐.
0: 우린 결국

0: 결국 나 혈장은 피부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백혈구, 혈소판.
1: 혈소판 나만 남았어.
0: 적혈구마저 죽으며 맞박이 혹도 사라지게 되었지.
2: 그러니까 피사총사를 지키려면 앞으로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돼?
3: 알았어, 혈장. 약속할게.
4: 호기나는 위험한 행동 절대 하지 않을 거야.
3: 그래, 우리 꼭 피사총사를 지켜주자.
4: 응. 근데 맞박이는 어떻게 됐어?
3: 아, 다행히 맞박이 혹이 다 나았대. 천하제의 이마대회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엄마들의 항의를 받아 그 뒤론 절대 열리지 않았어.
5: 야, 이제 뭐하냐? 아, 우리 앞으로 위험한 장난이노 하지 말고 춤이나 춥시다.
6: 그럴까?
3: 이후 둘은 자기 몸을 소중히 해서 절대 이마에 혹이 나지 않았대.
4: 다행이다.
3: 그래, 호떡아, 너도 이제 절대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안 돼.
4: 응, 절대 안 올라갈 거야.
3: 문제 맞추면 이 혹딱지 줄게.
4: 와, 좋아, 좋아.
3: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의사총사 나오면
1: 혹이 생기지.
2: 우와 잘한다.
1: 또또또
0: 그럼 계속해볼까? 바퀴 달린 의자
1: 올라가면 안 돼.
0: 떨어져서 쿵.
1: 혹이 생기지.
0: 내 몸을 지키는

0: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나 땀 났다.
1: 오구. 그랬어? 자, 어서 땀 닦아.
0: 아이 진짜 땀만 안 나면 놀이터에서 더 실컷 뛰어놀 수 있는데 땀 안 났으면 좋겠다.
1: 뭐? 땀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그럼 안 돼.
0: 왜?
1: 호떡이 너 할아버지가 땀 안 나면 큰일 난다고 들려주셨던 동화 기억 안 나?
0: 땀 안 나면 큰일 난다고 들려주셨던 그 동화?
1: 어!
0: 기억 안 나.
1: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0: 좋아 좋아.

0: 옛날에 장터에서 마시면 절대 땀이 안 나고 더위도 안 탄다며 땀 안 나 물약을 파는 약장수가 있었어.
1: 아유, 정 하나 먹는다고 뭐 땀 안 나겠어.
2: 말도 안 돼.
0: 사람들이 의심하자 직접 약을 먹고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 약을 먹고 땀이 안 나는 달인이 된 아저씨는
3: 이걸 먹으면 달인도 어쩔 수 없어.
0: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어도 신기하게 정말 땀이 안 났어.

0: 그 한 시간 동안 뛰었는데도 저 땀 한 방울 안 나네.
1: 에이, 원래 땀이 안 나는 체질인가 보지. 그래요.
2: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심하자 이번엔
3: 이것은 지금까지 약과였다. 자, 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땀이 절대 안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이걸 못 뛰어, 알았지?
5: 이거는 좀 안 된 거.
2: 아주 아주 두꺼운 패딩을 입고 뛰었어. 이번에도 뛰고 또 뛰었지만
0: 아니 진짜 땀 한 방울도 안 나네.
1: 그걸 어떻게 알아? 응? 발바닥에 땀이 났는지 엉덩이에 땀이 났는지 내가 옷을 벗겨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2: 사람들이 의심을 멈추지 않자 흑기야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뛰었어.
3: 물 앞에서 뛰어놓은 땀이 절대 나지 않는 땀한 방울인 큰.
0: 이야 진짜로 땀이 안 나는겨?
4: 진짜 땀이 안 나.
0: 야, 교장님. 그, 와, 땀이 하나도
3: 안 나. 오늘 만점가로 30명에 1,000원 해드립니다.
0: 1,000원?
2: 그렇게 아무리 더워도 땀이 나지 않던 달인 아저씨는 그만.
6: 어머나, 600원 하면 더워.
0: 왜?
2: 열이 펄펄 나 쓰러지고 말았어.
7: 왜?
2: 아, 그거야. 땀이 안 나니까 열이 펄펄 나서 그렇지.
7: 아니, 땀이 안 나면 왜 열이 펄펄 나는 건데? 왜? 왜?
2: 그러니까 땀이 안 나면 그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기심 딱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땀딱지. 땀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8: 땀샘.
2: 근데 누구세요?
8: 난 달인의 몸에 있는 땀샘 소방관이란다.
2: 땀샘
7: 소방관?
8: 지금부터 몸속에서의 내 임무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땀샘. 평소 나의 임무는 땀을 모으는 것. 땀을 어떻게 모으느냐고? 혈장!
9: 어!
8: 무거운데 그물 나한테 주고 가.
9: 안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고마워. 그런데 노폐물이 좀 섞여 있는데 괜찮아?
8: 괜찮아. 고마워.
9: 우와, 내가 더 고마워. 또 필요하면 말하라고.
8: 수고. 이렇게 난 피 속의 수분을 모아 땀 탱크에 저장해 놓지.
2: 아, 근데 땀은 왜 모아놓는 거예요?
7: 왜요?
8: 그건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지.
7: 중요할 때요?
8: 뭐냐면
10: 누나, 오늘 되게 덥네.
9: 아, 진짜 덥다, 더워. 아, 진짜 이러다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땀샘 소방관!
8: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9: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긴급상황 발동이야. 체온을 낮춰!
8: 네, 알겠습니다. 땀샘 작동! 땀 발사!
10: 어,

0: 소방관.
1: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0: 굿굿. 훌륭하게 잘해줬네.
1: 감사합니다, 네네님. 앞으로도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난 몸에 체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2: 그런데 땀이 나면 왜 체온이 내려가요? 왜요?
1: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게 사람의 피부다.

0: 샘에서 땀을 내보내면 이렇게 땀구멍으로 땀이 나오지. 피부에 나온 땀이 날아가며 몸의 열기를 빼앗아가지.
1: 아, 그래서 땀이 식으면 춥게 느껴지는 거구나.
2: 그렇구나. 가만, 응? 이상하다. 다리는 땀 맛나 드링크를 먹어서 땀이 안 나는데.
1: 맞아. 근데 좀 아까 왜 땀이 났지?
0: 무슨 소리? 세상에 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약을 팔려고 다리 내 몸에 온통 분을 발라서.
3: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4: 에이, 이 정도는 해야 돼.
0: 이렇게 모든 땀구멍을 막은 거라고. 그래서 땀이 밖으로 못 나온 거야. 왜 이래? 왜 땀이 안 나가지?
5: 땀샘 소방관.
0: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5: 나 진짜 두 번 말하기 싫어. 나 진짜 너무 덥다고 했지. 제발 체온 좀 내려달라고. 체온 좀 낮춰달라고.
0: 네, 지금 열심히 쏘고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땀을 밖으로 못 내보내자
5: 나 정말
0: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5: 덥다고.
0: 내내님! 결국 열이 펄펄 나 쓰러지게 된 거지. 땀이 나와야 체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2: 아, 더울 때 땀이 나야 체온이 내려가는 거구나.
1: 그래, 이제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2: 응, 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어.
1: 그래, 그래, 우리 땀돌이.
2: 근데 누나, 어? 다리는 어떻게 됐어? 설마 체온이 안 내려가서?
1: 아니야, 다행히 깨어났다고 해. 그 후로는 분을 절대 바르지 않았어. 그리고 약을 팔지 않고 공연을 했대.
4: 됐지?
2: 그렇구나. 누나, 응? 나 그럼 이제 땀딱지 주는 거야?
1: 물론이지. 문제 잘 맞추면.
2: 아이, 진짜. 알았어, 또 내봐. 자신 있다고.
1: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빵으로 땀이 나오지.
1: 우와, 잘한다.
0: 또또또 좋아,
1: 계속해볼까. 땀이 나오면
0: 증발을 하지.
1: 땀 증발하면
0: 체온이 내려가.
1: 더울 때 땀나야
0: 체온이 내려가.

0: 끝까지 꼭 갚고 말 거야.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산업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강판이, 선박은 한 척당 수만 톤의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며 건설 역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소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그래서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특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LNG 운반선용 후판, 송유관용 강관까지 가장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이자 기반 산업인 철강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자동차도 배도 건물도 기계도 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제철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종합 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단일 투자로는 당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차관단을 꾸려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입 철강제를 쓰는 이만 못한 거대한 부실기업이 될

쥐였습니다. 자본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철소를 지을 입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제철소는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내는 일이 핵심이라 항만이 곧 생명선입니다. 처음 후보에 오른 곳은 울산과 삼천포였습니다. 포항은 명단에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일만이 떠올랐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제철에 꼭 필요한 냉각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두루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1967년 정부는 영일만을 최종 입지로 확정합니다. 그 이름을 따 1968년 4월 회사가 세워집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정부와 대한중석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서 19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책임지던 국영기업이자 자금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영일만 백사장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철소는 보통 샘물을 뽑는 제선 공정에서부터, 즉 생산 순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소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변 제강 공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건설 기간이 짧은 아변 공장을 먼저 완성하면 수입한 반제품으로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머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짓는 동시에 벌어서 그 돈으로 마저 짓는 방식. 자본이 부족한 후발 진입자의 단계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새벽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훗날 이날을 기념해 철의 날로 지정합니다. 1973년 첫 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곧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1973년 103만 톤에서 1983년 910만 톤, 10년 사이 생산 능력이 9배로 불어났습니다. 증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뒷받침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수출 1억 달러와 출하 100만 톤을 동시에 넘어섭니다. 수출 경쟁력은 바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건설된 제철소는 그만큼 낮은 생산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과 타이완을 시작으로 20개국이 넘는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배당이 아니라 설비 증설에 몽땅 재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설비를 키우고 확장된 설비가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톤당 원가는 낮아져 규모의 확대가 곧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이 만든 철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떠받친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포항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제2 제철소 건설에 나섭니다. 입지로는 전남 광양만이 선택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공업 영수를 구하기가 쉬운 자리로 바다를 매립해 세운 국내 최초의 제철소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을 합쳐 약 2,080만 톤.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라섭니다. 두 제철소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포항은 여러 종류를 만드는 다품종 체제로, 광양은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특화됐습니다. 광양 준공으로 외형은 세계 정상급에 올랐지만 내외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세계 철강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시장 개방이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유 구조가 변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범부터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습니다.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요. 약 3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됩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제철소가 시장의 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야생적 생존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죠. 전통적인 제철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덩어리로 가공해 고로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큰 설비와 비용이 들죠. 하지만 파이넥스라는 공법은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기존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가공해야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이 과정을 줄여서 비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춘 기술이었죠. 포스코는 1990년대 초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7년 5월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사들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워 운영을 맡았고요. 2026년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고 대형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본 추격자가 선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철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주축은 포스코이지만 하나의 기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이전부터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로 방식은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국제강은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철근과 형광은 건설용 철강의 핵심 자재가 되었고요. 동국제강은 지금도 이 분야를 대표합니다. 최근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전기로 방식은 오히려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관 제철 사업의 벽을 넘은 기업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 뿌리인 인천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오랫동안 전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성장한 현대그룹에게 철은 늘 아쉬운 소재였습니다. 후판과 강판을 외부에서 사다 써야 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죠. 전환점은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였습니다. 당시 한보는 포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를 꿈꾸면서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 끝에 무너졌고요.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도 이후 방치됐던 당진 제철소를 현대차 그룹이 2004년 인수합니다. 현대는 이 부지를 바탕으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진에서 첫 쇳물이 나옵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 갖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공급 안정성은 높이고 원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등장은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 강판 최대 수요처인 현대기아차는 포스코의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오랫동안 포스코의 독점에 가깝던 철강 산업은 이제 두 회사의 과점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구도 재편은 후발 주자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완성차로서는 소재를 조달할 곳이 둘로 늘면서 가격을 협상할 힘을 함께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산업은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그리고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요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막대한 철강 수요를 부릅니다. 건물 골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강제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태양광, 수소 생산 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철강 수요의 다음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 수요도 변수입니다. 한국 철강사의 직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재건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급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강도 강판과 핫 스탬핑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탄소 공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저탄소 전기로와 특수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면서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탄소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원료와 기술, 경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불모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그 한류가 일으킨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오늘은 3강, 4강에서 배운 바로 포핸드와 백핸드, 그립 돌리는 방법과 풋워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테니스는 그립이 많이 바뀌다 보니 그립 돌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은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그립을 빨리 돌리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포핸드를 치실 때 공을 치고 나서 마지막, 라스트 스윙을 보시면 마지막 스윙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그립에 위치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준비 자세로 다시 가져온 뒤 왼손에 힘을 주시고 오른손에 힘을 푸신 다음 왼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그립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점, 오른손이 충분히 돌아갔나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테니스를 배우시고 그립을 돌리실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그립 돌리기라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눈으로 그립을 보시고 그립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공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으로 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때 그립을 눈으로 보아버린다면 다시 앞에 공을 봤을 때 공이 지나갈 확률이 정말 높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 연습을 많이 하라고 알려드린 이유가 손에 그립이 많이 익어야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느낌만으로도 그립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손에 힘을 빼고 왼손으로 그립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라켓을 그럼 돌릴 때 한 바퀴를 다 돌려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리게 되면 내가 잘 맞는 면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시고 다시 그립이 돌아왔을 때 많이 헷갈리겠죠.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백핸드로 돌아갈 때 왼손을 라켓 윗부분에 두고 자, 왼손에만 힘을 준 뒤 그립을 돌려주세요. 어느 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린 뒤, 자, 손과 손의 사이가 멀어졌죠. 라켓을 빼실 때 손과 손의 거리를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핸드 스윙을 끝낸 뒤 다시 준비 자세가 됐을 때 오른손의 힘은 똑같이 빼고 왼손을 살짝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방향도 똑같이 포핸드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립이 잘 아주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라켓을 빼고 스윙을 하고 다시 준비 자세에서 왼손을 잡고 다시 그립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또 다시 붙여주시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에서 보시니까 조금 쉬운 듯한 느낌이 나시나요? 그리고 이 그립 돌리는 걸 어떻게 연습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개인 연습하실 때 앞에서 공이 날아오는 머신들이 있죠. 그 머신 설정하셔놓고 한 방향에서 천천히 준비하신 뒤 자, 포핸드를 하나 먼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준비가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자, 옆으로 돌아서 또 백핸드를 쳐주시면 되세요. 이때 스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 배울 풋워크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풋워크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바로 스플릿 스텝과 런닝 스텝입니다. 스플릿 스텝은 상대방이 공을 치기 직전 내 자리에서 한번 뛰어주면서 공의 방향을 읽고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반발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스플릿 스텝을 이용하여 선수들은 공보다 먼저 달려나가 공이 치는 위치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제자리에서 한번 뛰는 것만으로도 공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초가 빨라질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스텝이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러닝 스텝인데요. 러닝 스텝은 제자리에서 러닝, 즉 뛰어다니는 스텝을 이야기해요. 우리 뛸 때 이제 보편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정말 많이 쓰시는데요. 사이드 스텝은 제자리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텝을 이야기 드려요. 하지만 이 스텝은 허벅지에 힘이 많이 잘 가고 잘 버틸 수 있지만 빨리 달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 스플릿 스텝, 러닝 스텝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스윙을 하시는 걸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스플릿 스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플릿 스텝은 제자리에서 살짝 다리를 벌려주시고 라켓을 준비 자세로 항상 잡아주신 뒤 이렇게 뛰어주시는 스텝이세요. 자, 스플릿 스텝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시고 반발력을 얻는다고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튀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자, 제자리에서 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빠르게 반대발에 반발력을 이용해서 뛰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치고 나서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뛴다면 박자가 너무 느리겠죠. 스플릿 스텝은 자, 뛰는 것도 정말 간편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뛰느냐가 가장 중요하세요. 자, 상대방이 치기 직전에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 자, 스플릿 스텝을 뛰었다면 바로 러닝 스텝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러닝 스텝은 제자리에서 러닝, 즉 이렇게 달리는 스텝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달리는 스텝인 만큼 엄청 쉽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치실 때 러닝 스텝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는 항상 중요하신 게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러닝을 뛰어야지 다리가 빨라지는데 다리를 넓힌 상태에서 러닝 스텝을 많이 뛰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시면 자, 이렇게 뛰어지기 때문에 공을 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시겠죠. 러닝 스텝은 다리를 모으고 공이 만약에 내 몸하고 멀리 나간다 생각하시면 보폭을 넓게 잡아주시면 되시고 공하고 몸이 가깝다 하시면 제자리에서 뛰셔도 정말 좋은데요. 스플릿 스텝과 러닝 스텝을 한번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뒤 양옆을 뛸 때 가장 중요한 건 공의 속도와 공이 오는 방향을 보는 것인데요. 공의 방향

방향이 내 얼굴 앞으로 오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제자리에서 러닝 스텝만 띄워줘도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공이 옆으로 살짝 벗어난다면 그 방향으로 러닝을 이용해서 뛰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앞으로는 언제 뛰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공이 약하면 공이 바운드가 되고 나서도 저한테 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공을 허리 높이, 내가 좋아하는 높이에서 치기 위해서 몸을 그만큼 빨리 달려가줘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높이가 허리 높이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칠수 있는 높이도 허리 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 스텝과 스플릿 스텝을 이용하여서 공한테 바짝 붙어주셔서 공을 치시는 게 좋은데요. 코트가 넓은 만큼 다리를 조금 여유롭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이 사이드 스텝은 말 그대로 옆으로 움직이는 스텝인데요. 이 스텝이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이 스텝으로 뛰어갈 수는 없지만 모든 스텝에 스플릿 스텝에도 그렇고 기초, 베이스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은 꼭 연습해서 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플릿 스텝과 사이드 스텝, 그리고 러닝 스텝을 한번더 제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스플릿 스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세 번을 해봤는데요. 자, 한 번만 뛰어주셔도 충분하시고요. 자, 사이드 스텝. 다리는 똑같이 어깨 넓이로 벌려진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자, 이게 바로 사이드 스텝이고요. 그 다음 러닝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러닝 스텝은 첫 번째.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는 방법. 옆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러닝 스텝은 마지막 스텝으로 쓰이는 만큼 마지막 발에 중점을 두어 체중까지 같이 앉아주시는 게 정말 좋겠죠. 자, 앉는 방법 하나의 꿀팁은 자, 처음부터 간 다음에 앉으려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오른발 먼저 앉고 왼발 앉고 같이 앉아서 일어나면서 스윙만 하시면 바로 체중 이동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립을 바꿀 수 있고 큰 움직임이 없이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풋워크와 스텝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인 6강에서는 바로 복식의 코치라고 불리는 발리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그동안 배운 내용들 많이 복습하시고 그러면 연습 많이 하시고 오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어느덧 강의가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의 개체만 그려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좀 더 풍성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다양한 꽃을 한 대 묶어 화려해 보이는 꽃다발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 종류의 꽃이 이렇게 하나에 묶여 있으니까 화려해 보이고 시선이 끌리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1강에서 아크릴의 성질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 수채화처럼 그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크릴도 물을 많이 섞으면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의 가장 흔한 기법, 번지기 기법을 응용해서 이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기 전에 제가 한번 번지는 거, 수채화 기법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감이 번지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동안은 제가 물을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을 많이 쓸게요. 물을 많이 번져트리고 싶은 만큼 물을 먼저 칠해놓고 물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수채화처럼 이렇게 칠해줍니다. 조금씩 번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색 파랑색을 사용해서 물을 많이 해서 안쪽에 이렇게 조금만 칠해주면 천천히 번지면서 두 색깔이 그라데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번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오늘 꽃다발을 그릴 겁니다. 아까 짜놓은 색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그리고 싶은 위치에 꽃이 될 동그라미를 3개 맹물로 표시해 줍니다. 한 3개 정도가 좀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좋아요. 물만 묻혀서 맨 처음에 하늘색 물 많이 섞으셔서 수채화처럼 해서 아까 그려놓은 동그라미 위치에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파란색도 중간에 칠해줄게요. 번지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색깔을 칠해볼게요. 색을 하나 좀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써볼게요. 보라색을. 찐 보라색보다는 조금 연보랏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흰색을 살짝 섞겠습니다. 이번에 파란색에 짜놓은 보라색, 흰색 조금 섞어서 연보라색으로 만들어준다. 가운데 칠해줬어요. 저는 세 번째 꽃은 파랑색과 보라색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작은 꽃도 하늘색에 연보라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물감을 완전히 말려야 해요.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린 후에 만져보면 완전히 말랐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에 쓰실 때처럼 물을 조금만 사용해서 꽃의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 프로펠러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려놓은 동그라미보다 안쪽 들어가게. 줄게요. 흐트러지네. 다시 하시면 되고. 보통 수차를 그리면 위에 이렇게 덧칠을 하면 아래 색이 좀 번지기가 쉬운데, 아크릴은 한번 마르면 더 이상 그 변동이 안 되거든요. 번지잖아요. 그래서 위에 덧칠을 해도 아래 그려진 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몇 개의 개체는 꽃 주름이랑 꽃순도 같이 그려주면 좋아요. 작은 꽃.

것을 이제 조금 빼먹어서 제가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한번 바깥쪽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들이시고 나머지를 꽃을 먼저 완성을 했어요. 띄엄띄엄 있으면 꽃이 좀 심심해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색으로 중간중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포도알 같은 아이들 그려줄게요. 이게 꽃다발 보시면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리시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이는데? 하시는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곳을 이파리로 채워줄 건데요. 저희 시아닌 그린이라고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 색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채우면서 그러면 점에도

이파리가 똑같은 모양만 있으면 좀 아쉽다기보다는 심심해 보이니까 길쭉한 이파리도 그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월계수 잎처럼 생긴 너무 작게 요거 그린 거보다 작게 그리면 되거든요. 안쪽은 좀더 진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라색을 좀 섞었어요. 어느 정도 칠하고 나면 멀리서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보시면서 빈 곳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제 그림은 지금 조금 왼쪽으로 너무 치우친 느낌이 있어서 오른쪽에 잎을 좀더 그려서 그림이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좀더 화려하게 해줄게요. 밝은 파스텔 톤으로 여기 조금 밋밋한 부분에 작은 꽃들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만 그려줄게요. 꼭 이렇게 꽃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어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색깔의 다양성을 위해서 일명 나폴리 옐로우라고 불리는 약간 노란빛 베이지색이 있어요. 이걸로 조금만 더 첨부해 줄게요. 이게 은근 푸른색하고 대비가 되면서도 잘 어울리거든요. 포인트 느낌으로 주변에 그려줘요. 얘네들도 안개꽃 역할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여기 조금 삐져나오는데 신경 쓰이신다면 흰색으로 한번 살짝 덮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한 번만 흰색으로 살짝만 덮어줘도 깔끔해지거든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 얇게만 한번 정리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아크릴 물감은 플라스틱을 안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흐의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명화를 그린 것인데요. 전체를 풀로 그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린 거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고흐 그림을 그려보는 게 모든 미술인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되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명. 운명은 운과 명이 합쳐진 단어지요. 운명. 우리가 운에 대해서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명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지요. 명을 한자로 써보면 명입니다. 명. 그러면 명이 뭐냐? 이 갑골문을 보면 이 명은 무엇인가? 윗부분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신전입니다. 신전. 네,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신전. 요 밑에 있는 거 입구자죠. 입구자. 입구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펴져서 이건데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명이 뭐냐?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사람이 무릎 꿇고 듣는 것. 그게 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명은 천명을 말합니다. 천명. 그럼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 나에게 주어진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운전해 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운전. 운전. 운전에도 운이 들어있죠. 네. 목적지가 천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흉의 질곡, 기운과 흉운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뚫고 천명을 이룬다는 목적을 위해서 운전해 가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운명이 뭔지를 알아야 그 운이 좋아지십니다. 예. 이 운명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운명도 우리가 뭔가 이 바라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이야, 운명. 받아들여라. 인간의 의지대로 다 풀리지 않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운명을 부정적인 뜻으로 쓰는 것인데요. 이 운명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군자와 소인으로 나뉩니다. 지난 시간에 대인과 소인을 말씀드렸죠. 군자. 군자는 이제 이 역경, 주역의 주인공인데 군자도 대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인과 소인의 구분, 군자와 소인의 구분, 뭐 같은 말인데요.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나뉩니다.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몸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몸. 몸이 나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 몸 편한 것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입에 단 것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요. 이게 소인입니다. 그러면 대인과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군자이고 대인입니다. 몸이 편안한 건 좋은데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인이고 군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운명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어째서 나오는가? 마음으로 살 때 나옵니다. 마음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뭐라고, 유교경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른다. 성이죠, 성.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가장 중핵을 이루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있는 우리 마음의 핵심, 핵이 되는 것이 성입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것으로 이제 의미가 많이 변질이 돼서 이 성을 오늘날 단어로 가장 가까운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성이 있죠. 이 영성이 우리 마음의 심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성, 성은 하늘이 명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이 명한 것이, 하늘이 명한 성이 나의 마음의 심연에 들어와 있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에 따라 대인과 소인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명한 성이 우리 마음 심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영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역은 성 말고 정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정. 우리 인지상정, 인정할 때 정입니다. 정. 정은 뭐냐? 요 밑에 부분은 이 심연입니다. 심연의 동굴. 심연의 동굴에서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인데, 심연에서, 이건 싹 터 올라오는, 싹이 터올, 심연에서 싹터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지, 아, 저 사람은 참 인정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영성. 영성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게 정입니다. 정. 정.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마음이죠, 마음. 성도 마음이고, 정도 마음이죠.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따지고 보면 동물입니다. 사람은 짐승이죠. 그런데 이 동물인 사람이 영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심연에 있는 영성이 싹터 올라와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정입니다. 인정. 그래서 어떻게 이 영성이 물질 세계에서 표출이 되는가? 놀라운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무정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는 게 물질인데,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육체도 물질인데, 이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이 영성을 표출한다는 것.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 시간에는 이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가르치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과연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한가?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이기심을 넘어 표출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인간은 인정을 표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 자막 나가는데, 영성할 때 영이고 장, 첫째 간다는 게 장입니다. 첫째 간다. 만물의 영장, 영성이 첫째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담긴 영성이 정으로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인데 인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직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아직 축생, 가축, 동물 단계에 머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사람의 인정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마주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정을 보여줄 때, 아, 이 세상이 삭막하기만 한 곳이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인정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나의 인정을 느끼고 고마워할 때.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 왜 최고의 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명한 것이 나의 영성인데, 이 영성을 발현하라는 것이 하늘의 명.

명인데, 천 명인데, 천 명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정을 보여달라. 너는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다. 너의 인정을 보여달라는 것이 천명입니다. 이 영성을 내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나의 육신이, 나의 육체가 이 물질 세계, 동물의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이 명한 성을 표출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 물질 세계를 사는 우리 몸이 우리 심연에 있는 영성과 공명합니다. 공명. 그 순간 나의 영성이 타인의 영성과 공명할 때, 그 순간이 기적적인 순간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가장 멋진 순간이죠. 소인으로 평생을 살면 이런 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순간을 인생에서 누리지 못하지요. 이런 순간이 신비의 순간입니다. 주역은 신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신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기인에게 달려 있다. 이 세상은 신비한 곳인데 그 신비를 누가 밝히느냐? 기인이 밝힌다. 기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기자입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있다라고 할때그 사람입니다. 하늘이 바라는 천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달라. 이 세상의 신비를 밝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신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것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피하면 되는데, 가시밭길 말고 그냥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왜 가시밭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피하지 않고 걸었을까요? 그거는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부탁했나요? 누가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가시밭길이지만 걸어달라고 하늘이 부탁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의 바른 용법은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걷겠다. 이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입니다. 이때 사람은 운명의 고삐를 씌워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운은 굴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삐를 씌워서 끌고 다니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고삐를 씌워서 끌고 다니는 사람은 운이 좋아집니다. 운이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천명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걷겠다라고 말할 때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운명의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인과연,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과연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무자비한 허리케인과 공포의 토네이도, 눈폭풍의 예만 보더라도 바람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 중 하나임은 분명하죠.
1: 시속 80km의 강풍이네요.
0: 이번 시간엔 거세게 휘몰고 마구 몰아치는 막강한 바람의 세계를 탐사해 볼 텐데요. 굉장한데요? 지구 탐사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바람이 없는 지구는 상상할 수 없죠. 바람은 태양열을 대기로 골고루 퍼뜨려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바람이 분노할 때가 있죠. 바람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진로 파괴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바람 중 하나는 허리케인이 덮쳐올 때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5등급 허리케인의 경우 살인적인 강풍이 무려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로 숨쉴 틈 없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5등급에 해당하는 허리케인 마리아와 마이클이 위세를 과시해

0: 실험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이건 15m 길이의 풍랑 실험용 수조인데 현재 15년째 이 수조를 활용해서 허리케인의 강도를 어떻게 예측할지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0: 브라이언 하우스 교수는 서스테인 연구소를 이끄는 수장이죠. 서스테인이란 약자로 헤일 및 대기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풍랑 실험에 관한 하는 독보적이죠. 정말 커요. 거대한 아크릴 수조에 담긴 약 15만 리터의 물로는 5등급에 해당하는 초강력 허리케인을 만들어내 모의 실험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 끝에 해변 비슷한 걸 만들고 작은 주택까지 지어놨는데요. 저런 구조물을 만든 이유는요? 어떤 실험을 하는 건가요?
1: 저기에 해안 환경을 축소해서 구축해놓은 이유는 더 나은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야 해수면 상승이나 초강력 허리케인을 버틸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장치라고 할까요?
0: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 물론이죠. 정말요? 작동시켜봅시다.
0: 네. 1400마력의 터빈으로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물이 가득한 수조 속으로 내뿜으면 해안을 휩쓰는 허리케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1: 몇 분이면 됩니다.
0: 그래요?
1: 바람이 강해질수록 파도가 더 거세지고 그렇게 파도가 마구 몰아치고 부서지면서 대기 중에 물보라가 흩어지게 돼요.
0: 이제 진짜 폭풍 같아요. 와, 이 정도면 몇 등급에 해당할까요?
1: 글쎄요, 1등급쯤?
0: 1등급이라고요?
1: 네. 송풍기 소리도 커지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0: 폭풍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구팀이 바람과 물보라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합니다.
1: 대기가 물보라로 뿌얘질 정도죠?
0: 네. 흩날리는 물보라는 물이 지니고 있는 열과 에너지를 대기 중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의 전이가 폭풍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1: 이제 5등급까지 올라갔어요.
0: 5등급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군요. 서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물거품도 엄청나고 물보라도 엄청나고 여기서 바람과 물이 마구 뒤엉켜 있어요.
1: 네, 공기와 물이 따로 존재하다가 공기보다 물이 많은 층, 물보다 공기가 많은 층이 생기고 한 뒤 뒤섞여요.
0: 사실 이런 광경은 기상예보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잖아요. 리포터가 비를 맞으며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거나 할 때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케인 옆에 서서 폭풍이 몰아치는 걸 지켜보다니 정말 새로운 경험이에요. 연구팀은 매번 모의 실험이 이뤄질 때마다 귀중한 자료를 얻죠. 바다의 물보라가 폭풍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관성을 풀어낼 수 있다면 허리케인의 등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도 가능해질 텐데요.
1: 우리의 바람은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해질지를 며칠이라도 더 앞서서 예측하는 거죠. 현재 예측 가능한 시점보다 좀 더 빨리요. 지금은 24시간 전에 폭풍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걸 사흘, 나흘쯤 앞당기는 게 목표죠. 예보를 빨리 내놓으면 폭풍에 더 빨리 대비할 수 있고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곧이어 용감하고 무모한 토네이도 사냥꾼들을 만나봅니다.
2: 목표물을 찾은 것 같다. 11시 방향이다.
0: 이어서 바람이 또 다른 자연현상의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고 토네이도는 대자연의 경이와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현상 중 하나죠.
3: 여기서 이동 중이다.
0: 특히 전 세계에서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 미국은 해마다 평균 1,000건에 이르는 회오리 바람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토네이도입니다. 미국 중남부 일부 지역은 토네이도가
4: 전부 다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게다가 경보가 틀리는 경우가 아직 많단 말이죠. 75%까지 나와요. 대부분은 경보만 요란하게 울리고 토네이도가 안 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양치기 소년의 예처럼 사람들이 경보를 믿지 않을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0: 학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토네이도를 예측하기 위해선 어째서 특정 폭풍 속의 바람만이 토네이도로 발달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를 연구하는 과정은 험악한 악천후 속으로 뛰어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대단히 고된 작업이

0: 있죠.
1: 되도록 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50에서 100개 사이의 폭풍을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해야 해요. 왜 어떤 건 토네이도가 되고 어떤 건 아닌지요.
0: 오늘도 조 씨는 토네이도로 발달할지 모를 폭풍을 추적하려 연구팀을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1: 이번엔 산맥 쪽에서 접근하는 폭풍을 보려고요. 폭풍의 상태로 봐선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일단 최대한 가까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토네이도로 발달할지 볼 생각입니다. 25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0: 알겠습니다.
2: 여기 뒤쪽에선 레이더로 폭풍을 분석합니다. 지금은 이동 중이기 때문에 레이더를 켜놓고 다른 시스템도 준비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곧바로 수집할 수 있도록요.
0: 일단 적당한 자리를 잡은 뒤엔 재빨리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풍속과 기압, 그리고 상대 습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죠.
2: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폭풍 속에서 회오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그래서 초음파 속도계를 이용해서 속도장을 관찰 중입니다. 회전이 감지되는지 보는 거죠.
0: 관찰이 계속됨에도 더욱 명확해지는 건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뿐입니다.
1: 폭풍이 아까보다 거세지고 있기는 한데 강력한 회전의 기미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폭풍은 토네이도로 발달하지 않아요. 보아하니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폭풍이 토네이도로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긴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토네이도가 되지 않는지는 어떤 조건에서 토네이도가 되는지만큼이나 중요하죠.
1: 폭풍이 토네이도로 발달하건 발달하지 않건 간에 자료를 수집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래엔 기상예보관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A가 보인다면 토네이도가 발생할 거고 B가 보인다면 아마도 그냥 지나갈 거다. 그게 우리가 뛰는 이유죠.
0: 곧이어 바람이 폭풍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북반구 최강의 바람으로 악명 높은 산을 찾아가 온몸으로 강풍을 체험해봅니다. 어두운 하늘을 쪼개며 번쩍이는 강력한 에너지의 줄기. 경이로운 대자연의 장관인 건 사실이나 그 파괴력은 가공할 만하죠.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 현란한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람 덕분이라는데요. 자, 바람 얘기를 계속해보죠. 우린 모두 가끔씩 번개를 봅니다. 보통은 지나가는 폭풍 속에서만 번쩍이는 섬광이라 여기지만 실제로 번개가 지면을 내리치는 횟수가 무려 초당 100회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죠. 재밌는 건 각각의 번개가 자그마치 1500만 볼트의 전기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고려하면 어째서 학자들이 이 경이로운 자연현상을 해부하는 데 힘을 쏟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이곳은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위치한 바이살라 국립 낙뢰 탐지 네트워크. 론 할리와 같은 기상학자들이 이 연구시설에 모여서 세계 곳곳을 때리는 번개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죠. 정말 멋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3: 우리가 곳곳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놨는데요. 번개가 지면에 닿으면 센서에서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걸 이곳 안테나로 감지하는 거죠. 안테나는 오로지 번개의 신호에만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센서가 구름으로부터 지상으로 뻗어내리는 신호를 감지한 다음 이곳 네트워크 제어 센터로 자료를 전송해주면 우리가 받아서 다른 번개와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0: 여기 보이는 화면도 궁금합니다.
3: 여기 이건 우리 미국의 네트워크인데요. 중서부 지방에 강한 폭풍이 보이네요.
0: 실시간인가요?
3: 여기 깜빡이는 선이 나타난다는 건 15초 전에 번개가 쳤다는 뜻이죠. 여기선 각 번개의 각도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30초가량 소요되죠. 6시간 동안 17만 7천 회네요.
0: 여기 깜빡이는 게 전부 다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번개인 거죠?
3: 네.
0: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는 거니까 지금 서아프리카에선 누군가가 천둥 번개를 듣고 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3: 맞습니다.
0: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번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폭풍 구름 속의 바람이 제법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먼저 강력한 상승기류가 물방울을 구름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데요. 결국 얼어서 다시 내려오죠. 이 얼음 알갱이는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더 작은 입자와 충돌하며 전자를 교환합니다. 그 결과 구름 위쪽에는 양전하가 모이고 아래쪽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인 음전하는 다른 구름 속 양전하에 이끌리고 또 지면에도 이끌립니다. 이 이끌림이 강력해지면 서로 연결되며 폭발적인 전류의 줄기를 형성하죠. 이게 번개가 지면이나 수면에 닿는 순간 그걸 감지하는 센서죠?
3: 네,
0: 맞나요?
3: 맞아요. 사실 여기 번개를 감지하는 부분은 고리에 한 쌍을 겹쳐놓은 자기장 안테나에 불과합니다. 새로울 게 없는 장비예요. 그걸 번개에 맞추고 GPS 안테나하고 연결해놨을 뿐이죠. 센서가 감지한 모든 정보는 이리로 모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정리한 다음 센터로 보내옵니다.
0: 각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 약 300m 반경 안에서 어느 지점에 번개가 쳤는지를 짚어낼 수 있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지닌 정보라면 인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해마다 전 세계에서 6천에서 2만 4천 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그 10배가 부상을 입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어디에 번개가 치는지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미 서부 삼림 화재의 원인 중 절반이 번개 때문인 것도 문제죠. 과거엔 곳곳에 망루를 세워서 산불을 감시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적된 자료가 많아서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번개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로 출동하면 됩니다. 산불에 관한 안은 우리가 가진 자료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죠.
0: 굉장해요. 번개를 추적하는 작업이 산업과 인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보다 놀라운 건 이 경이로운 자연 현상을 촉발하는 게 흔하디흔한 바람이라는 사실 아닐까요? 곧이어 강풍이 몰아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시속 320km에 이르는 바람을 체험해봅니다.
4: 막힘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바람이 맞아줄 거예요.
0: 바람 얘기를 계속하죠. 지금까지 바람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강풍이 곧 폭풍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모든 걸 날려버릴 것 같은 강풍이 일상적으로 부는 곳을 찾아가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스턴에서 약 200km를 달리면 뉴 햄프셔 워싱턴 산을 만날 수 있죠. 높이로만 따지면 2000m가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싱턴 산이 어째서 놀라운지를 말씀드리자면 연중 4개월은 허리케인을 뛰어넘는 강풍이 몰아친대요. 우리가 향한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기상관측센터. 보시다시피 안락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지고 있어요. 도로는 좁고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완전히 구름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린 정상에서 기상관측센터 기상학자 마이크 캐머런을 만났습니다. 마이크와 같은 기상학자들이 이 산에서 기상정보를 수집한 지도 어언 90년째. 산 정상의 기상관측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된 해가 정확히 언제였죠?
5: 1932년이요.
0: 1932년이라. 연구가 시작된 지가 제법 오래된 거네요. 이 건물은 뭐죠?
5: 예전 기상관측센터를 복원해놓은 건물인데 1934년 강풍 세계 최고 기록을 측정했던 현장이죠. 그때 기록이 시속 371km였을 거예요.
0: 와,
5: 당시엔 건물을 이렇게 사슬로 고정해놨었어요. 그 정도 강풍이 불어닥치면 사슬이 없을 경우 통째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0: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도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사슬이 없으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5: 건물을 뒤흔드는 바람 소리도 굉장했을 테고 공포감이 엄청났겠죠.
0: 다행히 마이크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 여기가 우리가 주로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0: 여기가 중심이로군요.
5: 정확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니까요. 그리고 이게 기상정보판인데요.
0: 기상정보판은 주위 온도, 기압, 그리고 풍속 등을 측정해 알려주는 장비가 모여있는 장소죠. 여기서 풍속을 계속 측정하는 거죠. 네.

0: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요.
1: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리는 싱거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늘이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강하다는 뜻이고, 선이 비죽비죽하면 바람이 변덕을 부린다는 의미죠.
0: 이건 뭔가요?
1: 바람이 어마어마한 강도로 마구 몰아치는 날은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오늘은 저기 앞쪽으로 바람이 꽤 세던데요.
1: 사실 그건 1996년 7월 20일의 기록이에요. 그날 풍속이 시속 248km까지 나왔거든요. 5등급 허리케인도 울고 갈 강풍이었죠.
2: 풍속을 측정하는 장소는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기상관측탑. 강풍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지점이죠.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요?
1: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2: 가시죠.
1: 네.

0: 오, 바람이 제법 센데요?
1: 네, 현재 풍속은 시속 80km쯤 되고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바람에 완전히 노출된 지점입니다. 저기 관측대 꼭대기로 올라가면 온몸으로 바람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죠. 바람의 길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고 그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2: 이 지역의 바람이 강한 건 바로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싼 산들이 뒤집힌 V자형 골짜기를 형성, 바람을 워싱턴산 방향으로 한꺼번에 몰아줍니다. 강풍을 맞아볼까요?
1: 네, 저쪽으로 올라가시죠.
0: 아,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군요. 엄청난데요?
1: 시속 80km의 강풍이에요.
0: 오!
1: 보통 사람은 평생 맞아볼 일이 없는 바람이죠.
0: 여기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면서요?
1: 네, 그냥 온순한 바람이에요.
0: 산들바람이요? 오! 우리 지구는 정말이지 경이롭네요.
2: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위력적이고 파괴적인 매우 위험한 형태의 바람을 살펴봤는데요. 한편으론 바람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은 지구 전역에 열과 물을 골고루 퍼뜨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깨끗하면서도 재생 가능한 매우 훌륭한 에너지원이 돼주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전기 중 약 5%를 풍속 발전기가 책임져주고 있죠. 미국에선 그 수치가 7% 이상으로 올라가고 오클라호마나 캔자스 같은 주의 경우는 전기 수요량의 20% 이상을 풍속 발전기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테고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강풍이에요.
2: 학자들은 지금도 바람을 추적하고 파헤치는 중이죠.
3: 우리가 궁금한 건 폭풍이 회오리로 발달하느냐 여부예요.
2: 바람은 위력적이고 막강합니다.
4: 모든 거 허리케인에 다 달았어요.
0: 엄청난데요?
2: 때로 휘몰아치고 때론 잔잔한 바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바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5: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5: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6: 데이비드 커퍼필드.
5: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6: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5: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6: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7: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제 불확실한 미래?

0: 뭐 내가 뭔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뚱칫뚱칫 댄스 배틀.
1: 오늘도 평화로운 양양시티.
2: 쟤 무슨 좋은 일 있어?
0: 짜잔! 특별한정 통통 치즈 카드를 구했지요. 오! 그것도 원 플러스 원 두 장이나.
2: 춤출만 하군. 나도 같이 추자.
0: 야, 잠깐! 어?
1: 지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0: 설마 이 카드가 가짜? 그럴 리가 없는데.
1: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그 춤!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추면 안 돼! 내가 진짜 기쁜 춤이 뭔지 알려줄게. 에?

0: 슈퍼제 출동! 어? 아! 써버렸다! 내 통통 치즈 카드!
1: 슈퍼제, 히어로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잖아.
0: 남은 건 꼭 아껴 먹을 거예요.
2: 슈퍼제, 냠냠시티 공원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0: 어? 그럼 출동이다.
2: 악당들도 레시피스톤을 찾고 있으니 조심해요.
0: 걱정 마세요. 악당들아, 레시피스톤은 내가 지킨다.
3: 어디 있지?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0: 그거 이랬네.
3: 어? 누구세요? 이건 제 건데.
0: 주라면 줄 것이지 말이거나. 롱꼬롱꼬롱꼬. 아우, 신경질나. 너 레시피 스토리 아니잖아. 되게 생색이네. 두고 봐. 레시피 스톤을 찾아 신의 힘을 얻으면

0: 나도 어른들처럼 멋진 마법볼을 가질 거야.
1: 찾았다!
0: 저쪽이구나! 그걸 레스피스톤이지? 존말할 때 내놔!
1: 에? 넌 누구야?
0: 난 세계 최고의 미녀 마법사! 리스피콘이다!
2: 에이, 여자 역사?
0: 어? 미녀라고 했지! 미녀! 롱뽀롱뽀 롱뽀! 와! 깜짝이야! 녀석, 너 악당이구나! 내 레스피스톤 내놔! 롱뽀롱뽀 롱뽀!

0: 뭐 피할걸? 쫓아가는 똥보롱보롱아!
1: 레시피스톤이!

0: 이렇게 깜깜하지? 어? 와! 저기다!
1: 지금부터 둠칫둠칫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댄스 대회 우승자에게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트로피를 드립니다. 트로피는 오직 우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될 댄서들은? 삐삐콘대 팡팡!
0: 네! 어릴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 내 실력을 보여주지!

0: 승리는 댄서 팡팡이 미끄러져 버렸네요. 그럼 승자는?
1: 좋아.
0: 그럼 두 번째 대결은 할아버지와 핫핑크.
1: 내 춤 봤지? 우승은 이제 내 거라고. 나도 춤 잘 춘다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겼으면서. 어쨌든 내가 이겼거든. 아무튼 우승에서 레시피 스톤을 가져가면 할 말 없기다.
0: 네, 정말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승자는 할아버지.
2: 왜 우리 무대를 안 보여줘?
0: 이번 대결은 실코젯과 카를로스.
1: 웃음 춤이 저래.
3: 괜찮아 슈퍼잭, 멋진 춤이야.

0: 슈퍼잭, 이번에도 자신 있지?
1: 네! 아, 나 같은 훌륭한 댄서가 이런 아마추어들과 한 무대에 서다니 영광인 줄 알아!
2: 드디어 결승 라운드! 이제 단 3명의 댄서가 남았는데요. 댄서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자신 있는 춤을 춰주세요.

0: 댄스 대회 우승은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1: 뭐야?

0: 예시 피스톤이야.
1: 잠깐만, 저거라면 피스톤을 막을 수 있어.
2: 우승은 내 거야, 내 거라고.
1: 럭버럭버럭.
2: 뭔데? 나 바빠!
3: 야! 왜 아직 안 가져와? 엄마한테 이른다?
2: 지금 가려고 했어!
1: 이때다!
2: 성공이야!
3: 거짓말하지 마! 새새꼬마 지금 뛰어와! 셋, 둘, 하나, 반!
2: 뭐야! 어떡해! 하나, 반,

0: 우승 축하드려요.
1: 오, 고마워.
2: 와, 슈퍼제! 히어로 포인트가 올랐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엘비와의 1점.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 하, 신입치곤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랩터 스파이크.
1: 루시오, 네가 이겼어.
2: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1: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0: 다들 고마워.
3: 축하해, 루시오.
4: 와, 진짜 잘했어.
5: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1: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0: 그런 것 같아.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2: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1: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 정말 최고였어.
0: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1: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0: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6: 제나!
1: 오빠! 빨리 숨어!
0: 어디에?
5: 또 여기 있었어?
1: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5: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1: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0: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터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7: 우와, 정말이야?
0: 우와. 안녕, 얘들아.
8: 루시오. 왔어?
1: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며?
9: 제 말로는 제이민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0: 뭐, 아마도.
4: 대단하다.
2: 웃기시네. 루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1: 스킬을 몇 개나 갖고 있어?

0: 오늘도 배틀할 거야?
1: 제이미랑 재대결 안 해?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2: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텔비는 절대로 못 이겨.
3: 뭐? 텔비? 어디 있는데?
2: 그야 옆옆반 교실에.
3: 그만!
2: 텔비!
4: 뭐 하는 거야?
2: 미안, 내가 좀 급해서. 텔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4: 텔비? 대결하러 온 거야?
2: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교실 안에 있어?
5: 친구라고?
2: 텔비! 정말 오랜만이, 아니, 만나서 반가워.
5: 넌 누구야?
2: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토고.
5: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2: 텔비! 기다려! 내 사전에 호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5: 봐봐!
2: 텔비! 힘내!
5: 안 남았어!
2: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5: 여기. 조용히 좀 하지! 잘했어! 예!
2: 맛있게 드세요!
3: 여기요?
5: 어? 이걸 다 먹으라고요?
2: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5: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2: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5: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2: 텔비! 잠깐만! 텔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5: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2: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5: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2: 어서 가자!
5: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하!
2: 잠깐만! 나도 같이 가!
5: 안킬로 해머 블래스트! 어서 여기서

0: 데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헌터 필드!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포기 안 하시겠다. 좋아. 안킬로 해봐.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그래. 착하지.
2: 델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2: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2: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3: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0: 보물상자 소동.
1: 보물상자가 분명히 저쪽으로 날아갔었는데.
2: 도드! 어디가?
1: 하프, 아, 너희들이구나.
3: 토드,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4: 어디 가는 거야?
1: 뭘 좀 찾... 아니, 그냥 놀러 가는 거야.
2: 어디로 놀러 가는데?
4: 같이 놀자.
1: 아니, 아차, 내가 집에 뭘 놓고 왔나 보네.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잘 가, 얘들아.
0: 토드가 좀 이상한데.
3: 맞아, 좀 이상해. 얘들아, 우리 랄라님에게 가볼까?
1: 물범 녀석들, 보물상자를 뺏길 수는 없지.
0: 어? 얘들아, 우리 등대성으로 가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볼까?
3: 맞아. 의사 선생님도 랄라님에게 눈꽃나무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5: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딘가 남아있는 눈꽃나무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
2: 찾으러 가보자. 아자!
1: 아하하, 아니 그게 난 그냥 등대섬 한 바퀴 돌아보려고.
5: 우린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보려는 중인데.
1: 그래? 아니 난 그 보물 그냥 산책하려고.
0: 어, 우리 그럼 산책하면서 같이 찾아볼까?
1: 같이? 아니 난 혼자 있고 싶은데.
2: 토드,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
1: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2: 이건 망치 냄새인데?
1: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빨리 가, 난 간다.
2: 뭐야, 뭔가 밍숭밍숭한데.
0: 보드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4: 그런 것 같아.
2: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안 되겠어, 토드를 따라가 봐야겠어.
4: 하프!
1: 하, 이제 따돌린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0: 어디 가는 거야?
1: 같이 가자.
2: 나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섬에 갈 거야.
3: 운동섬은 이쪽 방향인데?
2: 아차차! 집에 뭘 놔두고 왔네.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는 거야? 아, 난 놀이섬에 가려고 집이 아니라. 아, 물범들아, 우리 놀이섬에 가서 같이 놀래?
4: 좋아!

0: 만들어 가자. 회전컵.
1: 그래 가자.
0: 우후 신난다. 또 타자, 또 타자.
2: 이제 그만, 제발 그만.
3: 그래? 재밌는데.
0: 한 번만 더 타자.
4: 아프, 토드가 힘들어하잖아.
5: 그래, 실컷 탔으니까 이제 그만 타자.
4: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눈꽃나무 열매 찾으러 갈까?
6: 그래, 오늘 실컷 놀았으니 우리 다음에 또 놀자. 빨리 가봐, 곧 해가 지겠다.
3: 아, 아쉬운데 아쉬워. 더 타고 싶어.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4: 아빠, 우리 이제 열매 찾으러 가자.
3: 알았어.
1: 안녕.
6: 어, 안녕, 안녕. 빨리 서둘러 가. 빨리 잘 가, 얘들아.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이제 보물 상자는 내 거다.

0: 나 잡아봐라.
1: 내가 잡고 말 거야.
2: 분명히 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3: 응? 와, 보물상자다!
2: 아, 쓰레기잖아.
3: 뭐야!
4: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놀이기구를 끄고 왔나?
5: 글쎄,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6: 어져 있겠지 뭐. 그게 중요해?
4: 아니야, 다시 가보자.
3: 살려줘! 살려줘요! 오지마! 오지마! 살려줘요!
4: 우리가 전원을 껐었구나.
5: 이 소리는 토드 같은데?
6: 토드

0: 쟤네들 뭐야?
1: 바다 쓰레기 때문에 괴물처럼 변한 거야.

0: 이제 살았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어?
2: 아참, 이 하프님께서 그물에 잡혀있던 너희를 구해냈다 이 말씀. 요새 쓰레기 그거 엄청 무서운 거야, 어?
3: 맞아, 조심해야 해. 어,
1: 그럼 너희들이 우리 구해준 거네.
4: 고마워.
2: 잘가 얘들아.
3: 토드, 괜찮아?
0: 괜찮아. 근데 쟤네들 진짜 뭐야?
5: 갑자기 저런 녀석들이 자꾸 나타나서 걱정이야. 랄라님도 일어나지 못하고 눈꽃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3: 그래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야 하는데.
2: 그런데 토드는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3: 맞아, 집에 안 가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0: 사실은 등대가 폭발했을 때 보물 상자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거든. 그걸 찾으려고.
6: 와? 멋지다.
5: 네모난 상자 말하는 거지? 그건 분명히 눈꽃나무 열매 상자일 거야.
0: 눈꽃나무 열매 상자? 보물 상자가 아니고?
3: 맞아, 그게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0: 보물 상자도 아닌데 괜히 고생만 했네. 잘 가, 오늘은 고마웠어.
2: 좋았어.
5: 눈꽃나무 열매 상자가 이 근처에 있대.
2: 찾아보자, 찾아보자.
3: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1: 맞아,
2: 우리 찾아보자.
5: 오늘은 너무 늦었어. 내일 다 같이 찾아보자.
3: 그래, 그러자.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서.
7: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거야.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은 그 집이지.
2: 아니야, 더 큰 집.
7: 반짝반짝 그 집 내 거야.
8: 크라. 자자, 더 큰 집, 더 큰 집. 크라.
2: 아니야.
1: 하프, 좋은 아침이야.
2: 호프, 너 꽃머리 핀 새로 했구나.
3: 호프, 어떻게 알았어?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2: 아, 새거 냄새 나잖아.
5: 얘들아, 우리 랄라님 보러 병원에 가자.
2: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눈꽃 상자도 찾아보자.
6: 좋아.
2: 나나의 붕어빵 냄새 난다.
3: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0: 진짜 붕어빵이 있잖아!
1: 우와, 맛있겠다!
2: 얘들아, 랄라님 아직 누워 계시잖아.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3: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눈꽃 열매만 있다면 랄라님 병을 낫게 할 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4: 우리가 오늘 눈꽃 열매를 찾아볼게요.
5: 토드가 방향도 알려줬어요.
2: 그래도 섬은 너무너무 넓은걸.
6: 얘들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을 내자.
7: 내가 어제 상자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못 찾았어.
8: 그게 뭐야?
4: 이 냄새는...
7: 무슨 냄새가 나, 하프?
4: 이 냄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냄새야. 눈꽃 열매가 들어있던 상자라서 젤리 냄새가 나나 봐. 이 냄새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2: 맞아, 방금 전에도 하프가 냄새로 내 머리핀이 새건 걸 알아냈어. 병원에 붕어빵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고.
7: 너 정말 대단한 코를 가졌구나.
4: 당연하지,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0: 너의 코만 믿을게.
1: 그래, 등 푸른 생선파이 먹은 윙크야.
0: 오빠, 분명 양치질을 했는데 냄새나.
2: 윙크, 너 오늘 머리 좋아졌겠다. 등 푸른 생선이 머리에 좋다잖아.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냄새 많이 나.
3: 아니야, 윙크, 냄새 안 나.
1: 맞아, 나만 맡을 수 있지. 자, 출발하자.
0: 아빠,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2: 맞아, 놀랐잖아.
1: 아, 미안 미안,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가자.
0: 여긴 너네 집이잖아.
1: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0: 가프, 왜 또 갑자기 멈춘 거야?
1: 여기서 갑자기 냄새가 끊겼어.
0: 자, 여기 손잡이 냄새를 다시 맡아봐.
1: 아, 이제 알았어. 다시 가보자.
2: 약 처방해 드릴 테니 하루 정도 푹 쉬세요. 응? 간호사 쌤, 바이탈 체크 좀 해주세요.
3: 네, 선생님.
2: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눈꽃나무 열매가 정말 필요한데.
1: 저기!
4: 무서운데?
5: 하프, 이건 왜 탔어? 여기 눈꽃 상자가 있는 거야?
6: 맞아, 이걸 왜 탄 거야, 하프?
1: 아, 예전부터 이걸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7: 하프, 너 진짜?
4: 높은 곳은 무서워. 흔들려, 너무 흔들려.
5: 진정해, 괜찮아.

0: 저기 저기 얼음 덩어리 위에 상자 같은 게 있어.
1: 우와 정말이네. 뭐가 있어?
2: 도드도 상자가 날아간 곳이 놀이섬 쪽이라고 했었어.
0: 그렇네. 호프 너 눈이 정말 좋다. 예.
3: 빨리 가보자 가보자.
4: 빨리. 호프 움직이지 마. 흔들리잖아.
3: 맞아. 같은 냄새가 나.
0: 그래?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얘들아, 날 좀 잡아줘.
5: 잡았다,
0: 당겨.
5: 잘한다, 힘내라.

네.

0: 어떡해. 상어가 상자 주위를 맴돌고 있어. 저 상어도 쓰레기 때문에 변한 거야.
1: 괴물 상어도 눈꽃 열매를 좋아하나 봐.
2: 어? 쟤 지금 응? 뭐 하는 거야?
0: 응? 상자 옆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
3: 하! 얘들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말이야, 이건.
1: 우리, 뭉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4: 그래!
3: 역시 이 방법이 될 줄 알았어.
0: 아, 배터린 게 있어.
1: 상호야, 진정해. 난 널 구해주려는 거야. 잠깐만 그대로 있어. 그래, 그래. 잘한다, 상호야.
0: 다 됐다.
5: 고마워, 얘들아.
0: 이제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4: 영차! 영차! 영차!
0: 와! 이 눈꽃 열매가 랄라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3: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0: 저 바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차례야.
1: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마술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히!
1: 히!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1: 이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5: 바로 사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아름목, 경행사면형까지. 유
6: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오토블럭스 웨이브 1, 2, 3, 4, 5, 6, 7, 8 웨이브.
3: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3: 저게 나라는 거야? 저글링 공도 없으면서
2: 그런 걸 왜 들고 다녀? 우리가 바로 저글링 공인데.
1: 2, 3.
2: 와!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서볼까요? 숫자를 짊어주세요. 누가 빠졌는지 볼까요?
3: 1, 2, 3, 4.
2: 그럼 2, 이쪽으로 가고 7,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7: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2: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5: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 칸을 채워보실까? 옥토블럭스 합체.
2: 2, 3, 4.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5: 6, 7, 8.
2: 9, 10. 다 같이 박수 쳐요. 시작합니다. 좋은 게임. 이름 1이야. 같고?
1: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2: 3
1: 더하기 2는
2: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1: 우와.
5: 이젠 무게가 다르죠?
2: 3은
5: 7보다 작아요.
1: 4은 2보다 커요.
5: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7: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2: 드디어 드럼의 피날레.
1: 삼각형.
2: 삼각형.
5: 삼각형.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동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색을 보고, 어떤 동물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감지하죠. 그 감각은 너무나 정교해서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냄새만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아주 미세한 전기장이나 수압의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감각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동물의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아는 세상은 화려한 빛과 끊임없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야생동물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감각은 따로 있죠. 바로 후각과 미각입니다. 이 두 감각은 하나의 뿌리처럼 긴밀하게 얽혀서 생존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활약하죠. 서로 소통하며 주변 세상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와 맛이 지배하는 경이로운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 야생에서 시각과 청각은 때론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00% 믿을 수 있는 감각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죠. 후각입니다. 소리 없는 언어이자 은밀한 화학적 대화죠. 바로 코끝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냄새가 존재하는데 먹잇감, 짝을 찾는 냄새, 위험을 알리는 경고, 때로는 절호의 기회까지 말이죠.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얼어붙은 황야에는 후각을 거의 슈퍼히어로급으로 끌어올린 동물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울버린. 중형견만한 덩치지만 체급을 훌쩍 뛰어넘는 악명 높은 싸움꾼이죠.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맷집만 있을 뿐이죠.

거친 생존자가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는 슈퍼히어로 영화 속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울버린의 진짜 힘은 발톱이 아니라

0: 말 그대로 냄새 증폭 감지기를 장착한 셈입니다. 아주 멀리서 나는 희미한 냄새까지 귀신같이 잡아내는 대단한 능력이죠. 냄새로 세상을 파악하는 녀석답게 내 땅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지독한 냄새로 남깁니다. 울버린의 코는 미세한 냄새의 차이까지 구별해내서 더 큰 포식자나 경쟁자의 출현 같은 위협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이 후각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역시 먹이를 찾는 겁니다. 혹독한 야생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능력이죠.
1: 포식자일 뿐만 아니라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죽은 동물을 찾는 데 사용하죠.
0: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눈더미 아래에는 고기가 가득 찬 천연 냉동고가 숨겨져 있죠.
2: 후각이 이렇게 발달한 건 녀석들이 노리는 먹이나 사체가 땅속이나 두꺼운 눈 밑에 파묻혀 있어서 냄새를 맡기 힘들다는 환경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0: 이 초능력 같은 후각 덕분에 울버린은 자연에서 가장 파괴적인 재앙 중 하나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죠.

0: 눈사태. 운 나쁜 동물들이 눈 밑에 갇히면 울버린에겐 그야말로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거죠. 평범한 동물들은 절대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이 구역의 슈퍼히어로가 나섭니다. 코를 몇 번 킁킁대더니 단숨에 목표물을 찾아내죠. 치명적인 눈사태가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녀석은 무려 건물 2층 높이로 쌓인 눈 밑의 사체 냄새까지 맡을 수 있죠.
1: 그러니까 울버린은 후각을 이용해서 눈사태가 만든 식량 창고를 찾아내는 겁니다. 시각에 의존하는 포식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0: 보물찾기 능력을 보여줬으니 이제 두 번째 장기를 보여줄 차례네요. 바로 엄청난 식욕입니다. 울버린의 학명인 굴로굴로마저 라틴어로 대식가라는 뜻일 정도니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녀석들을 그저 개걸스런 먹보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울버린은 아주 전략적인 생존자니까요. 혹독한 야생에선 언제 굶주림의 시간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고기를 눈 밑에 파묻어 두죠. 그리고 언제든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후각 덕분이죠. 그러니 사냥을 하든 사체를 찾든 나중을 위해 간식을 숨겨두든 울버린의 생존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코가 이끄는 대로 가라.

0: 바깥을 지키며 동고동락해온 녀석이죠. 개는 우리 일상의 일부지만 녀석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할 때 개들은 냄새의 세계에 주파수를 맞추죠.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나는 맛있는 간식 냄새, 짝이 될지도 모르는 친구, 아니면 다가오는 위협까지 말이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이 뛰어난 후각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마약을 찾는 경찰견부터 인명구조견, 그리고 놀라운 맹인 안내견까지요. 하지만 이 코의 능력은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개의 코에는 1억개가 넘는 감각수용체가 들어차 있는데 인간이 겨우 500만 개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게다가 뇌 구조 자체도 냄새에 집중돼 있습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인간보다 무려 40배나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탔는지 헷갈려 할 때 개들은 20km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1: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 탐지기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나 기술로도 감지하지 못한 변화를 알아채거든요.
0: 이 초감각이 인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걸까요?
1: 다양한 냄새를 맡도록 훈련해왔고 질병마다 고유한 냄새 지문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0: 훈련을 마친 개들은 환자와 짝을 이루죠.
1: 복잡한 질환을 가진 분들과 생활하면서 위험 상황 직전에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정확히 어떤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건지 그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0: 기가 막힌 후각을 타고났다지만 그 코로 질병을 찾아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훈련이 시작되죠. 개들에게 세상은 온통 유혹거리입니다. 신기한 냄새, 장난감, 그리고 반가운 사람들까지요. 이 강아지들은 집중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두죠. 난장판이 따로 없지만 이건 필수적인 기초 훈련입니다. 낯선 환경과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예비 탐지견들의 첫 번째 임무죠. 하지만 본격적인 심화 훈련에 들어가면 녀석들의 코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 개와 환자의 매칭이 끝나면 환자분께 냄새 시료 채취를 부탁해 훈련을 진행하지요. 환자의 질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가르치고 그걸 찾아내는 게 아주 훌륭하고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0: 냄새가 묻은 천조각을 사용하죠.
1: 몸에 이걸 숨겨두고 개가 다가와서 찾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옳지 그래.
0: 특정 질병의 미세한 화학적 변화를 기억하고 감지 시 즉각 신호를 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의료 탐지견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0: 먹이를 구하는 건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야생에서는 뛰어난 후각이 최첨단 GPS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죠. 육지에서는 곤충들이 냄새로 길을 안내합니다. 녀석들은 이른바 페로몬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화학 신호죠. 이 흔적은 무리를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다시 둥지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하늘에서는 귀소 본능이 뛰어난 비둘기들이 냄새 지도를 활용하죠. 바람의 냄새를 이정표 삼아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정확한 길을 찾아냅니다. 물속에서도 뛰어난 후각은 똑같이 중요하죠. 광활한 바다와 굽이치는 강물 속에는 저마다 고유한 냄새가 겹겹이 녹아 있으니까요. 여기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평생을 보내는 종이 있습니다. 온갖 냄새가 뒤섞인 환경에서 길을 찾으려면 예민한 후각이 필수죠. 수많은 물고기가 장엄한 이동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녀석입니다.
1: 바닷속에는 믿기 힘든 대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연어입니다. 연어는 어린 시절을 민물에서 보내며 성장하죠. 그러다 바다로 나가는데 태평양 북서부 연어들의 경우 미국 연안을 떠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까지 이동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강, 그 시냇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0: 이 경이로운 생애 주기를 보면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도도 GPS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히 찾아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녀석들의 코끝에 있습니다.
2: 우리는 보통 공기 중의 냄새, 즉 후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물속 환경에도 냄새는 존재하지요.
0: 물에는 각각의 고유한 화학적 지문이 있습니다. 광물, 식물, 심지어 흙의 미세한 입자들이 물에 녹아들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냄새의 흔적을 만들어내죠.

늦게 연한 새끼 연어는 이 냄새를 기억합니다. 이걸 후각 각인이라 부르죠. 어린 시절 살던 집 주소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연어들은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먹이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몸속에 알람시계가 작동하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러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해류가 실어나르는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그 흔적을 따라가는 거죠. 연어는 800억 개의 무립자 중에서 단 하나의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호수에 향수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걸 맡을 수 있는 거나 다름없죠. 게다가 연어의 코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0: 연어의 후각 기관은 지구의 자기장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후각 조직 내부에 있는 미세한 자석 물질이 자기장을 감지해 방향을 잡도록 돕는 거죠.
1: 이처럼 자기장을 읽어내는 능력 덕분에 연어의 코에는 사실상 생체 나침반이 내장된 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자기가 살던 강의 입구를 찾을 때 아주 유용하죠. 고향의 물길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장 험난한 마지막 임무, 바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여정이 남아있죠. 포식자를 피하고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예전에 태어났던 산란장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목숨을 건 무모한 여정 같지만 녀석들이 기어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분명하죠. 과거에 자신들이 살아남았던 곳인 만큼 다음 세대의 생존 확률도 가장 높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죠.
0: 강의 냄새는 수생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연어처럼 바다에서 돌아오는 회유성 어류는 물론이고 강을 평생의 서식지로 삼는 수많은 생물에게도 생명줄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수를 무분별하게 배출하거나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 고유한 화학적 특징, 즉 냄새 지도가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1: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강으로 흘러든 화학물질과 오염수가 연어의 후각 내비게이션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일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낯선 오염물질의 냄새를 고향 가는 새로운 이정표로 착각하기도 하죠.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라면 적응할 수 있겠지만 강의 화학 성분이 급격히 변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 보전이 시급한 이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든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후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녀석도 있죠. 고도로 발달한 미각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2: 물속에선 냄새를 맡는 것과 맛을 보는 것이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온몸이 거대한 혀가 돼 바닷물이라는 수프 속을 헤엄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화학 신호를 포착할 수 있죠.
1: 바다에서도 많은 동물이 코를 나침반 삼아 사냥감을 추적합니다.
2: 상어는 후각이 아주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미세한 화학물질의 흔적만 따라가도 먼 거리에서 피 흘리는 먹잇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상어의 머리 양쪽에는 콧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비공이라 부르는데 상어 전용 후각 센서인 셈이죠. 상어는 양쪽 코에 닿는 냄새의 농도 차이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헤엄칩니다. 화학물질이 섞인 해류를 만나게 되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S자 모양으로 나아가죠. 어느 쪽 코로 더 강한 신호가 오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짙은 냄새가 오는 방향으로 계속 몸을 틀며 추적하다 보면 결국 냄새의 근원지인 사냥감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1: 그리고 사냥의 마지막 순간엔 미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인간에게 미각이란 몸 안, 그러니까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이 그런 건 아니죠.
1: 메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흔히 헤엄치는 혀라고 불리는 이 독특하게 생긴 녀석들은 미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사용합니다.

0: 바다나 강, 호수 등지에서 2천여 종이 넘게 서식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수염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감각기관입니다. 촉감을 느끼는 데도 사용되지만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죠.
1: 아주 길고 멋진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 하나하나가 매기만의 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진화의 결과죠. 흙탕물처럼 아주 탁하고 물살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곳에 사는 동물이라면 눈으로 먹이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촉각과 미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럴 때 녀석의 특별한 수염이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0: 하지만 수염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메기는 온몸이 맛을 감지하는 기관인 미르로 덮여 있죠. 비교하자면 인간의 미르는 약 만 개 정도이지만 메기는 무려 20만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 헤엄치는 혀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죠. 메기가 살아가는 어두컴컴한 물속 깊은 곳에선 시력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녀석들은 눈으로 보는 대신 온몸으로 세상을 맛보며 파악하는 거죠.
2: 메기들은 탁한 물속을 헤엄칠 때 앞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물속에 퍼져있는 먹이의 화학신호만 감지하면 되니까요.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눈을 쓰지 않고도 방향을 잡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하며 멀리 떨어진 먹이의 위치까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해주니까요.
0: 인간에게 맛이란 혀끝에 닿는 감각에 불과하지만 메기에게는 온몸으로 느끼는 짜릿한 경험입니다. 인간에게 냄새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맛있는 요리 냄새는 군침을 돌게 하고 향긋한 향수 냄새는 마음을 설레게 하죠. 하지만 야생에서는 냄새를 훨씬 기발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알락고리 여우원숭이는 악취 대결로 유명하죠. 손목에 냄새샘을 꼬리에 쓱쓱 문지른 뒤 경쟁자를 향해 휘두릅니다. 일종의 지독한 냄새 대결인 셈이죠. 가장 강력한 악취를 풍기는 녀석이 승리해 짝짓기 권리를 차지합니다. 반면 암컷 나방은 좀 더 여유로운 방식을 택하죠.
3: 암컷 나방은 가만히 앉아 특정 분비샘에서 페로몬을 뿜어냅니다. 화학신호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 수 킬로미터 밖의 수컷 나방이 깃털처럼 풍성한 더듬이를 이용해 이 매혹적인 냄새 분자를 감지해내죠.
0: 한마디로 공중으로 은밀한 데이트 신청서를 띄워놓고 가장 예민한 더듬이를 가진 녀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후각의 마법은 동물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식물이 다음 세대를 번식할 때도 냄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식물이 향기로운 규칙만 따르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꽃은 달콤한 꿀과 향기로 꽃가루 매개자를 유혹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녀석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깊은 열대우림에는 라플레시아라고 불리는 악취나는 환상술사가 살고 있는데 일명 시체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을 피우는 식물군으로 어떤 건 자전거 바퀴만한 크기로 자랍니다.

0: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꽃 중 하나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이 기괴한 식물은 광합성을 할 잎이나 뿌리가 없습니다. 대신 녀석들은 도둑질을 택했죠. 다른 열대동굴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게다가 도둑질도 모자라 사기까지 치죠.
1: 썩어가는 사체의 색깔과 질감, 심지어 냄새까지 완벽하게 흉내내기 때문에 흔히 시체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악취가 더 멀리 퍼지도록 열대우림의 뜨거운 열기를 적극 활용하죠.
0: 동물의 사체 썩는 냄새는 숲속 생물들을 모조리 쫓아낼 것 같지만 이 꽃은 아주 확실한 표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아주 촉박하죠. 꽃을 피우는 기간이 1년에 단 며칠 뿐이니까요. 이 짧은 기간이 녀석들의 유일한 번식기죠. 그래서 시체꽃은 단 것을 좋아하는 벌이나 나비 대신 완전히 다른 무리를 유혹합니다. 죽음의 냄새에 열광하는 숲속의 청소부. 바로 썩은 고기를 찾는 검정파리죠.
2: 숲에는 알을 낳기 위해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독한 냄새를 맡는 순간 사체를 발견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0: 하지만 파리들은 곧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알을 낳기 좋은 완벽한 냄새에 이끌려 시체꽃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1: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이유는 암컷 파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녀석들을 꽃가루 매개자로 이용하려는 거지요. 꽃의 내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리들이 먼저 꽃가루를 묻히고 정확한 위치에 전달하려면 이 특정 경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죠.
0: 결국 허탕을 친 파리들은 온몸에 꽃가루만 뒤집어 쓴 채 꽃을 떠납니다. 이쯤 되면 꽃들의 사기극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법도 한데 파리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기억력이 아주 짧다는 것.
2: 파리들은 이제 꽃가루 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을 낳을 사체를 간절히 찾고 있죠. 그러다 새로운 썩은 고기 냄새를 맡으면 또다시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또 다른 시체꽃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0: 악취를 풍기는 사기꾼의 아주 영리한 속임수네요. 밀접하게 얽혀있는 후각과 미각은 때론 방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역겨우면 대부분은 피하기 마련이니까요. 적에게 악취가 나는 액체를 뿜는 스컹크나 독화살 개구리 같은 유명한 예도 있죠. 독화살 개구리는 피부 독성이 워낙 강해 살짝 맛만 봐도 웬만한 포식자는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여기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은밀한 화학전을 벌이는 두 녀석이 있습니다. 방어라고 하면 흔히 송곳니나 발톱 혹은 독처럼 크고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론 생존을 위한 무기가 아주 미묘한 맛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카시아 나무를 볼까요? 물론 고슴도치가 질투할 만큼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하고 있지만 녀석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씹는 순간 지독한 후회가 밀려올 만큼

0: 최악의 맛을 자랑한다는 거죠. 입안 가득 찔리는 가시만으로도 웬만한 초식동물은 포기하겠지만 이곳은 진화가 치열하게 작용하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기린은 엄청나게 긴 혀를 이용해 이 가시를 피하고 있죠. 혀가 어찌나 유연한지 가시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가장 연하고 맛있는 입만 골라먹습니다. 게다가 입술도 아주 두꺼워서 가시로 아무리 저항해봐야 끄떡도 안 하는 초식동물로 진화한 거죠. 하지만 이 무적의 잎사귀 포식자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미각이죠.
1: 혀는 우리 몸의 문지기, 즉 최전방 경호원 역할도 합니다. 뭔가 이상한 맛이 나면 그걸 뱉어내서 몸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독성이 있거나 쓴맛이 나는 걸 삼켜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뒤에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0: 이렇게 미각 시스템을 공략하는 거죠.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나무는 잎사귀로 탄닌이라는 쓴맛 화합물을 잔뜩 끌어올립니다. 자연만의 방식으로 내 잎사귀에서 당장 떨어져 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탄닌은 단순히 입안에 쓴맛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죠. 기린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카시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원 전체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화학전입니다. 탄닌과 함께 나무는 식물들의 경고 호르몬인 에틸렌가스를 뿜어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는 산들바람을 타고 날아가 근처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 알리죠. 소리가 필요 없는 통신망입니다.

경고를 받은 나무들은 즉시 잎사귀에 탄인을 채우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그 일대 전체를 쓴맛이 진동하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기린은 발길을 돌리고 아카시아 나무들은 잎사귀를 지켜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죠. 이런 유기적 작용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아카시아를 보호하죠. 나무 한 그루가 뜯어먹히는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아카시아 숲은 계속 번성하며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그물을 지탱해 나갑니다. 이 후각과 미각의 전쟁에서는 언제나 나무들의 완승이죠. 후각과 미각이 충돌하는 세계에는 드래곤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불을 뽑는 드래곤이 아닌 코모도 왕 도마뱀이죠. 인도네시아의 몇몇 섬에서만 살아남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입니다. 한때 번성했던 거대 도마뱀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녀석들은 아주 살벌한 생존 기술로 그 전설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불을 뿜지는 못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멋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끝이 갈라진 혀입니다. 그냥 폼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녀석들의 생존 비결입니다.

열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미각과 후각의 경계가 모호해지죠. 혀를 날름거리는 걸 보면 공기를 맛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갈라진 혀로 냄새를 맡는 겁니다. 혀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냄새 분자들은 입천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놀라운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데 이걸 야콥슨 기관이라 부르죠. 혀가 날름거릴 때마다 화학 신호를 분석하는 고성능 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 흔적이 남아있지만 진화 과정에서 완전히 퇴화해버렸죠. 이 기관은 먹이가 무엇인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심지어 어느 방향인지까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원리는 기발할 정도로 간단하죠. 오른쪽 혀 끝에 냄새 분자가 더 묻었다? 그럼 우회전입니다. 왼쪽이 더 많다? 그럼 좌회전이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녀석은 금속 탐지기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최대한 많은 화학 정보를 수집합니다.

0: 이 거대한 포식자는 썩은 사체 냄새에도 코를 벌렁거리는데, 아니, 혀를 날름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능력을 엿볼 수 있죠.
1: 우리 대부분에게 미각은 상한 음식을 경고해 식중독 같은 참사를 막아주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물의 왕국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삼켜라를 실천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코모도 왕 도마뱀입니다. 이 녀석은 거의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실제로 다 먹어치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입니다. 녀석들은 먹잇감이 턱없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기를 가렸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죠.
0: 미각을 따지며 편식할 여유 따윈 없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녀석들의 위장은 자연이 만든 고성능 음식물 처리기나 다름없죠. 이 살벌한 먹방의 비결은 바로 초강력 면역 체계에 있습니다. 혈액 속에 항균 펩타이드가 흐르고 있죠. 덕분에 세균이 득실거리는 썩은 고기를 통째로 집어삼키고도 멀쩡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강철 위장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생존 본능 덕분에 코모도 왕 도마뱀은 한때 섬을 누비던 다른 거대 도마뱀들을 제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래전 냄새의 기억을 좇아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눈더미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는 울버린. 이건 동물들이 자연의 맛과 냄새를 활용하는 경이로운 방법 중 일부일 뿐입니다. 역겨운 사체도 꿀꺽 삼키는 강철 위장을 가진 녀석부터 쓴맛을 무기로 삼은 치열한 화학전, 그리고 썩은 고기 냄새로 곤충을 홀리는 정글의 사기꾼까지. 후각과 미각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진화가 정교하게 다듬어낸 생존의 무기죠.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집밥의 여왕 빅마마 이혜정에게 배우는 맛이 살아있는 한식 요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아주 특별한 김치찌개. 새콤한 김치와 고소한 고등어가 찰떡궁합인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육즙이 팡팡 터지는 완자의 매력에 모두가 반한 그 요리. 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는 마성의 돼지고기 완자 수프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2: 오래간만에 뵈요.
1: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이 고등어 김치찌개 이름부터 밥맛이 사는데요. 국민 생선 고등어로 만드는 오늘의

0: 요리 얼마나 맛있게요?
1: 맞아요. 이거 정말 얼마나 맛있게요.
0: 그렇죠.
1: 집에 누구나 다 김치 있잖아요.
0: 그럼요.
1: 고등어 또 그냥 금방 나가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얼마나 영양이 많으면 예. 국민 생선이겠어요.
0: 그렇죠.
1: 오늘 이걸로 요새 밥하는 기회가 너무 많아져서
0: 네?
1: 주부들이 힘들 때 조금 편안하게 쉽게 네. 맛있게 할 거예요.
0: 자, 네. 그럼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1: 자, 김치하고요.
0: 네.
1: 또 고등어가 들어갈 거예요.
0: 네.
1: 근데 오늘 특별하게 여기다가 팽이버섯을 좀 함께 해서
0: 네.
1: 영양적인 면도 생각했고요.
0: 예.
1: 여기다 김치국물로 좀 맛을 내고요.
0: 네.
1: 여기에다 이제 천연 육수를 만든 이렇게 그 육수가 있죠.
0: 아.
1: 네.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간단.
0: 그러게요.
1: 네.
0: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저녁 식사 퀄리티가 바뀔 것 같은데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맛있는 입담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고등어 김치찌개 시작해 볼 텐데요.
1: 네.
0: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1: 자,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0: 네.
1: 이제 좀 연한 것부터 먼저 손질을 할게요.
0: 그럴까요?
1: 요거 팽이버섯이잖아요.
0: 네.
1: 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자를 거예요.
0: 네. 사실은 이 네. 재료들이 저희가 다 있는 재료들이라 너무 간단하고
1: 네.
0: 김치찌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1: 맞아요. 예. 이게 김치찌개 못하는 분 아마 없을걸요.
0: 네, 맞아요.
1: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0: 예.
1: 첫 번째 메뉴가 된장찌개보다도 김치찌개래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다르게 하면
0: 네.
1: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팽이버섯은 우선 이 밑부분이 포자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0: 네.
1: 얹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저 쓸어 놓고요.
0: 쓰지 않고요.
1: 네,
0: 오늘.
1: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좀 잘라 놓을게요.
0: 예.
1: 파는요.
0: 네.
1: 마찬가지예요. 몇 센치를 어떻게 썰어 신경 쓸 거 없고요.
0: 네.
1: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으세요.
0: 큼직큼직하게.
1: 네. 너무 얇게 썰면 이것도 조금 뭐랄까 지저분해지거든요. 후들거려서.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썰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요 백접 저 고추도
0: 네.
1: 파의 두께에 따라서 같이 가시면 돼요.
0: 오.
1: 그래 일률적이라야지
0: 예.
1: 음식을 완성해서 놨을 때 지저분하지 않죠.
0: 맞아요.
1: 이렇게 청고추 하나,
0: 네.
1: 또 홍고추 하나 하죠.
0: 오늘은 네. 이제 크기를 네. 큼직큼직하게 일정하게 좀 해봤어요.
1: 네, 맞아요. 주재료가 이렇게 김치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썰어 두시고요.
0: 네.
1: 도마가 깨끗할 때 이제 먼저 하시는 거죠. 자, 김치를 갈 텐데
0: 네.
1: 이렇게 요거를 꼭 짜세요.
0: 자, 김치 있는 양념 좀 짤게요.
1: 손으로 짜세요.
0: 네.
1: 이게 다 들어가면 좀 텁텁해지니까
0: 네.
1: 어차피 김치국물을 제가 나중에 간을 보면서 조금 넣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짜신 다음에 전 이 머리 줄기가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0: 네.
1: 이게 아까워요.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비타민C가 아주 많대요. 이 머리가.
0: 그러니까 뿌리 쪽이.
1: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0: 같이 넣을까요?
1: 아니,
0: 그러면?
1: 네. 큰 거 하나 주시면. 네. 자,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버리지 말자고요, 여기.
0: 아까워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0: 네.
1: 좋을 때로 쓰세요. 이렇게 쓸어도 되고 길이로 쓸어도 되고.
0: 네.
1: 근데 저는 길이로 쓰니까 좀 세련되기는 하지만
0: 네.
1: 먹기가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일일이 또 잘라야
1: 네.
0: 돼서.
1: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두 가지를 썰어봐요. 마음대로 썰으세요, 이거는. 밑둥만 이렇게 썰고
0: 네.
1: 위에는 그냥 길이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0: 김치까지 넣어봤어요.
1: 네, 김치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0: 예. 아니, 재료들이 다 저희에게 익숙해서.
1: 그럼요.
0: 네. 저희가 이제 재료 손질이 순식간에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등어를
0: 예.
1: 세장뜨기를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때.
0: 이렇게 해서. 구매할 때.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
0: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생선은 그 팔레?
1: 필레라고 하죠.
0: 예, 예.
1: 필렛이라고 하죠.
0: 필렛이요.
1: 뼈 발라내고, 서 우리는 쉽게 편하게 세장뜨기.
0: 아, 세장뜨기.
1: 그렇게 말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해주시니까.
0: 너무 잘 돼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말씀만 하시면
0: 예.
1: 다 해주시죠. 그래서 요거를 소금을 직접 뿌리지 말고요.
0: 네.
1: 제일 좋은 건 물에다가 소금 좀 넣고요. 여기다 오늘 요거. 소주예요.
0: 아,
1: 소주 조금 넣고.
0: 소주요?
1: 네, 이렇게 해서 한 15% 정도 염도가 나게.
0: 예.
1: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한 30분 정도 담궈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고등어 비린내도 없어지고,
0: 예.
1: 이렇게 끓이는 동안 단단해져서 김치찌개 하는 동안 무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0: 밑간도 미리 되고.
1: 그렇죠. 이렇게 준비할게요.
0: 자,
1: 이제 준비 다 됐어요.
0: 그래서 순식간에 네.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1: 다 있으니까.
0: 네, 맞아요.
1: 네.
0: 그럼 이제 뭘 해볼까요?
1: 자, 이제는 이제 가스레인지로 이동해서
0: 네.
1: 한번 이제 조리해보죠.
0: 그럴까요?
1: 네, 옮겨갈게요. 네.
0: 자.
1: 네. 냄비를 먼저 조금 한 30초 정도만 달구세요.
0: 네.
1: 처음부터 그냥 탁, 이제 김치를 볶을 건데, 그냥 넣으면 김치가 이렇게 물러지면서 아삭거리는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30초 정도만 이렇게 가스불을 좀 켜놓고요.
0: 네.
1: 여기다가 요거 참기름이에요.
0: 참기름을
1: 네.
0: 미리
1: 참기름 저 한 작은술 정도만
0: 네.
1: 이렇게 해서 기름을 넓게 피세요.
0: 오.
1: 이렇게 한 다음에
0: 네.
1: 요거 김치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0: 김치를 넣고
1: 네. 네.
0: 자
1: 이렇게 할게요. 네.

0: 김비를 좀 달군에 네. 김치를 넣었죠.
1: 그래서 김치가 넣었을 때 예. 자그락하는 소리가 나도록.
0: 어, 방금 네. 소리, 방금처럼.
1: 네, 네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볶은 상태, 저 달군 상태에서 네. 볶으면 김치가 익지만 물러지진 않는 거예요.
0: 오.
1: 네. 그래서 찌개했을 때 맛이 달라요. 네. 이렇게
0: 이런 비교를 통해서
1: 네네 네.
0: 근데 선생님 네. 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될까요?
1: 그러니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약간 투명해져요. 지금 김치가 이렇게 뿌였죠?
0: 예, 아직은요.
1: 네, 근데 여기 뿌였는데 여기 투명하게 변해요. 그럴 때까지만 익어주면 되는데
0: 네?
1: 사실은 김치를 많이 볶아주는 게 물을 붓고 오래 끓이는 것보다 맛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그게 사실은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이제 김치찌개 할 때 어느 정도 살짝 볶아주다가 네. 이제 물을 넣고 오래 네. 끓이는데 그 오래 끓이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1: 그렇죠. 처음부터 물을 붓고 끓이기도 하는데 네. 물론 취향이긴 해요.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볶아서 익은 다음에
0: 네.
1: 저 끓이, 물을 붓고 끓이면 훨씬 더 맛이 났더라는 거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 육수 좀. 그러니까 이 천연 육수라는 게
0: 예.
1: 멸치나 다시마나 양파나 어떤 거든 집에 있는 대로
0: 예.
1: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뭐 꼭 어떤 거라야 돼라는 건 없고요.
0: 예.
1: 그냥 여기다가 멸치만 있으면 멸치만 아니면 다시마까지 하시면 더 좋죠.
0: 네. 선생님께서 오늘 또 김치 국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이게 예.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약간 물레 난다고 그러시죠. 어른들이.
0: 예.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완전 이게 끓어가 들어갈 때 김치 국물을 얼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0: 예?
1: 이게 가운데까지 막 끓을 때 그때 김치국물을 넣어야 텁텁하지 않아요.
0: 와, 저는 다 한 번에 네. 넣었었는데
1: 네.
0: 이게 또 비결이네요, 선생님.
1: 조금 나눠서 넣으면
0: 예.
1: 훨씬 더 감칠맛 나게,
0: 아.
1: 짠맛 덜 느껴지게
0: 예?
1: 그렇게 할 수 있죠.
0: 이따가 또 저희가 또 간을 할 건가요?
1: 그렇죠, 그렇죠. 간하죠. 드셔보시고
0: 네?
1: 이제 아 간이 부족하면 또 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0: 예.
1: 김치국물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많아지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조금만 맛을 내는 걸로 조금만 넣으시고
0: 네?
1: 나머지 간은 또 따로 하시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끓여보겠습니다.
0: 네. 네.
1: 이렇게 이야. 해서 끓고 있어요.
0: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1: 비죠, 비죠.
0: 우리가 여기, 좋아하는 그 김치찌개의 향인데.
1: 맞아. 여기다가 이렇게 고등어 등이요.
0: 예?
1: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넣으세요.
0: 근데 이유가 뭐예요?
1: 네.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 부서져요.
0: 부서져요.
1: 네, 네. 그냥 지저분해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가도록 넣어주시는데
0: 네.
1: 이거를 그냥 이때부터 뚜껑을 닫고 고등어 비린내가 나 여기 있다고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끓일게요. 김치가 정말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게 흠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젓갈을 넣어서 단백질도 좀 활용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고기 같은 거 넣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기름질 수 있으니
0: 맞아요, 맞아요.
1: 고등어에도 좋은 오메가3
0: 예?
1: 좋은 단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0: 네.
1: 또 더군다나 좋은 건 구하기 쉽고 값도 저렴하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등어를 넣어서 드시면 저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또 시원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뚜껑을 꼭 열고 끓이세요.
0: 네.
1: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파를 이렇게 나긋하게 얹어요.
0: 지금 자, 고등어 들어가고 한 1분 정도 지났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좀 풋고추 쓴 것도 넣고요.
0: 예.
1: 불을 조금 낮출게요.
0: 아.
1: 네, 꼭 불을 좀 낮춰서
0: 예.
1: 고등어가 뜸이 들도록 이쯤 하면 생선 비린내가 나갔겠죠.
0: 그럼요, 그럼요.
1: 이렇게 해서 1분 정도만 뚜껑 덮어서 익혀주세요.
0: 아, 불을 줄인 네. 상태에서?
1: 네, 네, 네.
0: 자, 식탁에 내기 1분 전쯤에.
1: 그렇죠. 네, 그러면 고등어 안에까지
0: 예.
1: 폭 열이 가서 익어지죠.
0: 어, 스팀으로?
1: 네. 네, 그렇죠, 그렇죠.
0: 선생님, 고등어를 굉장히 또 예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게 고등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 예뻐하진 않아요.
0: 아,
1: 좋아는 해요. 왜냐면 좋은 영양을 가격에 비해서
0: 네.
1: 진짜 가성비 좋은 영양 식품이잖아요.
0: 네.
1: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며요.
0: 그러게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고등어가
1: 고등학교 나왔대요.
0: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1: 네.
0: 예.
1: 그러니까. 그런데요. 문어가 아무리 커도
0: 예.
1: 저 뭐야 저 취급을 별로 못 받는데요.
0: 아,
1: 고등어
0: 그래?
1: 앞에서.
0: 네. 아, 고등어가 그렇대요. 고등학교 네. 졸업을 해서.
1: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한 건 고등어밖에 없어요.
0: 그 생선 중에서.
1: 네. 네. 아니 바다 전체에서.
0: 어, 그러네.
1: 네. 바다 안에서. 네.
0: 똑똑한 친구예요.
1: 그렇대요. 예. 다 된 것 같아요.
0: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1: 맞아요. 아이고 요리도 이렇게 즐겁게 하면 좋죠.
0: 그렇죠.
1: 그래서 광희 씨랑 하는 요리가 즐거워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지 마세요.
0: 네.
1: 네 이렇게.
0: 이 팽이버섯이 네. 들어간 후에는
1: 네.
0: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1: 이제 이거는 거의 뜨거운 여열로 남아있는 열로 이렇게 끼얹어서
0: 네.
1: 숨만 한번 폭 죽이면 돼요. 오래 굳이 끓일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여기다 소홍주나 청주, 소주나
0: 네.
1: 뿌리시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좀 싱거우면 이거 멸치 액젓이에요. 지금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여 조금 끝맛이 조금 심심하나 할 때는 이 액젓을 조금만 넣어서
0: 액젓으로
1: 네,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이렇게 해서 간을 하시면 아주 딱 소금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0: 우와, 고등어 살도 부스러지지 않고
1: 네, 이렇게 해서
0: 예.
1: 이거를 고등어를 김치에 싸서 드시면 김치찌개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저 있는 재료에 예. 팽이버섯 정도야. 우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이고 주말에 맛있죠.
1: 네. 푸짐하게 맞아요. 먹음직스러운 고등어 김치찌개가 준비가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등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김치는 국물을 짜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등어 필렛은 반으로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찬물에 소금과 소주를 섞은 뒤 고등어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줍니다. 이렇게 소금과 소주를 탄 물에 고등어를 담가 놓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고등어의 살이 더 단단해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 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고등어를 넣어 끓여줍니다. 대파, 풋고추, 홍고추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주와 멸치액젓을 넣어 간한 뒤 그릇에 담으면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1: 빅마마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더 맛있는 이 시간 네. 돼지고기 완자수프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자, 우선 돼지고기를 좀 갈았어요. 네. 이거는 삼겹살이나 이런 것보다 등심을 사용하시면 더 기름기가 적어서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옆에는 오늘 냉장고 청소 좀 해요.
1: 네.
0: 뭐 가지나 요새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왜 꽁댕이들 남아있죠?
1: 맞아요.
0: 그걸 쓸 건데요. 이제 곧 명절이 오면 네. 아무래도 배나 이런 과일들이 조금 흔하게 있겠죠?
1: 맞아요.
0: 이렇게 남아있을 때 요거 같이 넣어서 아주 시원한 그런 오늘 수프 만들 거예요.
1: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신선한 고기와 향긋한 채소의 조화로 이 풍미 가득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0: 네.
1: 옆에서 막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0: 물이 끓어요. 요즘 여러분들 치킨스탕 많이 아시잖아요. 네? 혹시 삼계탕 드시고 나면 국물이 있으면 더 좋고요.
1: 네.
0: 없으면 냉물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1: 네.
0: 요즘 이렇게 상품이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조미료 활용하세요.
1: 네.
0: 이거를 물을 좀 넣고요.
1: 예.
0: 여기다가 치킨스탕부터 넣고요. 이렇게 끓일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먼저 끓여
1: 끓이면서
0: 네, 이걸 끓여서
1: 예.
0: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1: 예.
0: 자리를 조금 바꿀게요.
1: 네.
0: 여기다 채소를 좀 제가 데쳐내야 되거든요.
1: 그럴까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강희 씨가 도와주시면 네.
1: 이렇게 한번 자 이거는 저희가 요리하는 동안 이 치킨 스톡 치킨 육수를 한번 네. 뽑아볼게요.
0: 네. 여기다가 자, 기름을 올렸는데 이 기름은
1: 예.
0: 채소 데치는 용이에요. 그래서 오. 이거를 팔팔팔 튀기지 않을 거고요. 저는
1: 예.
0: 이거를 120도 정도에서 데쳐낼 거예요. 그러니까
1: 데쳐내는
0: 네, 절대 기름이 막 연기가 나도록 달구지 마시고요.
1: 예.
0: 그저 매직자근한 이렇게 손 넣어서 매직지근하다고 그러죠?
1: 약불 정도
0: 약불 넣어서 그렇게 갈게요.
1: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0: 네. 자, 이제 채소 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 네.
0: 이렇게 가져오셔서 자,
1: 사실은 너무 선생님 감사한 게
0: 네.
1: 저도 이제 냉장고를 네. 이제 관심을
0: 네.
1: 갖다 보니까 냉장고
0: 네.
1: 안에 이렇게 항상 먹다 보면 자투리 채소가 남아요.
0: 그럼요, 그럼요, 그죠?
1: 예, 그래서 어디에 넣어서 먹어야 되나 싶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냥 저는 저의 그냥 편리상
1: 예.
0: 가진 이렇게 길이로 썰었어요.
1: 네.
0: 당근은 동그랗게 썰어도 되고 길이로 썰어도 되는데
1: 네.
0: 저는 그냥 오늘 동그랗게 썰을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썰어야 돼? 뭐 깍둑 썰기야, 뭐 길이 썰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1: 네.
0: 내가 썰고 싶은 대로 썰으시면 돼요. 있는 대로 넣으세요. 요거
1: 예.
0: 뭐 당근 반 개, 가지 한 개 이런 거 없어요. 오늘 냉장고 청소하는 날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1: 그렇죠.
0: 이렇게 하고 요것도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을게요.
1: 네.
0: 자, 오이조차도 저는 오늘 익혀낼 거예요. 오이는 이렇게 썰게요. 이렇게, 이렇게.
1: 이거 나박썰기인가요, 선생님?
0: 연필깎이
1: 아, 연필깎이
0: 썰는 건데
1: 예.
0: 오이가 동그란 이렇게 돌려가면서
1: 예.
0: 이렇게 각을 지게.
1: 아.
0: 그냥 동그랗게 썰거나 오이는 빨리 물러요. 그러니까
1: 예.
0: 이걸 이렇게 해서 각을 주게 이렇게 썰게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썰으세요.
1: 자.
0: 이렇게 썰시고요. 여기 저 뭐야 배는
1: 네.
0: 이렇게 길이로 그냥 썰 거예요, 제가.
1: 배가 이제 또 한창 나올 때죠, 또.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절 지내고 나면 곧 명절이잖아요.
1: 예.
0: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과일 같은 게 많이 남으니까
1: 네.
0: 이걸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상에서 남은 과일을 억지로 막 드시지 마시고
1: 예.
0: 냉동실에 넣어놓으셔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배를 이렇게 줘서
1: 네.
0: 배가 또 좋은 식재료가 되거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기름을 옮겨가 볼 건데요.
1: 네.
0: 기름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대셔서
1: 예.
0: 여기에 화학이

0: 이거 안 느껴지셔야 돼요.
1: 네. 아, 너무 네. 뜨거운 느낌이 안 들 때. 그렇죠.
0: 자, 순서를 예. 저는 여기서 당근부터 갈게요.
1: 당근부터요?
0: 네, 당근이 채소 자체에서 단맛이 많이 있죠. 온도 딱 맞았어요.
1: 아무래도 지금. 제일 단단하기 네. 때문에 네. 넣어볼게요.
0: 그리고 당근이 넣으면 기름 자체가 맛있는 맛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1: 당근에서 맛있는 맛이 나와서
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하나씩 하나씩 데쳐낼게요.
1: 네.
0: 그래서 한 1분 정도 튀길게요.
1: 1분 정도?
0: 네, 네, 네.
1: 근데 선생님 네. 사실은 이렇게 채소를 데쳐내는 네. 이 기름에 튀기듯이 데쳐내는 게 네. 저희가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닌데 네. 이렇게 하면 맛이 어떻게 또 좋아지는지
0: 이게
1: 궁금해요.
0: 이게 채소가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1: 예.
0: 사실은 여기 이렇게 기름을 먹으니까 특히 당근 같은 건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1: 어, 네.
0: 기름이 갔을 때 제일 좋은 건강을 주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데쳐내서 사용해요. 저는 오늘 하는 음식이 아이들도 좋지만
1: 예.
0: 저처럼 조금 나이 먹은 그냥 조금 뒤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1: 예.
0: 시니어들에게 좀 좋은 음식 아닐까 싶어요. 네.
1: 아무래도 영양이
0: 그렇죠.
1: 많이 들어있게 영양 네. 만점이기 때문에
0: 보세요. 이게 순서를 이렇게 주는 게
1: 예.
0: 제가 120도 정도에서 이렇게 데쳐내기 시작했어요.
1: 예.
0: 당근이 갔다 오면서 기름 온도를 또 떨어뜨렸죠.
1: 예.
0: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새파랗게 변하면서 확 이렇게 쭈그러들죠.
1: 그러게요. 타지 이렇게, 않고 예.
0: 네. 이렇게 데쳐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가 확 튀기죠.
1: 예.
0: 그래서 당근으로 온도를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튀기는데요. 이렇게 새파랗게 지금 색이 변한 거 보이세요?
1: 예.
0: 초록색, 약간 초록빛이 돌죠?
1: 맞아요.
0: 이럴 때 저는 건져내요.
1: 이럴 때?
0: 네.
1: 자, 넣고 나서 한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건져내요.
1: 네.
0: 자, 이런 다음에
1: 예.
0: 더 낮은 온도에서 오일을 또 넣죠.
1: 더 낮은 온도에서.
0: 네.
1: 아까 불색이는 약불로 네. 저희가 고정해 놨고요.
0: 그죠, 그죠.
1: 자, 네. 기름의 온도가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채소마다 성질을 살려서
1: 예.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1: 그것도 한 30초 정도.
0: 네, 오이도 이렇게 사실 뜨거운 기름이 만약 기름 온도가 오르면
1: 예.
0: 오이 같은 걸 먼저 이렇게 샤워시켜서
1: 끼얹어서
0: 네 기름 온도만 조금 내려주세요. 보세요, 오이도 색깔이 좀 변했죠.
1: 그러게요.
0: 이렇게 해서 끓일 거예요.
1: 오, 진짜 아니 근데 기름 하나 이렇게 튀지 않고 깔끔하게. 네.
0: 배는 기름에 데치지 않겠습니다.
1: 아, 배는요?
0: 네. 이렇게 해서 놔두고요.
1: 네. 선생님.
0: 네.
1: 자, 이번에는 네.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주인공인 완자 만들어야죠.
1: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이거 좀 빚어보겠습니다.
1: 또 완자는 남녀노소 네.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는
0: 맞아요.
1: 음식인데요.
0: 우리 명절에 동그랑땡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위예요. 그런 고기.
1: 네.
0: 자,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런 정도.
1: 네.
0: 이거 이제 국물에 넣을 게 조금 제가 남겨놓을 거예요.
1: 네.
0: 자, 이렇게 하고 광시적인 소금하고 후추 있죠.
1: 예.
0: 그리고 자, 요거 소금추 조금 넣을게요. 자,
1: 소금후추도 네. 밑간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여기 저 술하고
1: 네.
0: 마늘만 넣은 다음에 우선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바락바락바락 미운 사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물르세요. 입에다 힘 딱 주시고.
1: 바락바락.
0: 네. 자, 소금을 밑간이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자, 요만큼 넣었습니다.
1: 네.
0: 한번 주물러주세요.
1: 주물러주시고.
0: 주물러주신 다음에 후추.
1: 네.
0: 후추는 조금 넉넉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주신 다음에.
1: 네.
0: 자, 이렇게 잡고는.
1: 예.
0: 요걸 요렇게.
1: 오!
0: 요렇게.
1: 아, 이렇게. 네. 이게 완자를 빚는 방법이에요?
0: 그치? 요렇게.
1: 네, 오!
0: 요렇게.
1: 따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0: 그치? 그냥 손 묻힌 김에 해요.
1: 예.
0: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하고 저기 손하고
1: 예?
0: 이렇게 여기 중식에서 이제 뭘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아,
1: 엄지와 검지를 잡으면 네. 누르면
0: 네 너무 매끄럽게 안 하시고요.
1: 예.
0: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1: 투박스럽게 예.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세요.
1: 맞아요.
0: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대강 주물러서
1: 어떨 때는 이렇게 투박스러운 게 또 더 먹음직스러울 때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네 금세 저희가 또 완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0: 네.
1: 이제 또 자, 이제 숯불을 끓여봐야죠.
0: 숯불 있으니까 글로 옮겨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1: 가볼까요?
0: 네, 네.
1: 자, 치킨 육수가
0: 네.
1: 다 끓고 있는데요.
0: 자, 여기다 마늘 조금 넣죠?
1: 네.
0: 자, 마늘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좀 넣고요.
1: 네.
0: 술 조금 넣고요.
1: 네.
0: 자, 여기다가 자 전분을 저는 여기다 조금만 아.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1: 농도를 잡기 위해서.
0: 빨리 풀으세요.
1: 아, 빨리 풀어요?
0: 빨리 휙 풀었죠?
1: 오.
0: 자, 보세요. 이렇게.
1: 덩어리지지
0: 네,
1: 않았네요.
0: 덩어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요.
1: 아,
0: 빨리.
1: 풀을 건 빨리
0: 네,
1: 풀어라.
0: 빨리. 이렇게 해서 물 개지 말고
1: 예?
0: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버리세요.
1: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끓을 때요. 똥.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1: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냥?
0: 네.
1: 바로 넣네요, 선생님.
0: 바로 넣어요, 네. 바로
1: 근데 이 완자는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완자가 안에까지 할 동안 한 3분 정도 끓는 상태에서
1: 정도.
0: 이렇게 넣으시면서
1: 예.
0: 배를 미리 지금 넣으세요.
1: 배를
0: 완자랑 같이
1: 넣고.
0: 네. 이제 배가 조금 익어서 예. 시원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함께 가죠.
1: 달큰한 물도 나오도록.
0: 그렇죠. 우선 이렇게 담아요.
1: 아니 전분을 이렇게 빨리 넣으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혹시?
0: 이유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점성이요. 물이 지금 막 넣을 때 완자 넣잖아요. 예? 넣고 할 준비할 때 뚜껑 열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죠. 예. 그럴 때 빨리 넣으면 뭉치잖아요. 그리고 물에다 풀어서 넣으시면 예. 걸쭉해서 개운한 맛이 덜해요.
1: 아~
0: 그래서 오이가 들어가서 오늘은 되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수프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그 풀어서 넣으시면 걸쭉해서 맛이 덜해요.
1: 너무 네. 걸쭉한 것보다 약간의 네. 점성만 띄게.
0: 그렇죠.
1: 그러려면 그렇죠. 빨리 전분을 풀어야 한다.
0: 넣자마자 휙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많은 덜 들어가니까 예. 요거조차도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이었습니다.
0: 이게 익으면 이제 뜨죠. 다 예? 익으면.
1: 또 흰색으로 바뀌어요.
0: 그렇죠.
1: 흰색이.
0: 그럴 때 여기다가 가지를 넣어요.
1: 네, 이건 또 익혔으니까.
0: 네. 네. 당근도 넣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오이도 넣죠.
1: 오이도 넣고요. 네.
0: 여기다가 예. 간 한번 보시고요. 예. 내 입에 맞춰서 소금 조금 넣으셔도 좋고 후추는 마지막에 조금 꼭 넣으세요.
1: 자, 근데 선생님.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해서 하시면서 이렇게 채소도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요건 끓여서 아침에 냉동실에 있는 인절미나 이런 예. 거랑 같이 하나 드시면 좋죠. 자, 이제 다 끓였으니까 옮겨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1: 아니, 저는 진짜 아니 너무 끓여 먹어보고 싶은.
0: 네, 꼭 해보세요. 예. 이거는. 정말 노력 대비 영양도 아주 좋고요.
1: 예.
0: 정말 요건 아주 아침에 스프로 드시면 진짜 맛있는데 재밌는 건요. 배에서조차도 약간의 고기 맛이 나서
1: 예.
0: 우리가 왜 갈비 같은 거 먹고 반드시 저 배 먹잖아요. 소화되라고.
1: 맞아요.
0: 영양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1: 진짜 사실은 저는 스프라 그래서 되게 사실은 간단하게 먹는 네.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진해요.
0: 재밌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1: 예?
0: 박이 나오면 박나물도 좋고 마가 있으면 마도 좋고요.
1: 예.
0: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똑같이 기름에 데쳐서 넣으시면 돼요. 자,
1: 진짜로 꼭 만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1: 예.
0: 네.
1: 자, 간단히 만들어 진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완자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2: 돼지고기 완자 수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식용유 담긴 팬은 약불에 예열해줍니다. 가지는 길쭉하게 썰고 당근은 편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오이는 돌려 깎은 뒤 배는 길게 토막내어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예열된 식용유에 당근은 1분 정도, 가지는 30초 정도, 오이도 30초 정도 각각 튀겨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소홍주,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동그랗게 완자를 만들어주세요. 끓는 육수에 다진 마늘, 소홍주, 전분, 고기 완자, 배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전분은 넣자마자 풀어야 국물이 걸쭉해지지 않고 개운해져요. 여기에 튀긴 가지, 당근, 오이를 넣어 끓이다가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돼지고기 완자 수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짭조름한 불고기와 쫄깃한 가지를 함께 볶은 불고기 가지 볶음부터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무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화나면 무서운 전기 뱀장어.
1: 어? 핑, 무슨 일 생긴 거야?
2: 강가에 사는 공룡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3: 무슨 문제야?
2: 강 안에 뭐가 있대. 무서운 건가 봐. 너무 무서워.
1: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0: 응, 얼른 가보자.
2: 안녕 얘들아.
1: 무슨 일 있었어?
4: 아, 고고 다이노구나.
5: 강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3: 어? 무섭다고?
4: 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1: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전기가 흐르나? 그렇다면 내가 만든 전류 측정기로 확인해 볼게. 전기는 없어. 안심해도 돼.
4: 아니야. 한번 들어가 봐. 찌릿찌릿하다니까.
6: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 볼게.
2: 나까지? 난 무서운 건 싫다고.
0: 핑,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를 따라와. 봤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2: 너희도 왜 그래?
4: 그거 봐. 분명 뭔가 있다니까.
7: 이제 전기 없어. 괜찮아.
2: 정말이네.
8: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면 쏜다.
0: 전기 뱀장어가 그랬구나.
7: 뱀장어야, 왜 그러니?
8: 멈추라고. 또 날 밟으려고 그러지? 이 상처를 봐. 저번에도 커다란 공룡이 밟아서 너무 아팠다고. 더 가까이 오면 쏜다. 좀 봐라.
5: 위험했어. 그런데 왜 계속 저러는 거지?
0: 우리가 나간 걸 모르나 봐.
7: 전기 뱀장어는 시력이 안 좋거든.
2: 우리 다 나왔어. 그만해.
8: 나갔다고?
9: 다들 여기서 뭐해?
2: 아유, 깜짝이야.
8: 이 목소리는... 이 발소리! 날 밟았던 그 녀석이야!

0: 우와, 엄청난 전기야.
1: 너, 예전에 날 일부러 밟고 도망쳤지. 맛 좀 봐라.
0: 스피노, 혹시 네가 전기 된장어를 밟았었어?
2: 내가? 어쩐지 강을 건널 때 찌릿하더라고. 뱀장어를 밟았던 거였구나.
3: 아, 그랬구나. 우선 오해를 풀어야 해.
4: 전기를 계속 쏘는데 어떡하지?
0: 전기 뱀장어는 전기를 오래 쏘지는 못해. 곧 전기가 떨어질 거야.
1: 들어오기만 해봐.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3: 어떡해. 전기를 다 써버렸어.
0: 된장어야, 진정해. 전기는 다시 충전될 거야.
3: 그래,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널 도우러 왔어.
1: 고고다이노?
4: 스피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밟은 거래.
3: 뭐? 실수라고? 정말이야?
2: 많이 아팠겠다. 정말 미안해.
0: 자,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자. 빅키, 핑크 파워 변신!

0: 얘들아, 정말 미안해.
1: 아니야,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
2: 맞아. 렉스,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리를 지어주면 어떨까?
3: 좋은 생각이야.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4: 출동!
3: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3: 핑, 그린파워 변신!

0: 이제 밟힐 일은 없겠어.
1: 우리도 안심이야.
2: 정말 고마워.
3: 대왕 고래의 뱃속으로. 자가절 안경 드디어 완성. 시험해 볼까?
4: 오, 토모.
5: 토모가 사라졌어.
6: 어디로 간 거야?
5: 얘들아. 어?
6: 토모가 작아졌어.
3: 자가절아 안경을 시험해봤어.
7: 자가절아 안경?
3: 물체를 작게 만드는 안경이야. 전에 만든 기계를 좀 바꿔봤어.
5: 깜짝이야.
6: 이게 무슨 소리지?
3: 곧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신호야. 돌아갈 시간을 예약해놨거든. 그럼 3, 2, 1. 짜잔.
5: 우와, 정말 멋지다.
7: 얘들아.
6: 오팔모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7: 지나가다 아픈 대왕고래를 봤어. 너희 도움이 필요해.
6: 뭐? 비키, 핑, 대왕고래가 어떤지 살펴봐줄래?
7: 응. 비키, 핑크파워 변신.
8: 핑, 그린파워 변신.
9: 아이고, 너무 아파.
7: 대왕고래야, 내가 고고다이 너를 데려왔어.
10: 고래야, 어디가 아파?
9: 배가 너무 아파. 어제부터 살살 아팠는데 오늘은 더 아파.
7: 내가 한번 볼게.
5: 조금만 참아.
7: 어? 이게 뭐지? 이물질이 너무 많아. 렉스, 뱃속에 이물질이 있어.
6: 이물질이라고? 어쩌면 좋지?
3: 아, 우리가 고래 뱃속에 직접 들어가서 꺼내주자. 이걸로 작아져서 말이야.
11: 좋은 생각이야. 빨리 출동하자.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많이 아파 보여. 도모, 빨리 들어가자.
1: 알았어.

0: 엄청 커졌어.
1: 우리가 작아진 거지. 아하.
2: 그럼 부탁해. 아.
3: 자, 들어가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0: 쓰레기를 왜 먹은 거야? 맛도 없을 텐데.
1: 대왕고래는 바닷물을 진공청소기처럼 쭉 빨아들이며 먹이를 먹거든. 그때 바다 쓰레기도 같이 들어왔나 봐.
3: 얘들아, 우선 쓰레기를 모아서 흰해 그물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자.
1: 알았어. 전부 다 지워버리겠어.
0: 쓰레기 수거대 출동. 핑 그물 발사. 치운 거 맞지?
1: 저것만 남았어. 서핑보드 파편이네. 이게 찌르고 있었구나.
3: 빨리 빼주자. 넥슨 슈퍼 갈고리.
4: 내가 도와줄게.
5: 도모 괜찮아?
4: 난 괜찮아.
1: 상처는 내가 치료할게.
3: 수고했어. 돌아가자.
4: 응? 어?
3: 무슨 문제 있어?
4: 어쩌지? 안경이 고장났어. 30초 후에 우리 몸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3: 고래가 위험하잖아.
0: 도모, 어떻게 좀 해봐.
4: 안 멈춰. 10초밖에 안 남았어.
1: 얘들아, 고래가 우리를 토해내게 만들자.
3: 혓바닥을 자극하려는 거구나.
1: 응, 혀를 간지럽히는 거야. 미키, 저기 발사. 간지간지.
3: 렉스, 슈퍼 갈고리.
5: 간지간지, 간지간지.
0: 빨리빨리.
2: 토할 것 같아.
4: 3, 2, 1.
3: 괜찮아?
4: 응.
2: 고마워 얘들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내 뱃속에 쓰레기가 많았다니 정말 몰랐어.
1: 밥을 먹을 때마다 바닷속 쓰레기가 들어온 것 같아.
3: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려면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해야겠어. 얘들아, 지금부터 바다 청소하러 가는 거 어때?
5: 좋아.
3: 대왕고래야, 우리 먼저 갈게.
2: 안녕.
0: 다음에 또 봐.

아저씨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나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다. 그래?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터졌어!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하나, 사도 하나, 또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일은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파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0: 축제.
1: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2: 퍼즐 축제에 가고 있단다.
0: 어, 나 축제 좋아하는데.
3: 그래, 이번 축제는 퍼즐 축제란다.
0: 에? 퍼즐 축제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하네요.
2: 난 재밌을 것 같은데.
1: 팔팔가 퍼즐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여기 퍼즐 진짜로 많다. 초록색은 나무 퍼즐, 빨강은 원숭이 퍼즐, 주황은 당근 퍼즐이네.
4: 어때? 다 멋지지 않니?
0: 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3: 색깔을 잘 보는 게 퍼즐을 잘 맞추는 비결이기는 하지, 페파. 색깔이 같은 퍼즐 조각은 보통 딱 붙거든.
0: 와!
5: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당나귀 할머니. 여기 퍼즐 맞추는 거예요?
6: 맞아. 처음엔 네 개의 모서리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 한 면이 일자인 가장자리 조각들을 찾아내고,
0: 그런 다음 색깔이 비슷한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붙이면 되겠네요.
6: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페파.
3: 애가 좀 똑똑하죠.
6: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4: 에? 설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건가요?
6: 아니요, 토끼 아저씨, 잃어버린 조각은 없어요.
4: 퍼즐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7: 괜히 떨었네.
0: 공룡.
1: 조지가 공룡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2: 아주 좋은데.
1: 파파는 땅 지킴이 요정 퍼즐을 발견했고요.
0: 우와,
3: 멋지군.
0: 이거 사도 돼요, 할아버지?
3: 미안하지만 페파, 이 퍼즐은 경매로만 살 수 있는 퍼즐이란다.
0: 경매가 뭐예요?
3: 경매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사회자가 나와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리면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팔지 말해주지.
4: 멋진 땅 요정 퍼즐, 경매에 들어갑니다.
7: 저거였어요.
3: 그럼 저걸 사고 싶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지.
7: 저요?
4: 4만 원 나왔습니다.
0: 근데요, 다른 사람도 저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4: 8만 원 나왔습니다.
7: 뭐?
4: 10만 원이요.
3: 손이 아니라 이렇게 코를 만져도 상관은 없어.
4: 20만 원 나왔습니다.
7: 뭐요?
4: 20만 원, 20만 원 두 번. 낙찰자는 페파 할아버지입니다.
3: 예?
4: 잘하셨습니다, 페파 할아버지. 퍼즐 값으로 20만 원 주시면 됩니다.
3: 20만 원이요?
7: 정말 통이 크시네요, 페파 할아버지.
8: 역시 페파 할아버지시네.
7: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요.
3: 아이, 그쵸. 내야죠.
2: 어머, 정말 멋진 퍼즐이네요. 놔주려고 산 거예요?
3: 예, 나 잘했죠?
2: 고마워요, 페파 할아버지. 자상도 하시지.
1: 퍼즐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0: 오, 저게 뭐지? 퍼즐 조각 같은데.
5: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 네, 알았어요.
6: 우리가 가진 퍼즐 중에 조각이 빠진 게 있나 보네요.
8: 어떤 퍼즐에서 빠진 건지 어떻게 알지?
0: 글쎄요, 이 조각은 주황색이니까. 아, 주황색 있는 퍼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주황색 조각은 당근 퍼즐에서 빠진 거예요.
4: 오, 그런가 보네, 페파. 고맙다.
3: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0: 전 그냥 색깔만 보고 어떤 퍼즐이 이 색에 잘 맞을지 찾아낸 거예요.
6: 이제 보니 우리 페파가 퍼즐 전문가였는데 몰랐네.
0: 네, 이제 아셨죠?
1: 페파는 퍼즐 축제가 정말 좋았어요. 퍼즐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모두의 취미.
1: 쉬는 시간이 끝나고 페파랑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2: 어머, 벌써 쉬는 시간이 끝난 거니?
0: 네, 선생님, 맞아요.
9: 지금 뭐 하세요?
2: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있단다.
10: 사면 됐지, 왜 만들어요?
11: 저희 아빠 바구니도 파는데 세 개를 한 개 값이에요.
2: 고맙다, 프레디. 근데 바구니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다.
9: 그럼 왜 만드시는 건데요?
12: 이건 선생님이 한가할 때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내 취미거든. 아~ 선생님은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하지.
0: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죠?
12: 맞는 말이야. 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 직업이지.
10: 우릴 가르치고 돈을 버세요?
12: 그래, 수지.
11: 선생님, 선생님! 전 바구니도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12: 아유, 페드로. 취미는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9: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12: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은 취미지. 취미는 또 뭔가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단다.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0: 우리 아빠는요, 저녁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아빠 취미예요.
8: 맛있다.
0: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매일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12: 오호, 맞아. 어떤 취미는 아주 느긋한 것도 있지.
9: 우리 할

0: 언니는요, 역사 재현하는 거 좋아하세요. 차랑 비스킷을 드시거든요.
1: 어우, 고마워.
2: 역사 재현은 단지 차랑 비스킷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니. 또 다른 취미 아는 친구 있나요?
3: 우리 엄마는요,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찍어서요, 컴퓨터에 올리세요.
2: 멋진 취미시네.
4: 우리 엄마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2: 아하, 취미로 하는 일을 또 누구는 직업으로 하는구나.
3: 우리 엄마는 컴퓨터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취미예요?
2: 그럼,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4: 우리 아빠는요, 당근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2: 물론이지. 옷을 갈아입고 변신놀이도 많이 하잖니.
4: 수지도 간호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3: 네, 맞아요. 그게 제 취미거든요.
2: 그렇지. 너희도 다 취미가 있을 거야.
4: 제 취미는요, 비행기 그리고 노는 거예요.
2: 좋은 취미구나.
5: 제 취미는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2: 아이쿠야,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 같은데.
5: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2: 자, 이것만 봐도 취미라는 건 각자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겠지.
6: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4: 아빠, 아빠! 오늘 취미가 뭔지 배웠어요.
7: 오, 그래?
4: 아빠 취미는요, 요리랑 드럼치기랑 신문읽기 같은데 맞죠, 아빠?
7: 그래, 아빠 취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3: 엄마, 저는 엄마 취미가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1: 그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
3: 취미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1: 맨날은 아니거든.
3: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시고요.
1: 맞아, 아주 좋아하지.
2: 아, 참, 레베카 아버지 취미도 다들 듣고 재미있어 했답니다.
8: 오, 저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지.
4: 당근 옷 갈아입고 좋아했잖아요.
8: 그건 딱 한 번이었는데, 분장 파티 때 입은 거고.
4: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8: 그래, 좋아했지. 잠깐, 그럼 너희들 취미는 다 뭔데? 페파도 취미가 따로 있니?
3: 페파 취미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걸요?
4: 제 취미는 바로...
6: 페파는 자기 취미가 좋았어요. 페파의 취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0: 샘이 난다. 샘샘이.
1: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2: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민!
3: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즐거웠었어요.
2: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또 은우!
4: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 했을 때요.
2: 오, 그럼 시우는?
5: 유미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6: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7: 은우라.
5: 우리 또 같은 거 그리겠네?
6: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7: 이게 공부마입니다.
1: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8: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2: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아는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8: 윤희랑 키즈카페에서 논 거예요.
2: 아, 그렇구나.
8: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2: 오, 보자.
8: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2: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8: 네.
2: 볼풀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8: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2: 그러니까.
1: 똑같이 키즈카페 간 그림인데.
2: 맞아, 더 그려봐, 알았지?
1: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2: 다 그렸어?
9: 봐봐, 한번.
8: 지아야, 네 그림 봐봐.
3: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1: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희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10: 얘들아!
8: 우리 대탈출 놀이할래?
10: 그래, 그래!
8: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1: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8: 어때, 어때? 재밌겠지?
10: 와, 재밌겠다! 빨리 하자!
8: 준비!
1: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알고 싶어.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머, 이니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니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0: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2: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0: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0: 가자.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1: 잘 봐.
3: 잘 봐.
2: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2: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 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4: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2: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0: 세미난다, 세미나! 세미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세미난다, 세미나!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미나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근데 가방 왜 발로 차?
2: 실수야, 실수.

0: 윤희가 그린 그림 지아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

어디지? 저 방에 누가 있나 봐.

0: 망쳐버릴 거야! 망쳐버릴 거야!
1: 잠깐! 너 누구야?
0: 어? 지아구나! 나야! 샘샘이!
1: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아 너의 마음! 지아,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1: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1: 안 돼!
0: 왜 안 돼?
1: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1: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치만! 윤희가 미운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1: 밉냐고?
2: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3: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2: 우리 저 같은 거 그리겠네?
3: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5: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보여.
0: 그럴 리가. 지아는 윤희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희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희가 미울 거야.
1: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희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5: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저렇게.
0: 그래, 나.

0: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1: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나?
0: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2: 삼삼아, 내가 어떻게 다 1등해?
0: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2: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1: 근데?
2: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1: 브라보! 지아 말이 맞아. 지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 뭐든 다 내가 1등으로 잘할 순 없는 거야.

0: 삼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샘샘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0: 뭐? 싫은데? 샘샘이 때문에 나 또 친구들한테 심술 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샘샘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샘샘이도 꼭 필요하다.
0: 샘샘이가 필요하다고?
1: 샘샘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3: 지아야, 지아야.
0: 어?
3: 지아야. 어? 너 뭐해?
4: 윤이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3: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놓아서 그래.
4: 근데 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3: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4: 그림일기? 그게 뭔데?
3: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4: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3: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4: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3: 그래도 좋지. 가자.

0: What's wrong?
1: 아, 벌레. 벌레.
0: 벌레네. 벌레가 어디 있는데?

0: 괜찮아. Look! It's just a ladybug. 아! 우당벌레잖아.
1: Lady... 맞네. 우당벌레네. 예쁘다.
0: 예쁘지?
2: 뭐가 예뻐? What should I do? Help.
0: 아, 에너지 잠깐만. 어? 그러면 우리가 우당벌레를 밖으로 나가게 할까?
1: Oh, that's a good idea.
2: 오케이.
0: 그지. 에너지 잠깐만 참아봐.
3: Super duper magic door.
1: 보내주고
0: 진짜? 그래도 같이 했잖아. 같이 도와줬잖아.
2: 같이? Together?
0: Teamwork!
4: Great!
5: Thank you. 맞아.
2: 오! 오! Alphabet dice!
4: That's right, the alphabet dice!
6: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5: 오늘은 내가 던질래.
1: 잠깐! 에너지! 오늘 멜로디가 좋은 일 했으니까 멜로디가 던지는 게 어때?
5: 오케이, fine. 오케이.
0: Okay. 진짜? 완전 신나.
5: 네가 던져.
2: 그래?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와!

0: secret of you.
1: 와! 예쁜 공원이다.
2: 유는 어디로 갔을까?
1: 지금 소리 들었어?
2: No, I couldn't hear anything.
1: 멜로디가 들었다면 여기 있을 거야. 자,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catch me if you can.
3: 저거 해다.
2: Sun?
1: 응,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건 해야.
4: sun. sun.
1: 해 때문에 눈이 부셔.
3: 해가 쨍쨍 빛나네.
2: It's so hot.
1: 나도 더워.
3: 우리 저기 그늘에 가서 쉬자.
1: Catch me if you can.
3: 물이다.
2: I'm thirsty.
3: 잘 됐네. 우리 물 마시자.
1: 잠깐. 이거 컵이잖아.
2: That's right. It's a cup.
1: A cup.
5: Yay!
1: 컵에 물 따라서 마시자.
3: 어? 벌레가 갇혀 있었네?
1: 벌레? Bug? Bug. Bug.
2: Huh? It's that bug again!
1: 아! Melody! 네가 이 벌레를 두 번이나 도와줬어!
3: 그러네!
2: Wow!

0: 진짜 진짜 안녕. Goodbye.
1: Catch me if you can.
2: 어? 유가 또 나타났어.
3: Where are you going?
2: 어? 버스다. 버스 맞지?
1: Yes, that is a bus. A bus.
4: Yay!
5: Wow!
3: The bus is moving.
6: Why is this bus coming to our kids? Oh,
7: it's really annoying. 저 에너지가 매직 파워를 써서 버스를 멈췄어야지.
6: 그러게요. 버스를 멈추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7: 하긴 저 에너지가 이만한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는데 그 매직 파워 무슨.
2: 벌레다.
7: 어디? 어디?
6: 없어요. 아유 참. 아유 없어.
7: 야 놀랐잖아.
6: 아유, 뭐 벌레는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8: 아이고, 자자,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애들이 U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6: 아, 그렇긴 그렇네요.
7: 네, 그래요.
8: 자자, 오네요.
2: 버스 때문에 놀랐네.
3: 미 투.
2: 근데 이제 에너지 왜 슈퍼 듀퍼 파워 에너지 그거 안 썼어?
6: 그러게.
3: 왜 화를 내? 필요 없었어. 어? We found the secret of you.
2: 아, 유의 비밀을 다 찾아서 매직 파워를 안 썼다고?
3: Yeah, that's right. 맞아. Boys and girls, let's repeat the words we learned today.
5: 오키도키.
8: 친구들, 유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되는지 잘 확인해보자.
3: 어, 선.
6: 아, 카트. 아, 버그.
1: 아, 버스.
6: 아, 버스.
9: Good job!
3: Now it's time to sing a song!
5: Let's sing together!
2: Okay!
3: Come on, everybody!
7: Ah, 일부러 매직 파워를 안 썼다니 저렇게 게을렀어요.
6: 아이고, 게으른 게 아니라 영리한 거죠.
8: 아이고, 그럼요. 영리.
7: 너 영리, 게을러.
6: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7: 그럼. 바로. 대마법사들의 슈퍼, 두퍼, 매직 픽처.
6: Let's start.
3: The sun was shining bright.
6: The bug was on the cup.
3: The bus arrived.

0: 다들 어디 갔지?
1: 어? 에너지? 나머지?
0: 어? 어디 간 거지?
2: 서프라이즈!
1: 2

0: welcome. Okay, now let's eat the cake.
1: 그래. 케이크 먹자. 오. 와, it's the alphabet die.
2: Now it's time to throw the die.
0: But what about the cake? Let's eat the cake first.
1: 아, 에너지. 지금은 주사위를 던져야지.
3: 맞아, 맞아. 그럼 케이크는 이따가 먹자.
1: 오케이.
0: Okay. Okay, fine. Let's throw the dice.
3: 오늘은 조이 생일이니까 조이가 던져봐.
0: 어, 좋아, 좋아.
1: 그래, 좋아. Thank you.
0: One, two, thre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1: 매직 E. 와우.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0: Magic E.
1: 잠깐, 여기로 Magic E가 온 거 맞지? 근데 소리가 안 들려.
2: What?
1: 아, 분명히 이쪽으로 온 거 봤지?
2: Yes!
1: 아, 근데 왜 멜로디한테도 소리가 안 들리지?
3: 아, Joy! 그럼 소리가 보이는지 마법으로 보여줘봐.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It's here!
3: 어? 근데 왜 소리가 안 났을까?
4: Catch me if you can!
2: 어? Is it a cake?
1: 맞는 것 같아.
3: 조이 생일이라 여기에도 케이크 있나 봐.
0: A, A.
3: 아하! Magic E는 소리가 안 나지만 A가 A가 아니고 A 소리가 나는 거네.
1: 아하! 그래서 Magic E인가 봐.
2: That's right!
4: A, A, K.

0: A, cake.
1: Happy birthday! 와!
0: Catch me if you can.
2: It's magic E!
3: Oh, 연이다!
2: Kite.
0: I.
3: Magic E가 있을 때 I kite. I kite.
2: Oh, it's flying away.
3: Oh no.
2: Oh, ouch.
3: Oh, Energy, are you okay?
2: I'm not okay. Huh? It looks like a rope.
3: 밧줄? 어? 맞는 것 같아.
0: Rope.
3: Rope.
4: Wow, that was a rope.
3: 어?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하게 불지?
0: Catch me if you can.
2: Look at that.
3: 파도다.
2: You're right. It's a wave.
3: A wave.
2: Wow, it's a wave. I like waves.
3: But it's such a big wave. Energy, 도망쳐!
5: Oh,
6: 그러게,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
5: 그러니까. 잠깐. 써 에너지? 써 에너지? 어디 있어요?
7: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5: 어머.
6: 아니, 애들이 먹을 케이크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7: 아니, 레디 멜로디.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5: 아니, 애들이 곧 올 텐데 와서 찾으면 어떡해요?
7: 걱정 마요. Don't worry. 애들 건 따로 남겨뒀습니다.
5: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7: 괜찮아. 애들이 E가 어떤 매직을 가졌는지 알아냈으니까 됐지 뭐.
6: 뭐가 됐어요?
7: 진짜 맛있네요.
6: 오늘
3: coming.
2: 미츠. We forgot to eat the cake.
8: 케이크? 이 저기 또 있잖아 케이크.
2: 진짜네? What happened? 누가 먹었잖아.
3: 그러네. 누가 먼저 한 조각 뺏어 먹는 것 같은데?
8: 에너지. 혼자 몰래 먹은 거 아니야?
2: 나?
8: 아니야.
2: No, I was with you and you. I was here. 진짜 같이 있었잖아.
3: 맞아. 그때 주사위 그냥 퐁 생겼잖아.
8: 그러게. 맞네.

0: Okay, let's hurry up and eat the cake.
1: 맞아 맞아. 아. 누가 톰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2: 아니, 잠깐 잠깐 아. 잠깐 얘들아.
0: 아, 왜?
2: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확인해 봐야지.
1: 아. 아. 맞다 맞다.
0: But what about the cake?
1: 이따가.
2: 그래 이따가.
3: 자 친구들 매직 E가 있을 때 A, E, R, O, U가 다른 소리로 난다라는 걸 기억해.
0: A, A, cake. A, A, cake.
3: I, I, kite. I, kite. O, O, rope. O, O, rope. A, A, wave. A, A, wave.
4: Good job!

0: 강아지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이 왔지. 어떤 시간이지?
1: Time to eat a cake.
0: 아니지. It's time to sing a song. Let's go.
2: Come on. Come on, energy.
1: Cake는 케이크.
3: 에너지 들킬 뻔 했잖아요.
4: 아, 들키기는요. 오빠 하지 마요. 눈치도 못 채던데요.
2: 그래도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4: 예. 잘 알았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을 좀 합시다.
0: 맞아요. 우리의 할 일. 슈퍼두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4: Let's start. There is a big wave at the beach.
0: There's a yummy cake on the table.
4: There is a kite in the sky.
0: The rope came with the waves.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메카빌더 힘을 합쳐.
1: 탐험가 친구 여러분, 이렇게 땅속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지금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이 장면은 트리탑 숲의 바위 틈 동굴 속 모습입니다. 우와, 지금까지 공원 하이킹 TV의 넷이었습니다. 이상 맞춰요. 오버.

0: 메카베이더 진동 준비!
1: 도와줘요!
0: 너희도 방금 들었어?
2: 아,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었지. 잠깐만, 누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1: 도와줘요!
3: 저 위쪽에서 들리는데?
0: 메카를 어서 가자! 제트비!
2: 스프링 부츠!
3: 달라가리치!
0: 내가 높이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볼게!
1: 도와줘요! 여기에요!
0: 공원 관리원 넷이 소리친 거잖아! 메카 쿠키 몬스터, 메카 엘모, 이쪽이야! 걱정 마요. 금방 가서 도와줄게요.
4: 아이쿠, 여기 지나가기가 아주 좁네. 겨우 빠져나가겠어.
0: 안녕하세요, 넷!
1: 메카 엘비, 네가 와주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4: 다친 건 아니죠?
1: 아니야. 밧줄이 끊어져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뿐이야.
2: 아하! 우리가 왔다! 어디에 있는 거야?
0: 아래를 봐!
3: 안녕하세요, 넷!
1: 메카빌더 셋이 전부 다 날 구해주려고 오다니! 최고다! 날 여기에서 저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어?
2: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생각한다. 덤디덤덤덤, 덤디덤. 나 생각하고 있는 소리야.
3: 혹시 메카이비가 늘어나는 팔을 이용해서 넷을 위로 올려보내면 어떨까?
0: 좋다! 한번 해봐요! 늘어나는 팔!
1: 아직 끝까지 안 왔어. 근데 왜 멈췄어?
0: 이게 다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안 되겠네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2: 나 생각났어. 네가 넷을 등에 업고 같이 여기까지 날아 올라오면 어떨까?
0: 아, 나갈 구멍이 너무 좁아서 한 명씩밖에 못 빠져나갈 듯해. 그렇다면 한 번에 한 명씩 올라가야 하는데 이 밧줄은 끊어졌어. 내가 새 밧줄을 가져오면? 그럼 그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1: 아, 좋은 생각이다.
0: 그럼 긴 밧줄 갖고 금방 올게요.
1: 예!
0: 이 문제는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네. 날개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3: 어떡해?
1: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렇단 건 애비가 저렇게 걸려있는 한 나도 올라갈 수 없단 거잖아.
2: 어우, 이런. 일단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메카 애비부터 먼저 구해내야 해. 그래, 아래에 갇혀있는 넷도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어.
3: 메카 쿠키 몬스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3: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야!

0: 메카이비가 낀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1: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늘어나는 팔.
0: 그치만 메카이비, 늘어나는 팔은 아까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잖아.
1: 내 말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는 거야. 내 손 잡고 당겨봐.
2: 하나, 둘, 셋, 당겨.
1: 이야!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더 당겨. 손을 당겨도 소용이 없네. 가지가 날 꼼짝도 못하게 해.
0: 혹시 메카들이 나뭇가지를 들어올려서 사이를 벌려보면 어떨까? 그럼 메카이비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
1: 시험해보자.
2: 예!
0: 아, 나뭇가지까지 손이 닿질 않아.
1: 가지까지 닿을 만큼 길면서 가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어.
3: 아,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나뭇가지에 묶은 다음 밧줄을 당겨서 가지를 끌어올리면 어때?
2: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밧줄을 내려서 가지에 묶고 밧줄을 당기면... 근데 잠깐만, 밧줄이 없잖아. 숲 한가운데서 어떻게 밧줄을 구하지?
0: 메카이모가 가서 구해올게. 난로장치! 금방 올게. 와하하! 메카이모가 벌써 바로 저 앞에 있는 밧줄을 찾았어.
4: 안녕, 메카이모.
0: 아하, 안녕. 우와, 제리는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이렇게 큰 통나무를 혼자 들다니.
4: 칭찬 고마워, 메카이모. 난 이 간단한 도구에 도움을 받고 있어. 도르르라고 하지.
0: 와, 멋져요.
4: 근데 다른 메카빌더들은 같이 안 왔어?
0: 그게 메카이모가 밧줄 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메카이모한테 빌려줄 밧줄 있나요?
4: 물론이지. 밧줄은 아주 많이 있어. 자꾸 가져가도 돼.
0: 고마워요, 체리. 무거운 통나무 잘 옮겨요.
3: 꼬르륵 소리 났어? 배고프면 나한테 늘 갖고 다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용 오트밀 건포드 쿠키가 있는데.
2: 쿠키?
1: 고마워요, 넷. 하지만 먼저 이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해요. 쿠키는 그 다음에 같이 먹자.
2: 아주 좋아.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쿠키를 먹는다. 냠냠냠.
0: 메카이모, 밧줄 가져왔어. 짜잔! 내려간다.
1: 잡았어.
0: 메카이비, 이제 그 밧줄을 가지에 잘 묶어. 아주 단단하게.
1: 알았어. 그리고 밧줄을 당기면 가지가 들어올려지고 난 빠져나갈 수 있어. 그렇게 문제 하나 해결이야.
3: 그 다음에 나도 나갈 수 있겠지?
1: 준비.
2: 하나, 둘, 셋, 당겨.
3: 아직도 가지가 안 움직여?
1: 그게 아직이네요. 좀 더 세게 당겨봐.
2: 더 이상은 못 당기겠어.
0: 메카이모랑 메카쿠키 몬스터가 나뭇가지 하나도 못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 제리는 혼자 통나무도 돌던데. 아, 제리는 도르래란 걸 이용했어.
2: 도르래?
1: 그래, 맞아. 도르래. 그거야. 도르래는 바퀴와 밧줄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간단한 도구야. 아, 도르래로 가지를 들어올린 다음 빠져나가면 되겠다.
5: 시험해보자!
2: 안녕, 제리. 도르래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4: 그럼, 물론이지. 저것들 가져가.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어?
2: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4: 고맙긴 뭘.
2: 도르래 가지고 왔다. 어떻게 설치하지?
0: 제리의 도르래는 큰 트럭의 막대기에 걸려있었어. 아, 어떡해. 우린 트럭이 없지 않나.
1: 메카쿠키 몬스터가 있잖아. 트럭보다 훨씬 나은걸.
2: 어, 고마워. 사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럭을 이겨서 뭐하겠어.
0: 준비됐어, 쿠키?
2: 됐지. 메카쿠키 몬스터 도르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0: 응, 맞아. 도르래가 돌아가고 있어.
1: 나뭇가지에 연결해볼게.

0: 준비됐어.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1: 잘 되고 있어.
0: 계속해.
2: 조금만 더.
0: 드디어 가지를 들어올렸어. 나 나갔다. 예하! 좋았어. 첫 번째 문제 해결. 이제 넷을 거기서 꺼내줄 차례예요.
3: 밧줄을 내려줘. 그럼 타고 올라갈게.
0: 나한테 더 좋은 생각 있어.
3: 우후! 이거 정말 최고다.
0: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도르레와 밧줄을 이용해서 나와 공원관리원 넷을 바위 틈에서 꺼냈어.
3: 우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내가 메카 빌더들한테 직접 구조되다니 말이야. 게다가 전부 촬영했고.
1: 고마워요, 체리.
2: 고마워요.
0: 고마워요.
4: 언제든 빌려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메카 빌더가 내 도르레와 밧줄을 이용해서 구조를 했다고 말이야.
3: 도르레와 밧줄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줘.
0: 오늘은 두 명을 구조했어요. 나랑 공원관리원 넷.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2: 출동할 시간이야.
3: 안녕, 메카빌더. 아, 참. 내 쿠키를 나눠 먹기로 했었는데.
2: 쿠키다. 고마워요. 들어올려. 그리고 날려보내.
5: 따라따따따라따따. 좋아. 우주정거장까지 이 상자를 보낼 시간은 아직 충분해. 상자를 여기에 넣고 문을 닫아. 그럼 끝.
6: 어? 안 돼. 아니야, 제발 열리지 마. 부탁해. 알았지? 그래. 모든 준비 다 됐어. 발사 준비 완료!
7: 15, 14,

0: 넌 좋지!
1: 어서 와, 메카빌더.
2: 안녕, 농부 맥밤. 안녕, 젖소들.
0: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 보네요.
1: 저게 급한 문제 같은데?
3: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1: 일단 다들 건초더미 뒤로 숨어.

0: 우와!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1: 아, 농장에 살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 특히 농장 바로 옆에 로켓 발사대가 있으면 말이야.
2: 아, 근데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야지 농장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알지?
3: 그래,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긴 거야. 우선 이 로켓을 발사대로 옮기고 문제를 해결하자.
0: 좋은 생각이야. 어서 들고 가자. 하나, 둘, 셋.
3: 이 로켓 너무 무거운데 뭔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 아우, 안녕 졌어요.
1: 얘 말이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하래. 너희가 커지면 다들 좋아하잖아.
0: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0: 저기 양말 같은 건 뭐예요?
1: 이 바람자루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야. 그래서 아주 아!
2: 로켓 잃어버렸죠?
1: 그래,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로켓 좀 발사대에 세워줄래? 곧바로 다시 발사해야 하거든. 기립장치 고장났으니까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2: 어, 와, 완전히 고장났네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1: 원래 그게 로켓을 세워줘서 로켓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야. 너희가 와줘서 다행이구나.
2: 이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1: 안 돼! 로켓을 이렇게 발사시킬 순 없어!
0: 왜 그러는데요?
1: 이 작은 문이 열렸잖아.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야 해.
0: 아우!
1: 이대로 로켓이 날아가면 이 상자가 튀어나오잖아.
3: 뭔가 특별한 상자예요?
1: 아주 특별한 거란다. 우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지.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야 해. 오늘! 뒤로 물러나. 이 문을 어떻게든 꽉 닫을 테니까. 아하! 내가 문을 닫는 데 성공했구나. 안 돼! 어떡해!
2: 로켓 꼭대기는 발사할 때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아요?
1: 맞아, 메카쿠키 몬스터. 그런데 지금 로켓을 바로 세워줄 장치가 고장이 났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부탁해!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0: 시험하고
2: 해결한다!
3: 문제는 이거야. 로켓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걸 일으켜 세워야 해. 이렇게. 근데 로켓을 세우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단 거지.
1: 그러니까 내 생각엔 다시 한번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해서 로켓을 세우면 되지 않아?
3: 안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한번 변신하고 나면 금방 다시 할 수 없거든요.
1: 아, 망했네. 어떡하면 좋아?
2: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0: 생각해보자. 우리처럼 자이언트 변신을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들지?
2: 저 도르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할 수가 없네. 맞다! 도르래를 쓰면 어때?
3: 그렇지! 도르래는 밧줄과 바퀴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쓰는 거야.
0: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 무거운 로켓을 들어올린 만큼 엄청나게 크고 힘센 도르래네.
2: 그런 도르래 있어요?
1: 없어.
3: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밧줄이랑 크고 강력한 바퀴가 필요해.
2: 밧줄을 어디서 구하지?
0: 메카이모가 하나 찾았어.
2: 밧줄은 찾았어. 그럼 이제 커다란 바퀴 아니면 크고 둥글고 바퀴처럼 돌아가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3: 예헤! 뭔가 커다랗고
2: 둥글고
0: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3: 크고
2: 둥글고
0: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야.
1: 저게 될까?
0: 시험해보자. 나 좀 들어줄래, 메카이비?
3: 알았어. 제트기! 자, 메카 엘모. 일단 이 접시를 돌리고 뒤집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기에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해.
0: 메카 엘모가 알맞은 도구를 이용해볼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여기 있어. 나올 거야. 아하! 짜잔! 렌치! 우선 이 볼트를 풀게. 오른쪽은 저이고 왼쪽은 푸는 거. 너무 부러졌어.
3: 잡았다.
0: 고마워, 메카이비.
3: 접시가 이렇게 기울었네. 도르래처럼 쓰려면 똑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아. 이렇게.
0: 알았어. 메카이비가 들어올리면 메카이모가 볼트를 줘있게.
3: 들어올렸어.
0: 이제 밧줄만 연결하면 되겠다.
2: 밧줄 한 줄 올라갑니다.

0: 잘해야 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1: 하나, 둘, 셋, 당겨!
2: 로켓이 너무 무거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3: 아, 메타 일모가 알아. 다들 준비됐어?
4: 됐어.
3: 준비됐어, 첫사들?
2: 하나, 둘, 셋, 당겨! 도르래를 만들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고 세웠어.
4: 고마워, 젖소들.
0: 가자, 어서 로켓을 쏘아 올려야 해. 지금 당장.

0: 이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야?
1: 맞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메카에머.
0: 와, 정말 멋지네요.
2: 야, 로켓 날아가는 거 봐라. 메카 빌더가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1: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 시프한테 연락이 왔어. 안녕, 시프. 여기는 지. 메카 빌더도 같이 있어. 로켓 안의 상자는 잘 받았어?
3: 물론이지. 근데 이왕이면 함께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케이크잖아.
0: 아, 케이크.
3: 그래. 내가 우주에서 지낸 지 100일 기념 케이크야.
4: 오, 정말 축하해요.
0: 우주에서 100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3: 냄새부터 맛있고 보기에도 맛있고 어디? 맛은 훨씬 더 좋은데?
1: 맛있다니 다행이다. 실은 아까 로켓 발사대가 고장나서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3: 정말? 어떻게 해결했어?
5: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4: 출동할 시간이야.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다들 준비됐지?
1: 뚝뚝 선생님 알려주세요.
0: 안녕 여러분, 뚝뚝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당황하다. 당황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2: 제가 당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아빠는 같이 춤을 추자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0: 오,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제니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3: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요.
0: 잘했어요. 민준이는?
4: 저는 이모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 당황했는데 제가 다 둘 다 좋다고 해서 이모가 당황해하면서 한 명만 고르라고 했어요.
0: 그랬구나. 민준이는 그래서 한 명만 고르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 엄마요. 엄마요.
0: 오호, 그랬구나. 당황하다는 놀라거나 매우 급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발표를 시켜서 당황했다. 아침에 30분이나 늦잠을 자서 당황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당황할까요?
2: 둘 중에 하나를

0: 부를 때 제일 많이 당황합니다.
1: 맞아요.
2: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문제를 시키거나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실 때 당황스러워요.
1: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당황할 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내가 해본 적이 없거나 자신 없는 일일 때,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당황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나요?
0: 잘 모르겠어요.
3: 잘 모르겠어요.
1: 여러분 혹시 태연하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태연하다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고 평소와 같다란 뜻이에요. 내 친구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도 태연해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무서웠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에요. 당황하다라는 말과 반대말까지 모두 배워봤네요. 그러면 당황하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당황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황당하다. 황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0: 전잘 모르겠어요.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네. 황당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고 터무니없다라는 뜻이에요. 터무니없다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황당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나요?
0: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꼬리치며 반기던 강아지가 갑자기 짖어서 황당했다. 친구가 잘못을 해놓고 도리어 화를 내서 황당했다.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황당한 경우 있을까요?
0: 저는 학교에서 그냥 꽃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제가 만져서 따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왜 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1: 그래, 그런 경우에 쓸수 있는 말이죠. 당황하다는 놀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쓰는 말이고, 황당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4: 네.
1: 그럼 오늘 배운 당황하다, 황당하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1: 펼쳐서
4: 펼쳐서
1: 글짓기를 시작해 볼까요?
4: 네.

0: 당황하다. 놀라거나 매우 급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 황당하다. 말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고 터무니없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읽어줄래요?
3: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해서 끼워줬는데 5분도 안 돼서 가가지고 황당했다. 형이랑 놀다가 모르고 형을 때려서 당황했다.
1: 민준이가 이 단어는 잘 활용했어요. 친구가 놀자고 해서 끼워줬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가버리다니 정말 황당했겠어요. 잘 썼어요. 우리 제니.
4: 친구가 콜라 아니면 사이다라고 했는데 둘 다 맛있어서 무엇을 고를지 당황했어요.

0: 친구가 내가 꽃을 만지기만 했는데 따는 걸로 오해해서 황당했어요.
1: 오늘은 당황하다 그리고 황당하다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말을 언제 사용할지 잘 알겠나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도 재밌게 속담 퀴즈 풀 준비 됐니?
0: 당연하지! 이번엔 꼭 맞출 거야.
3: 좋아. 오늘의 속담은 고양이 목에 라라 달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4: 고양이 목에 라라 달기?
0: 고양이 목에 마법의 펜 라라를 걸는 건가? 아닌가?
1: 아니지. 그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를 생각해야지.
0: 아, 맞다, 맞다.
1: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응. 고양이가 부스럭부스럭한 소리를 좋아하잖아. 응. 그래서 혹시 비닐이나? 아니면 고양이를 예쁘게 꾸미려고 리본을 다나?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고양이는 예쁘면 예쁠수록 귀엽잖아.
1: 맞아.
0: 아, 내 생각엔 말이야. 고양이 목에 목줄 달기 아닐까?
1: 산책할 때?
0: 근데 고양이는 대부분 산책을 안 하잖아. 강아지가 산책을 가지. 강아지지.
3: 좋아. 오늘도 그럼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자고요.
0: 아, 오, 근데 왔어. 내가 고양이 얼굴을 잘 못 그리는데.
1: 나는 많이 그려봤지.
0: 근데 고양이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1: 내 말이 말이야.
0: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
1: 그치?
0: 근데 우리 고양이는 흰털 때문에 톱이 없잖아. 아, 오늘도 다시 보고 싶다.
2: 그러게.
0: 우와, 잘 그린다.
3: 둘 다 고양이 엄청 잘 그리는데?
1: 우리가 이미 키우고 있어서 더 많이 받은 거랄까?
3: 집에 고양이가 있구나.
0: 응.
3: 지금 그리고 있는 고양이의 그 뜻들은 어떤 뜻이야?
1: 내 생각에는 말이야. 고양이가 되게 귀엽고 예쁘잖아. 그래서 예쁜 것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뜻 아닐까?
0: 내 생각엔 말이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게 비슷한 것을 표현하는 말 아닐까? 고양이의 목줄을 달면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것 같잖아. 강아지처럼.
3: 예진이는 예쁜 것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것을 뜻한다. 이런 말이지?
0: 응, 맞아.
1: 노아야, 응. 우리 집 고양이가 무슨 색이었더라?
0: 흰색이었잖아, 흰색.
1: 맞아. 이번에는 아주 호랑이스럽게 해봐야겠어. 노아야,
0: 응.
1: 네가 그린 고양이는 어떤 성격이야?
0: 우리 집 고양이처럼 아주 온순하고 예쁘고 귀여워.
1: 아,
0: 누나가 그리고 있는 고양이는 어떤 성격이야?
2: 호랑이 같은 성격이지.
0: 만나면 핥히고 막 무는 거 아니야?
2: 그건 아니야.
0: 아.
3: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속담은?
1: 내가 먼저 말해보도록 할게.
0: 응, 그래.
1: 나는 이렇게 그렸어. 나는 고양이 목에 리본 달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고양이가 되게 예쁘고 귀엽잖아.
0: 응.
1: 그래서 예쁜 것을 더 예쁘게 장식해준다는 뜻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아서 호랑이처럼 꾸며봤어. 왜냐하면 고양이의 사촌 같은 사이가 바로 호랑이잖아.
0: 맞아. 호랑이.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할게.
2: 좋아, 내 동생.
0: 나는 고양이 목에 목줄 달기로 생각했어. 고양이 목에 목줄을 달아서 산책시키는 거는 왠지 강아지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합쳐서 그걸 빗대어 표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엔지니어처럼 기기 수리를 잘하면 이런 속담을 쓰지 않을까? 고양이 목에 목줄 달기.
3: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야. 이 속담은 이소부화에서 나온 이야기란다. 고양이는 늘 쥐를 쫓아다니고 쥐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가기에 바쁘지. 고양이에게 잡힌 쥐는 잡아먹히고 마니까. 어느 날 겁에 질린 쥐들은 고양이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러던 중 한 쥐가 말했어.
0: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0: 하면 어때? 방울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칠 수 있잖아. 모든 쥐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몹시 기뻤지. 그런데 한 늙은 쥐가 물었어.
1: 좋아.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텐가?
0: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쥐들의 결정은 실행되지 못했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속담은 실행에 옮기지 못할 일을 두고 의논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의논을 할 때는 시간만 낭비하지 않도록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 그림남매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을 10배 더 올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 의논만 하고 있다면 라라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실행에 옮기기 힘든 일을 두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다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 라고 말이야.
2: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은
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4: 실행해서 옮기지 못할 일을 계속 의논만 한다는 뜻.
2: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무능력 박사. 뾰로롱.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저의 첫 정규 앨범의 신곡입니다.

무대를 풀로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정규 앨범 제목은 끝내주는 인생. 한글로 끝내주는 인생.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공감에 꼭 나가고 싶다고 거기서 제 무대를 처음으로 선공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번 앨범이 되게 자연스러운 제가 담긴 그런 앨범이거든요. 어떤 무대가 제일 자연스럽고

0: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공감이 너무 최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5년 동안 솔로를 제가 안 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솔로 활동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 저는 이 솔로 앨범을 내는 게 되게 무서웠나 봐요.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한 앨범을 만들 것만 같아서 노래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가져와 보겠다 노래를 저는 울컥하는 노래를 쓸 때까지 노래를 써볼라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정말 많이 썼어요 세 살게요 라는 타이틀곡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앨범 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살게요를 쓰고 뭔가 듣는데 좀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노래로 해야겠다 이제 나가도 되겠다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같다고 생각해 소연아 너 맘대로 해도 돼 어차피 우린 다 할머니 될 거야 순간의 낭만과 너의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노래 같아요
1: 여러분 놀아볼까요?

0: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방금 들려드린 곡은 바로 저의 첫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신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 무대에서 제 모든 신곡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곡 어땠어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괜히 좀 울컥 하는 노래예요.
1: 소연 씨도 퇴사를 하고 싶나요?
2: 퇴사! 가끔가끔씩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은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나 다른 길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그 퇴사할게요를 맨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잖아요. 아마 제가 그런 거 아닐까.

0: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준비가 엄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음악은 항상 재밌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흥분시키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3분 잠깐이더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다음 노래를 설명하자면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연애를 한 연인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를 들은 진짜 모두가 저한테 실화냐고. 제가 그만큼 이 가사를 엄청 직설적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화할 것 같아요?
2: 네?
1: 네? 오케이. 그럼 그거는 제가 노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뭐 실화는 아닙니다. 네, 모두 가사처럼 연애할 때 돈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출근하면 다시 싫어해볼까요? 출근!
1: 싫어!
0: 출근! 학교! 학교? 학교 여기 EBS인데 싫어해도 돼? 학교!
1: 싫어!
0: 어, 안 될 것 같아. 저도 하나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이번 무대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0: 네, 이 노래는 앨범에 아마 유일한 디스곡일 거예요.
1: 제2의 당근송.
0: 제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옷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0: 지금부터 여기는 새벽 2시 클럽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독님, 조명이 조금 더 클럽스럽게 되나요? 더 되나요? 더 되나요? 좋습니다. 곧 제 친구도 나오거든요.
1: Amigo!

0: 저의 아미고이자 이번 노래 피처링을 해주신 싱어송라이터 민수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 싱어송라이터 민수입니다.
0: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1: 제가 진짜 진짜 저 소녀소녀 백서 다 보고요.
0: 뭐야! 그런 말! 리허설 때까지 없었잖아요! 아니, 제 앨범에 거의 유일한 피처링이에요.
1: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아닙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0: 프로듀서는 아니고요, 사실. 천재이고 싶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창작의 원동력은 저는 사실 마감 기한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슬럼프고, 아, 난 왜 이렇게 노래 못 쓰지? 드디어 나의 음악을 다 썼다라는 생각을 매 앨범 만들 때마다 하거든요. 작년이랑 올해 저는 음악적인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색깔을 보여주니까 내 음악이 내가 너무 질려버린? 그래서 이걸 너무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블루 래빗이라는 새로운 내가 싫어하는 것만 모은 이름을 만들어서 저의 자아를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나는 아이스 블루 래빗이니까 새로운 노래를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오래 하는 음악 길에 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1: 토끼들 나와!

0: 19살 때 썼던 것 같아요. 10년 전 걸어가라는 곡이 제 첫 자작곡입니다. 제가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까지를 쓴 내용이에요. 아,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어폰으로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듣는 것처럼 내 노래도 언젠가 들을 수 있겠지? 아무 비트에 내 얘기를 꺼내봐. 이렇게 내 노래도 듣게 될까 언젠가.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마. 오늘 주제는 그냥 나 기분이 좋아. 맞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벅찰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애매한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도 대단히 잘하지 않았고 춤도 막 엄청 잘하지 않았고 랩도 엄청 잘하지 않았고 작곡도 뭔가 모호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여서 다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수한테는 천운이 와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천운을 만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난 그때 절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곡을 잘하네? 라는 천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1: 저한테 음악은 약간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음악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음악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 가장 진지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악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가져올게요. 아시죠, 여러분? 공감은 라이브 해야 되거든요? 기타? 네, 이거 제 자존심입니다. 근데 떼고 한번 해볼게요. 연주를 좀 틀려도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들려드릴게요.

0: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요. 이번에는 저는 주제를 낭만이라고 잡고 썼거든요. 저는 좋았던 기억이던 싫었던 기억이던 시간이 좀 오래 흐르면은 아, 뭐 그때 낭만적이었지라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1: 그 죽기 전에가 된다면은 그 순간도 낭만적이었다 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 29년이 어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다 좋았다라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전단 하나도 후회하는 거 없이 다 좋았거든요.

물론 나빴던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가 바뀌었으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인생을 통틀어서 끝내주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 앨범이 매력 있어 질라면은 제 얘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로는 조금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저는 많이 신경 써요. 이번에는 거의 감정을 배설하듯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했어요. 저는 결과에 엄청 연연하는 스타일인데 이 앨범 만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결과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족할 만한 앨범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저 여기까지가 제 이번 앨범 노래였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부를 거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제 역대 타이틀곡으로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아, 이 노래는요 제 머리에서 완전히 지웠던 곡인데요. 이 노래를 하다니 아이들송 가볼게요.

0: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음악이 없었을 때 저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음악이라는 거를 제가 시작하고부터 자랑스러운 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당당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긴 그런 되게 고마운 존재거든요. 저는 음악 없으면 그냥 나를 이렇게 반 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나의 전부예요, 음악은. 아, 나 진짜 음악에서 절대 퇴사하고 싶지 않다. 네, 할머니 돼도 음악 계속 하고 싶고 퇴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1: 이 노래는 무대 한 적 없습니다. 뭐냐면요, 저의 첫 솔로곡이었던 젤리인데요. 오늘 모두 너무 감사했고요. 곧 나올 저의 첫 정규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0: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50을 위한 심리 처방전. 모든 처방전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원래 힘든 시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유명한 본인의 신곡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고

중반쯤에 와서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대가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이 정도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물학을 말씀드릴게요.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여성들은 흔히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죠.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남자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몸의 변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운 빠지고 근력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신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실은 그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정도면 나 기분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종착지에 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좀 주니까 세로토닌은 아직 몸 안에 좀 남아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랐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뇌의 화학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의 뇌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은 아닌데 살짝 떨어지면 그냥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남자들의 경우 부인들이 그러죠. 저 인간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좀 게을러졌어. 자꾸 늘어져 있네. 근데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면 습관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요. 정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다고 해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그리고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이 가기 전에 꿈꾸다가 깨니까 나는 밤새도록 꿈만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기가 생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나이 50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중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 얘기만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중간에 삼중고의 시대를 만난 거죠. 사실은 몸만 좀 약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의 운동 속도 조절하고 살살 맞춰서 살면 되니까. 문제는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트리플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위상 변화가 달라져요. 40대까지는요, 커리어가 쭉 올라갑니다. 50대가 되면 멈추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충 날짜 채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후배들이, 제 아래 직급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었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게 내가 더 좋을 거라고.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독립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혼하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큰소리 치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허감은 그냥 아쉬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뜬금없이 TV나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 또 어린 강아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요. 내 자식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괜히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쉬움이고 그리움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 파도는 뭘까요?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위로는요, 아직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의료가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다 돼가는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도 서른이 다 돼가지만 또는 2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부모를 온전히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자녀들이 그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겐 기대하지 않는 처음 세대, 맞춰 세대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얘기는 함자를 보시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사축이는요, 이제 슬슬 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잎사귀는 떨어지고 꽃은 이미 졌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쩌면 50대에 맞는 이 곤란한 시기는 사축이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50대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7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할 일은요, 생산성이냐 또는 침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바닥을

기다가 쇼파 잡고 내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학교만 가도 좋아했죠. 근데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해야 칭찬받았고요. 더 나이 먹으면 직장 좋은 데 가야 칭찬받았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돈 잘 벌어와야 칭찬받았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되다가 그냥 끝날까? 이런 물음이 50대에 사는 분들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요새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대치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좀 누구랑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냐. 제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의사는 되게 많잖아요.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이 기관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10대의 사춘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거를 처음 묻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50대에는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요, 약간의 환상과 과장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살죠. 하지만 중년기 50대에는요. 그러지 못해요.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경제, 사회, 더 현실적인 거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거를 훨씬 더 철저하게 계산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이걸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게 46세래요. 이제 딱 50대 직전이죠. 아마 그 당시 46대면 50대보다 넘었을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한 건 무려 82세였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건 57세였고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건 7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아쉬라마라고 부릅니다. 학생기, 가주기를 거쳐서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임서기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는 유행기로 접어들죠. 그중에서 50대는 임서기, 이제 내가 활개치고 살던 세상에서 손을 띄고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낯섭니다. 외로워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시기. 이것은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50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 느끼는 감정 중에 우울함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성공만큼이나, 아니 성공보다도 훨씬 더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자,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각자의 매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호감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호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우호적 감정을 통칭하죠. 즉,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따뜻함, 친밀감, 혹은 나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지에 대한 기대까지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호감 간다라고 하는 건저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자기에게 호감이 오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호감은 주로 공감대나 공통점, 친밀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만의 고유한 특징들에 더 많이 기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둘다 구성 요소죠. 저 사람은 나한테 따뜻할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호감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한테 느끼는 생물학적인 끌림도 호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 기반한 심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꽂힌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피부 반응에서부터 호흡, 냄새, 화학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개인이 유난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방, 즉 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분명한 건 바로 공감대, 따뜻함, 친밀함,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매우 우월한 외모적인 특징들이 호감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율은 나와 타인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죠. 저처럼 외모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외모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여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 또 여성들도 굉장히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라면 이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사회적인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준다. 자, 이런 변화나 추이들은 왜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호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적 기능에 그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와 연인이 되고 혹은 배우자로 만나서 후손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감은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방법과 경로와 맥락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주 하죠. 호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포츠에 단일한 종목에 다 같이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들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저 사람이 이러면 나에게 호감 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 보면서 아, 나저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연구자는 몇 해 전에 프라다 이펙트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프라다입니다. 자, 그런데 프라다, 명품이죠. 당신이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와 프라다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떨 때 당신은 더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명품에 해당하는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사람들이 자기에게 홀감 느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했을 땐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라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도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일 거야.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더 유능할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은 높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혹은 외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매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협동을 잘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혹은 조금만 마찰이 일어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의 원인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외로 너무 비싼 차, 너무 비싼 명품은 나에 대한 호감, 특히 공존과 협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호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좀 비싼 차에 관심이 있고 그런 채널이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볼 때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근검 절약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아, 저 친구 참 눈치가 빨라. 아, 저 사람 참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느끼지 않았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타인으로부터 호감받기가 쉬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개의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걸 바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와 같은 정직 겸손성 차원을 연구하는 성격 심리학자들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죠. 이런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가에 대한 판단이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든 둔하든 자존감이 높든 낮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데 눈치 빨라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데 자존감이 높아요. 나르시시즘 아닌가요? 정직하고 겸손한데 눈치는 좀 둔해요. 그러면 신중하다 그럽니다. 게다가 정직하고 겸손한데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내가 왠지 올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격 요인들의 연구에서 혹은 대인관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감의 가장 큰 반대말인 배신감, 모멸감을 정직 겸손성이 떨어지는, 즉 진정성이 없는 관계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문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 분명히 존재하죠. 중요한 건 그 관계들이 대부분 좋게 끝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아니면 우리 둘 모두에게든 좋지 못한 기억 혹은 아픈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싶다고요?
언변, 외모, 사회적 기술, 아니면 아주 뛰어난 대화적 스킬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결국은 정직 겸손성에 기반한 진정성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솔직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상대방과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성숙함이 가장 중요한 호감의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호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항상 우리는 외모를 생각합니다. 외모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죠. 하지만 그 외모가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외모, 어피어런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부장님만 보면 너무너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다는 아주 재미있는 젊은 사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부장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잘생기셨어요. 꽃중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소리도 외모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신 여성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24시간 납니다. 배견할 수가 없죠. 소리, 냄새, 동작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외모에 해당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이 들어갈수록 소리, 냄새 관리하라. 실제로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더워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묘한 냄새가 나는 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을 좋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체적인 오감이 다 결국은 외모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외모에 있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호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한 친구를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도 색채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솔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잘 입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친구를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야, 병일아, 왜? 오늘 옷 깬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서 생성형 AI에 넣어봤더니 촌스럽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패션 테러가 되는 건 막을 수 있었겠죠. 내가 매번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나로 하여금 무언가 굉장히 어색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적질하며 나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민하고 솔직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친구라면 꼭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입어. 야, 이런 냄새 나는데 그럴 때는 이런 화장품으로 막아봐. 대안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오감이 다 포함된 외모가 호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으로 가는 차원이라기보단 비호감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 즉 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요인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자. 저라면 외모는 거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죠. 뭔가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기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인기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웃어주는 사람, 눈 잘 맞춰주는 사람, 그랬구나, 감탄사 잘 넣어주는 사람, 정신분석의 대가들이 상담가를 양성할 때 당신이 좋은 상담가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눈 맞추기, 고개 사선으로 끄덕여주기, 그리고 아 라고 감탄사 넣어주기.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존중합니까?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인기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데 그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 가질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건데요. 그래서 듣는 것, 고개 끄덕이는 것,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모두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스피치 학원은 많은데요, 리스닝 학원은 없더라고요. 잘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까지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호감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치자면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도 마찬가지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더 많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꾸중을 듣는 그런 속상한 장면을 보죠. 사실 이건 그분의 탓을 하기에는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 선하다는 이유로 더 많이 기업의 처벌을 받는, 더 많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를 항상 유의하고 조심히 기업의 대표나 조직의 리더라면 살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런데 좀 되바라지고, 아니 사실 그걸 넘어서 좀 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B라는 사람은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 조직의 리더는 두 번째 사람인 B를 더 많이 징계하거나 더 많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왜? 질문 속에 답이 나와 있죠. 만만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 회사는 망하기 딱 좋은 기업이 됩니다. 왜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하고도 덜 혼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못되지는 거거든요. 악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혼합빠지고 계속 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더 못되지고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보 같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더 부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걸 소위 말하는 이타적인데도 우호성은 적정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타적인 건 당연히 착한 것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 결국은 이타적이고 매우 높은 우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만만해 보이기가 쉬워집니다. 갈등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잡음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으니까요. 싸우는 건 가급적 내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데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저히 같이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은 깨끗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용기나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사람 혹은 무언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는 건 깨끗이 포기한다는 건 정의로운 거죠. 자, 그렇다면 나한테 정의는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 동료의 중요한 기쁨이나 슬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직장이야. 그 사람의 정의죠. 혹은 일이라고 하는 건 됐어, 여기까지 하면 충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급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맞는, 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내 정의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의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선을 넘어서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부조리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자각 능력이 생기게 되죠.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의 굉장히 가슴 아픈 공통점은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내 뒤로 물린다는 거예요. 비겁하면서 못된 인간들일수록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정말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아요. 아, 근데 이성들한테 인기 없다니까요? 사실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없는데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나는 남자인데 말이야. 난 남자애들은 나의 가치를 너무 잘 봐. 근데 여자애들이 내 가치를 몰라보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동성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데 이성 친구한테는 인기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사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가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동성에게 인기 없으면 이성에게도 인기 없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성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상당히 많은 평가가 내 동성의 평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성에게 좋은 평판이 전염되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야, 그래도 좀 다를 거야. 그렇죠. 분명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0: 왜냐면 동성에게 바라는 건 나에게도 잘해줘야 되고요. 이성에게 바라는 건 나한테만 잘해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인류에게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같이 많은 만남을 이성과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화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동성에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호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이야기는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의 저변과 관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차별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를 너무 구분하는 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나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변명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성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모파탈, 산모파탈. 소위 말하는 이성 중에 나쁜, 못된, 차가운 이런 캐릭터한테 끌리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도 분명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외롭다는 뜻입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못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운 임원은 못돼 보이는 직원을 능력 있을 거라고 의식적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로운 사람들은 나쁜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자극적인 것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야식도 달콤한 칼로리 높은 걸 먹고요. 외로운 사람은 영화도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내용의 질과 수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외로움은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까요? 아주 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외로움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는 싸움이든 갈등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사람에 대한 관계를 무의미하게 보는 결국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면 의외의 나쁜 사람들한테 매력 느낄 수 있다는 함정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법, 내 매력과 장점을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꼭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인기라고 하는 건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당연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한번 참고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에 좋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특히 타인을 분석하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0: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저는 SK 써니에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십 진단과 개발 업무를 하는 임창현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성과를 만들었던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경험과 전문성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리더조차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정작 구성원들은 그만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서점가에 가보면 불안에 관한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불안의 시대, 도대체 리더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까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국내 기업 리더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는 리더 보임 이후에 자신의 행복이 하락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리더가 구성원의 행복을 지원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리더를 보면서 구성원들도 더 이상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리더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구성원 4명 중 3명은 더 이상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고 동시에 그에 맞는 보상과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히 축하받을 만한 기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리더는 애처롭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빈곤, 심지어 시간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리더들이 처한 시간 부족 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은 많은데 사람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 어느 한순간도 인력과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 인원은 제한적이었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느낄까요? 사실 과거에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시간이 촉박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리더들이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전문성이 뛰어났던 사람

리더조차 경험이 없고 그 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직도 빠르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서 기획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압박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구성원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에 심지어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은 도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깊게 몰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리더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구성원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함께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많은 과제가 결국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리더들에게 몰리고 있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대 근무 시간이 208시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약 80%가 리더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리더들은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보통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고 변화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식을 리더십 로맨스라고 하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모든 원인과 결과를 리더의 역할과 책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처한 환경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더가 처한 상황은 리더십 발휘에 있어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상황적 맥락과 리더십 발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 교수와 다니엘 베슨 박사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 두 학자는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와 동일한 상황을 구현해놓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참가자들의 성격 특성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를 녹음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시간 조건을 각기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첫째 그룹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가면 시간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지시한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보통의 시간 환경을 가이드합니다. 지금 가면 시간이 맞을 테니까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매우 촉박한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서둘러 가서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과 서로 다른 시간 조건을 가지고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험은 이들이 녹음하러 가는 길목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녹음실로 가는 길목에 연기자를 투입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처럼 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지가 바로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누가 도움을 줬을까요? 사람의 성격 특성에 따라 돕는 정도가 달랐을까요?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사마리아인 스토리 녹음 과제를 부여받은 그룹이 더 잘 도와줬을까요? 결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조건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까요? 네, 여기에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은 약 63%가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보통의 시간을 부여한 두 번째 그룹은 45% 정도가 도와줬고요. 마지막으로 급한 시간을 부여한 세 번째 그룹의 경우 참가자의 단 10%만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적 맥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특히 시간이라는 요소는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촉박한 시간에 쫓기면 터널 효과와 같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상시와 다른 전혀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십 행동을 이해하는데도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리더가 시간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리더십을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의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의 환경을 디자인할 때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쩌다 보니 리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선발되고 보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회사 차원의 요구와 더불어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리더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생활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역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리더의 삶을 시작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리더들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구성원들도 더 좋은 리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리더가 되고 싶은 환경을 디자인하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뭐 매번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렵듯이 뭐 힘들어요. 그럴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20년 뒤에 보자. 불교도 시타르타가 2000년 전이잖아. 아직도 그것들이 읽히고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의미가 아직도 있는 거라고요. 계속 길게 보는 거, 길게 보는 거. 부모님들이 아이 달랜다고 게임 열어놓고 앱 깔아놓고 애한테 준다고 편하죠. 순간적으로 나중에 되면 애가 그거에 적응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5살 되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죠. 왜 그거 보냐고. 한때는 아이가 귀찮아서 스마트폰을 줬잖아. 이제는 자기가 외로운 거야. 애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길게 봤었을 때 꼬맹이 때 KTX를 타고 갔을 때 있죠. 그때 힘들지만 아이랑 얘기하고 그때 얘기한 그것이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랑 얘기하는 그 씨를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네. 잘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늘 키워드는 지난번에 우리 공인이 무한히에서 다뤘던 거를 더 확장하는 건데요. 요 인연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이슬이 하나.

바람이 맺힌다? 그러면은 습도, 바람, 그쵸?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조건들이 이슬이 만들듯이 그 이해가 된다고. 근데 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인연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문제야.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 잘못 인연을 만든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 결벽증 있어봐요. 자식들 그냥 붕괴돼요, 정신이.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죠. 집이 얼마나 깍깍하겠어요. 애가 막 뛰놀고 예? 집으로 싹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게 목욕부터 해라. 그 들어진다라는 건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망가졌을 때도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피곤해도 딱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는 아이 있죠.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편해야지 들어오지. 근데 엄마는 막집 관리를 해. 근데 엄마가 관리하는 집이 깨끗해지려면 애가 안 들어오는 게 좋아. 물론 엄마는 얘기하죠. 왜안 들어오냐고. 들어오면 씻으라고 그러고. 힘든데.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아이가 선택을 못 하잖아. 태어나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그런 부모인 거야.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꼬맹이 때는 어쩔 수 없고, 미성숙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숙해졌을 때, 이제 인연에 내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근사한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김선호 시인의 상냥한 지옥이라는. 너가 모여 너를 만든다. 너와 너가 모여 나를 만든다. 목과 나무와 입김이 모여 책상을 만든다. 햇살과 고양이 등뼈가 낮잠의 폭포를 만든다. 너와 너가 만나면 너와 다른 너가 된다. 별 하나의 너와 별 하나의 너처럼 끊임없이 다른 너가 된다. 너와 너는 나를 합성하고 나와 나는 너를 합성한다. 너는 나의 의존에 너가 되고 나는 너의 의존에 내가 된다.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지루하겠니? 불변이 없으므로 붙들릴 게 없다. 소유할 게 없으므로 자유다. 안녕. 마지막이란 없다는 것. 심지어 나의 죽음 앞에서도 고마워. 내 상냥한 지옥. 오늘도 안녕히.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 있죠, 사람들. 사람들일 때 나랑 너만 나와. 이 시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그거예요. 나, 너, 그다음에 그나, 그녀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복수가 우리, 당신들 뭐이 정도, 뭐 그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쪽 거를 다 날려버렸어. 김선우 시인의 시에. 이건 굉장한 인식이에요. 이게 너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 이 시를 읽었을 때. 그래서 이 시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짜증나는 건또 그거야. 나나나나 너너너너너너 나오잖아요. 세계는 나와 너밖에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 있잖아요. 이 비유 하나 들게. 학교 초기에 있죠. 새 반이 됐어.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오죠. 그런데 딱 개학 날이 딱 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A라는 학생이 방학 사이에 죽은 거야. 반 아이들이 슬퍼요. 본 적도 없어요. 왜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인가 두 가지예요. 어떤 딸이 반려견을 키웠어요. 무럭무럭 무럭무럭 키웠는데 너무 예뻐. 예? 근데 죽었어요. 당연히 죽죠. 근데 딸이 애지중지하던 개인 거예요. 그 반려견은. 근데 같은 종을 엄마가 놀래가지고 딸한테 큰일 났다. 그래서 사왔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사왔어. 딸이 딱 들어왔죠. 금방 알지? 이해되죠? 아니야. 나랑 반응이 달라. 와! 막 화나겠죠. 당연히. 엄마의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그건. 딸은 대체 불가능한 거야. 굉장한 간극이에요. 그 사이의 간극이.

요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나를 가볍게 볼 때는 언제 가볍게 보냐면, 나 같은 건 대체 가능하다라고 볼때답 없어요, 그때 되면. 나 하나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대체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부정할 때도 그렇게 들어와. 어? 너 하나 없어도 여기 잘 돌아간다. 직장에 은퇴를 하거나 사표를 냈던 사람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 나가면 회사가 붕괴되는 걸 보고 싶어 해.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 화목해졌어. 인테리어도 좋아졌고, 후배들을 봤더니 얼굴이 밝아. 그때 확인되는 거죠. 내가 하게 축이었구나. 내가 이들을 힘들게 했구나. 교환 가능하다라고 세계를 보는 거랑 아닌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건, 사고 많잖아요. 그럴 때 보지만, 뭐 그냥 여러분들 반응 없잖아. 그와 그들은 교환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다 바꿔도 돼. 산불나도 상관없어요, 사실. 꽃들, 나무들 탔네, 상관없어. 반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던 화분이 부서졌을 때는 답이 없어요. 너라는 건 교환 불가능한 거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다르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나 그녀나 당신들 그들이 없다. 다 너다. 그래서 저는 시다르타가 되고 싶진 않아요. 힘들어 못 살아 이거는. 나와 너라고 했었을 때 이게 팽팽한 관계인 거예요. 이게. 나와 너만 쓰는 거야. 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요. 이렇게 보면 길 가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죠. 교통사고 현황판. 어제 2명 사망, 3명 사망. 2명 사망할 때 장난칠 수도 있어요. 아, 아깝다. 10명 안 넘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아버님이면 교통사고로. 그 숫자 2는 대단한 숫자예요. 보기 싫은 숫자야, 사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다 봅시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교환 가능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우리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잎사귀 하나 있는 꽃들 보면은 그냥, 아유, 여기 뭐 지천으로 널렸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꽃 하나도 그냥 꽃, 그것, 이 정도 3인칭이 아닌 거야. 너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 예에서 기억나죠? 내가 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뭣도 안 한 사람이야. 그 아이가 방학 때 이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런데 그 학년 마지막 때 친구가 죽었으면 완전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아이랑 했었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추억들 나한테 다 있잖아. 근데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거야. 한 아이가 새로 이제 학기 말에 한 명이 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지? 낯설 거야. 왜 그 자리에 네가 있지? 그 자리는 비워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야, 어쩌면. 예, 그것, 그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너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 때 그 느낌에서 한번 읽으면 재밌어요. 3인칭이 없어. 이 시를 읽고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너들은 이렇게, 이 너들 떼거리는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그걸 배워야 된다고. 우리한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리라는 얘기죠. 당신들도 똑같고 그들도 똑같고 그 그녀도 똑같아. 이 세계가 더 크죠. 우리는 이게 더 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돼야지.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고. 여기 옷 예쁘게 입고 있잖아. 그 옷이요? 근사한 어떤 사람의 추억이 가진 옷이라면 바꾸지 않아요. 바꾼다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 옷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세계가 늘어나야 돼요. 너로. 다 너인 거야.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너라고 봐야 된다고. 함부로 죽이고 해치고 공격하고 이용하고 웬만하면 바꾸고 정리해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걸로 생각할 때 나와요.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 있죠. 나라는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죠, 요새. 나 같은 거? 엄마 눈에 눈을 보니 저걸 왜 놨지? 이런 눈빛이 들어. 어? 저 공부도 못하는 걸 왜 놨지? 저 사고뭉치를 왜 놨지? 회사를 가도 저 일 못하는 거 저거 왜 뽑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나 하나 없으면 새로 뽑겠구나. 나 하나 없으면은 둘째 아이 있죠. 내 동생한테 에너지를 가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장 강할 때 이런 거예요. 나는 바꿀 수 없어. 어쩌면 시다르타가 처음 태어나서 했었단 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거 있죠.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비유가 웬만

만들었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 홀로 존귀하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너희들을 다 무시할 게가 아니라고 해. 나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나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김선호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인연이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목과 나무와 이김이 모여 책상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 있죠. 그런 세계들은 변화하고 한계 맺는 세계인 거야. 변치 않는 남자, 변치 않는 여자, 변치 않는 어머니, 변치 않는 아버지. 신뢰하지 맙시다. 5살 때 아버지라, 10살 때 아버지라. 지금 60 먹어도 아버지가 같아. 그러면 찾아갈 게 뭐 있어? 여행도 갈 필요도 없고. 뭐 관계를 못 맺잖아. 그런데 또 관계를 맺는 세계잖아요. 뭐가 만들어지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연이 닿으면 붕괴가 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상냥한 지옥이잖아. 지루한 천국 같은 데는 아닌 거예요. 지옥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 아꼈던 벚꽃이 인연이 닿아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죠. 근데 돌아보면 얼마나 상냥해. 걔네들이 폈을 때와 펴 있을 동안은. 내가 이뻐해주면 이뻐해준 만큼 리액션이 나왔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거죠. 요게 이제 이 시가 가진 그 의미예요. 그리고 요 감각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하죠. 나와 너. 세계가 너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세계가 교환 불가능한 걸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서양은 이 감각이 사실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전혀 달라.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니까 아프고 이슬이 없어지니까 아프고 꽃이 지니 아프고 이런 쪽이잖아. 인연이 다 돼가지고 사라졌을 뿐이야. 눈사람이 있었는데 온도라는 연이 안 맞춰져가지고 눈사람이 사라졌을 뿐이야. 나중에 인연이 다 되면 다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잖아. 요런 맥락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불교가. 근데 제가 철학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들레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듣고 있는 건 거대한 교향곡이 하나예요. 실제로 거대한 교향곡에 그 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악기들이 연주하는 게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향곡이 하나가 연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이올린 주자가 한 명이 빠진다고 그래서 곡이 크게 변하진 않아. 근데 한 명 빠지고 보면 어느 성상 임계점에 이를 때 있죠. 그러다가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야, 이게 베토벤의 7번 교향곡이냐? 이리 될 때가 있어. 라이프 니츠를 기억해도 돼요. 우리는 물방울 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듣는 거는 파도 소리 들어. 바닷가에 철썩, 철썩. 마치 파도가 소리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서로가 부딪히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육지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힌다. 그 소리가 합쳐서 들리는 거야. 어디에도 없어요. 그 큰 소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감수성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들레지는 그거를 얘기하들을 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플리. 치마. 주름 잡힌 치마. 이거 주름이에요. 주름이라는 의미. 플리. 요걸로 사유를 한다고. 주름을 보세요. 주름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주름이 혼자 만들어져요. 옷에. 옷이 팽팽하던 옷이 세 개랑 부딪히는 거죠.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 의자에 앉고 멋도 하고 걷고 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구김은 다를라. 주름이 잡힌 그것을 뭐로 보냐 하면 이슬로 보면 돼. 합쳐진 걸로. 들레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세 개는 모두 주름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요 단어는 기억나시죠? explication, 설명. implication 찾으면은 빈도수가 떨어져서 좀 어려운 단어로 나올 거야, 이거는. 함축. 포인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풀리 보라고 그랬잖아요. 풀리. 풀리. 익스플리케이션. 바깥으로 주름을 펴는 거야. 임플리케이션은 안으로 주름이

알아지는 거야. 삶을 뭘로 설명하는 건지 아시겠죠? 살아가는 건 주름을 나한테 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봐요. 내 주름이 펼쳐지는 거야.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들레즈가 20세기 최고의 생성의 철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성의 철학자. 창조라는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생성이라는 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돌이 바닥에 깔려 있죠? 막 냇가에 깔려 있어요. 그거 있는 거지, 다. 그것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아.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르지. 다르게 배치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생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성이라는 말은 새로운 배치, 새로운 관계. 여러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그거 몰라요, 잘. 이 사람이 어떤 인연들로 만들어져서 나한테 왔는지 몰라. 그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막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펼치면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이쁜 척하죠.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주름을 펼쳐줘요, 그 사람한테? 언제 보여줄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나를 펼친단 말이에요. 언제 펼쳐주죠? 저 사람이 따뜻할 때. 꽃 피듯이. 당신 그거 다 보여줘도 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기 맨 얼굴을 보여줘도 저 사람은 감당을 하는 거야. 이게 익스플리케이션이에요. 왜 펴야 돼요? 저한테 종이 한 장만 찢어주실래요? 안 쓰는 종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돼서 접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접히고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계속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 얼굴이 주름인지도 몰라. 어부의 주름과 농부의 주름과 화이트 칼라의 주름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잖아. 젊었을 때 관계 맺기가 왜 좋은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주름 접기가 편한 거야. 나이 들어서 관계 맺기가 힘든 이유는 접히질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어? 이래서 관계를 못해. 이렇게 이러고 사는 거야. 이제 어쩔 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났네? 근사하네? 펼치는 거죠. 왜 펼치냐고요? 이렇게 펼친다. 펼쳐. 주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이분이랑 만났잖아. 접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신뢰해서 주름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잖아. 놀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받았던 첫인상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네? 이럴 때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 어?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뭐 집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에 많이 시달렸고 막 온갖 일을 다 겪었네?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이 그걸 펼쳐 보였을까? 어떤 사람이요,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 그렇게 근사한 사람 아니에요. 저 조울증 있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당신을 통해서 새로 접고 싶다라는 거야. 한번 주름이 접히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된다고. 60대가 주름을 피면 더 많아. 복잡해요. 그래도 이렇게 폈으면 좋겠어. 피면 처음에 빠시빠시 했었을 때보다는 뭐 그닥 좋진 않아. 근데 삶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주름을 접는 거야. 이해되시죠? 익스플리케이션이 너무 예쁜다는 거야.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꽃 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꽃이 딱, 온도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꽃이 딱 피잖아. 그런 것처럼. 근사한 사람을 만나면 익스플리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익스플리케이션에서 희망을 봐요. 기존에 접혀졌던 많은 인연들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인연들을 노력을 다해서 그건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표면에 남아있잖아. 그런데 새로 접을 준비를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인플리케이션, 주름 잡힌 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많이 접히면 접힐수록 우리는 관계를 못 접어. 다시 또 못 접으니까. 이렇게 될 때. 혼자서 안 돼요, 이게. 근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사한 저자를 만나야 되고, 근사한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사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펼쳐도 되는구나. 펼치는 순간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인연 만들기가. 다시 주름 만들기가. 예쁘죠? Implication, Explication. 삶은 이 두 가지구나. 주름을 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주름을 펴는 과정이고. 이제 이걸 또 활용해도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뭐예요? 주름을 펼쳐주는 거예요. 편하게. 이해되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별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도 주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잘 못 맺는다? 주름 펼친 적도 없어. 계속 접기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옛사람들이 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들 건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서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 옛날 다른 여인, 다른 남자의 꿈이다. 펼치면 너무나 슬픈 주름이 나오는 거 여러분 펼치면 답 없다.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자아는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 답 없어요. 아이도 나름대로 사교생활합니다. 남한테 배신당해서 생긴 거 말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무시해가지고 생긴 거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든 나들을 나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요, 우선 뭐 견적을 내드리는 것도 일이고, 업체들 비교 견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주를 또 내고, 건축주 상대로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업체들도 현장 지시를 또 내려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건설 현장 소장의 일인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제 현장 앞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작업할 걸 좀 체크를 하려고 이게 현장 앞에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 페인트 작업하고 있고 작업 전체 공정률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한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30, 40개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마다도 한 10명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 건물에 대한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든 게 이제 다 제 머릿속에 있고,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브레인 일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저는 저를 사실 못 믿어요. 완벽해, 문제 없어 이러고 뒤돌아 쓰더라도 다시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약간 좀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완성도 있는 현장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1: 그죠, 저 이거 두 박스.
2: 네, 저 주인세대.
1: 그 주인세대.
0: 많은 분들이 못 버틴다고 하셨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여자가 버티기엔 정말 힘들 거다. 못 버틸 거다. 도망갈 거야.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잡부처럼 청소만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정말 눈과 귀는 열어두고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녔고 메모를 해놨고. 처음에는 현장에 왔는데 되게 거칠잖아요, 작업자분들이. 여자가 괜히 현장에 와가지고 피해를 준다. 시집이 나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해서 뒤에 가서 뭐 차에서도 울고. 그 초반에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도면 파악을 할 때부터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파요.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집요해지거든요. 그 집요함이 아마 여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재산이고,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제가 너무 이제 죄송스럽고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는 더 예쁘게, 더 간결하게, 더 세련되게, 더 완벽함을 이제 추구한 것 같아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사이버대학교 입학부터 신청을 했고요. 이제 큰 자격증이 올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력은 쭉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작업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했었던 하루 일과를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작업을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또 돌려보고 내일 작업을 뭐 하실 건지 몇 시에 올 건지 이렇게 좀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송경준 교수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소생의학 공공 응급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죽음에서 생존으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심폐소생술은 죽음의 목전에 다다른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다시 삶을 선물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고귀한 응급처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필요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요? 이 사람의 생존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알려드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이 본인의 가족이나 잘 아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환자가 심장이 멎어서 쓰러졌다면, 즉 급성 심정지 환자라면 이런 응급처치 제공을 위해서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환자의 뇌와 심장에는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환자의 생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 마비가 있을 때 폐와 심장의 활동을 도와드려서 인위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제공함으로써 몸속의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서 사망을 예방하는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계신다면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합니다. 이러다가 심정지 상황으로 갈 때,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 시기를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심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들으신 적 있을 텐데 골든 타임을 5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119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5분 내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119의 심정지 환자 도착 시간은 8분 근처로 알려져 있고,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알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하던 심장은 그 심장 자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이런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의 박동을 유지시키는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거쳐서 심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심실세동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쿵, 쾅, 쿵, 쾅 이렇게 규칙적인 박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박동을 통해서 혈액을 전체 신체로 순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실세동이란 부정맥은 이런 쿵쾅거리는 박동이 없어지면서 마치 심장이 덜덜덜덜 떠는 것 같은, 그래서 세동, 가늘게 떤다는 의미의 심실세동이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심장이 쿵쾅, 쿵쾅 뛰다가 덜덜덜덜 거리는 부정맥을 보이다가 그야말로 심정지, 아무 움직임이 없는 심정지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뇌나 우리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 그 중에 하나가 또 심장이 되겠죠? 이런 심장 뇌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심장이 실제로는 멎은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멎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죠. 심장이 멎자마자 몇분 가는 다시 뭔가 소생이라는 또는 응급처치를 가했을 때 환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망 상태를 임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호흡이나 심장은 멎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세포가 사망에 이르진 않아서 소생 기회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더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세포가 실질적으로 사망한 상태. 이렇다 그러면 어떤 응급처치나 소생술을 가해도 환자가 살아날 수는 없겠죠. 이런 비가역적인 신체 상태를 생물학적 사망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드린 심정지 상태에서 제가 골든타임 5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5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뇌사에 돌입을 하게 되고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사망을 향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진행되면 뇌사의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환자의 사망 가능성은, 즉, 생물학적 사망의 가능성은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뭔가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적어도 10분 이내에는 어떤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가 있어야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임상적 사망에 이른 환자를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하는 걸 막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응급처치가 오늘 말씀드리는 심폐소생술이고, 이러한 심폐소생술이야말로 환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응급처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심폐소생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신 다음에 본인의 지식과 술기로 가지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심폐소생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후에 심폐소생술이라는 응급처치가 생겼다는 거니까 이 심폐소생술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런 사망에 이르는 환자에게 어떤 응급처치를 했을까? 1960년대 이전에는 심정지 환자의 흉벽을 직접 열고, 흉벽을 열었다는 것은 마치 흉부외과에서 심장수술이나 폐수술하는 과정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비뼈를 절단해서 가슴을 열고 직접 손을 넣어서 심장을 압축해가지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아주 침습적인 응급처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침습적인 응급처치는 피부 절개라든가 혈액이 누출될 수 있는 시술, 그러니까 뭔가 찌르거나 베거나 환자의 신체

근데 이 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실생활에 적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쿠베노벤 박사를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 흉벽 절개에 따른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호흡, 흉부압박, 제세동, 이거를 심장 충격이라고 지금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런 심폐소생술 3요소를 제시하면서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할수 있는 응급처치로 바꾼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이분 스스로 제가 공학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공학도로서의 지식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이 당시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장비를 처음 발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인공호흡, 즉 마우스 투 마우스, 구강 대 구강 호흡법 이런 부분을 이분이 처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흉부 압박. 흉부 압박은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도 손꿈치로 흉골을 강하게 눌러서 심장이 외부로부터 눌려서 혈액이 박출되도록 하는, 혈액이 신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흉부 압박의 개념, 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이 쿠베노벤 박사님이 처음 말씀하셨고, 이 원리는 지금까지도 심폐소생술의 중요한 원리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세동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그 60, 70년대의 심폐소생술의 그 확산에도 큰 생존율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세동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이 당시에는 이 제세동을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장이 쿵, 쾅, 쿵, 쾅 이렇게 규칙적인 박동을 이루다가 덜덜덜덜 떠는 수준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는 세동이라는 부정맥 단계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정맥 단계에서 전기신호, 심장에 있는 전기신호를 제거를 하면, 그래서 제세동입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심장의 원래 박동을 만드는 노드에서 전기신호의 진원지에서 규칙적인 원래 심장 박동을 다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전류를 흘러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심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원리가, 그런 것이 적용된 응급처치가 바로 제세동입니다. 이러한 제세동을 심정지 초기 환자, 즉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한 환자한테 적용하면 굉장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정지 생존율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90년대에 이러한 제세동기 적용,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용어를 바꿔서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의 보급이 큰 도움이 된다고 여러 경험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도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고, 일반인도 심장 충격을 할수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옵니다. 즉, 심실세동을 일반인들이 잘알수 없습니다만, 기계를 통해서 심실세동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심장 충격을 제공하는 이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개발됨으로써, 결국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심폐소생술의 요소, 인공호흡, 그 다음에 심장 압박, 마지막으로 제세동기 적용, 심장 충격, 적용까지 모든 것을 일반인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응급처치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완성이 되면서 90년대 이후에 많은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심정지 생존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주변에 생긴 심정지 환자한테 응급처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명 또는 생존의 고리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chain of surviv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있어 생존에 이르려면 어떠한 고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어떤 지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속한 심정지의 확인과 신고입니다. 이 사람 심정지가 온것 같은데? 이렇게 깨닫고 빨리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는 당연히 119와 같은 구급의 신고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고리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의 제공입니다. 보통은 구급대원들이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제공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을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즉,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빨리 제공될수록 아마 심정지 환자는 더 많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리는 신속한 재세동, 아까 설명드린 신속한 심장 충격입니다. 네 번째 고리는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이 되겠고 이것은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료 술기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행해질 수 있는 고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지 후 통합 치료인데요. 저체온 치료를 비롯해서 복잡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종합 치료들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정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일반인,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단계고요. 심폐소생술과 재세동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구급대원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지역사회가 이런 심정지 확인과 신고, 또 심폐소생술 제공, 재세동 제공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인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이나 심정지 후 통합 치료는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심정지 환자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부터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 그리고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그 이송 후에 처치를 시행해 주시는 의료기관까지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 명의 심정지 환자가 생존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심정지 생존율로 알려져 있는 보건 지표가 어떤 나라나 또는 어떤 사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료를 가지고 있는지 대표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생존율 지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응급처치를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구급대원들의 처치 능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또 우리 의료기관들의 치료 수준이 향상될 때만 이러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뇌사가 시작되어 진행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해 주실 경우 이런 악화 속도, 즉 사망을 향해 진행하는 속도가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사망까지 내려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할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심정지 환자 곁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신고로부터 8분에서 10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로부터 8분에서 10분이 소요된다는 것이지, 심정지 발생부터 8분에서 1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신고까지는, 여러 당황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1, 2분, 많게는 4, 5분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5분이 넘어야 구급대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환자는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응급처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지 환자에게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서 사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늦춰줘야만 결국 환자는 살아날 수 있다. 이 순간을 보내고 나면 이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보통 심폐소생술을 제공받은 환자의 경우에 생존율이 2.5배,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사이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적용을 해주신다면 환자의 생존율은 4배에서 5배 높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 제공해 주신다면 그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두세 배더 살아날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다,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정지 조사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천 명에서 4천 명대이기 때문에 이 3만 명이라는 심정지 환자 규모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이 3만여 명의 심정지 환자 중에는 남자가 훨씬 많고요. 또 당연히 고령일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 이러한 심정지 환자 중에 예측된 심정지 환자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 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아주 고령이어서 실제로 사망에 임박했다고 예상하는 환자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요. 급성 심정지는 24시간 이내에 예측이 되지 않았던 심정지 환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지 환자들은 공공장소보다는 집과 같은 비공공장소, 즉, 예를 들어 뭐 거주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이 중에 절반 정도의 심정지 환자가 목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환자들이 1년에 15,000여 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비율은 이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던 2008년에는 2%가 안 됐습니다. 100명이 발생하면 2명도 심폐소생술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에 이르면 이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이 28.7%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세 분 중 한 분 정도는 이제는 심폐소생술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은 이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즉, 두명 중에 한 명은 주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한때는 8%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따져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생존한다는 것인데 많은 심정지 환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즉 2020년, 21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심정지 생존율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따져야 되고 병원에 들어갈 때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심정지가 온 것은 아닌지를 배제해야 되고 등등 복잡한 일들이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비율이 7.3%로 감소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도 심정지 생존율이 코로나 시기에는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개선해야 될 중요한 지표가 이 부분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요. 심정지 발생 장소가 공공장소일수록 생존율이 더 높고요. 당연히 목격이 되었을수록 생존율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서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제공해

주셔야만 결국에 이러한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인에게 권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질병관리청이 일찍부터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깨알루사입니다. 깨알루사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한다는 응급처치의 앞글자를 딴 말이 되겠습니다.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한다. 깨알루사. 먼저 깨우고는 환자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다가가서 환자를 깨워보는 상황입니다. 즉,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 눈 떠보세요? 라고 외치면서 환자를 깨워보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자에게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심정지 환자라면 당연히 의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환자의 호흡이 정상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호흡이 정상인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깨우고처럼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즉,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쉬는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임종호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어도 마치 호흡이 있는 것처럼 껄떡거리는 형태 또는 딸꾹질을 하는 형태 또는 아주 한숨을 쉬듯이 깊이 호흡을 하는 것 같은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호흡은 정상적 호흡이 아니고 심정지 상태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상이 아니라면 그 환자는 심정지로 간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의식 호흡 순서대로 해서 의식이 있느냐 노, 호흡이 정상이냐 노 이렇게 노 노라면 심폐소생술로 고 하라는 노노고 프로토콜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심정지 환자로 판단하시고 심폐소생술을 제공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깨우고 다음 단계가 알리고인데요. 여러분들 혼자 심폐소생술을 제공하신다고 해서 환자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구급대가 와야 하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심정지 환자네. 내가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셨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시기 전에 빨리 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알리고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119에 여러분들 신고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9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한 상황에서 이 환자의 상태와 위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119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 여러분들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추가로 있다면 이렇게 직접 신고하실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거기 안경 쓰신 청년, 학생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명확히 지시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분이 신고해 주실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장소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 우리 뭐 아파트 같은 데서도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 층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소만 말씀하셔가지고는 119가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119에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단계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19에 신고를 하실 경우에 만약에 환자 상태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이 된다면 119에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술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즉, 119

그 수보 요원, 즉 전화 받는 대원이 여러분들과 통화 과정에서 자, 손을 어디다 올리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최근에는 영상 통화로 통화를 전환합니다. 그러면 119에 있는 요원이 여러분들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3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하는 자세나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손의 위치가 거기가 아닙니다. 어디를 더 정확하게 누르세요? 제가 하는 구령에 따라서 심장 압박을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런 지도를 이런 119 통화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모두 외우고 계시지 않아도 119에 신고하면 도와줄 거야. 네 믿음을 가지고 신고를 하신다면 도움을 받아서 옆에 계신 분께 심폐소생술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유사시에는 119에 먼저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깨우고 알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 번째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심폐소생술 누르고입니다. 누르고는 당연히 가슴 압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 환자의 가슴 중앙 여기가 흉골이라는 가슴뼈입니다. 이 흉골이 보통 목 아래부터 이 명치까지 이어지는데 이 중앙 아랫부분, 아래쪽 절반 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손꿈치, 발꿈치에 대항하는 말인데요. 손꿈치를 대고, 여기다 대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깊이는 5에서 6cm, 그다음에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이 심폐소생술을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체력 소모가 있어요. 5에서 6cm를 지키고 100에서 120회 속도를 지키려면 상당히 어려운 술기입니다.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번갈아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심장 압박을 제공을 해 주시는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역사에서 제가 심폐소생술 3요소 이야기를 할때 인공호흡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술자가 즉 응급처치를 하시는 분이 심정지를 목격하셨다면 그때부터 산소 용존량이 줄어드는데 이 혈액 내에 있는 산소가 상당 시간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코로나를 거쳤지만 환자에게 어떤 감염 질환이 있는지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실제 인공호흡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심장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제공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한다가 남았습니다. 사용한다 부분은 마지막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일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켜시게 되면 음성 안내가 보통 다 나옵니다. 즉, 처음에 어떤 걸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확인하시고, 언제는 기다려라. 이런 음성 안내가 나오는데, 이거를 쭉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보통의 자동심장 충격기는 표면에 그림으로 역시 또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음성 안내나 그림에 따라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강의 순서는 전원을 켜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패치를 붙이고 분석을 한 후에 기계의 지시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깨알루사,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 단계별로 설명드렸던 행동 방법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만약에 응급 상황이 됐을 때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

단계로 말씀드린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초반에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말씀드렸고, 이 심실세동을 없애는 전기 충격 기계가 자동 심장 충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 충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심실세동을 없애는 재세동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적용은 보통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한 다음에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고 안내를 하면 환자 옆에서 떨어져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이후 지시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주라고 하면 재세동을 시행하면 되고요. 전기 충격을 줄수 없는 리듬이니까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에 도대체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을까?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의 자동 심장 충격기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역이나 무슨 공항이나 이런 데 있는 자판기, 광고판 이런데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함께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철역에 이러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기차역이나 실제 기차 객실에도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곳곳에서 쉽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하실 때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함께 이용하시기를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 배치를 강제하고 있는 몇안 되는 나라인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즉 보건소를 말합니다. 또 여객, 항공기 및 공항, 또 보통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죠. 그다음에 구급차, 역이나 항구, 철도 객차에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자동 심장 충격기를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술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심폐소생술을, 이런 응급처치를 제공해 주신다면 더 많은 심정지 환자가 살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서울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경우 CPR 서포터스 제도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이름이라서, 결국에는 CPR이, Cerebral Pulmonary Resuscitation, 우리말로 심폐소생술이고요. 그러니까 CPR 서포터스는 결국에 심폐소생술 서포터스가 되겠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CPR 서포터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위치 정보를 키고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근처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들이 당연히 동의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알람을 받으시게 됩니다. 내 근처 어디에 지금 심정지 환자 발생했네? 이걸 이제 알게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 뭐 근무와 상관없이 또는 시간이 있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수락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장소까지 가실 수 있는지 경로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좀 여러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지금 당장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깔아보시고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 방법도 말씀드렸고, 역사도 말씀드렸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고, 실제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포터즈 관련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일반적

0: 적인 응급처치, 즉 지혈이라든가 뭐 골절에 대한 치료, 화상에 대한 치료 이런 일상생활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은 조금 다른 응급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폐소생술은 그 술기를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한 고리를 시민들이 채우고 나서 이 전과 이 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심정지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심폐소생술을 제공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심정지 환자, 그야말로 가장 중증 응급의 환자들입니다. 이런 가장 중증 응급의 환자들을 옆에 있는 시민들이 살릴 수 있다는 정말 보기 드문 응급처치 필요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약간 시민운동,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운동과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CPR 서포터스가 되어주시고 또 누군가 그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직접 나서서 응급처치를 제공하겠다는 시민들의 약속이 있어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심폐소생술 서포터스가 되어주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환자가 생겼다면 응급처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직접 응급처치 제공자가 되어주셔야 이러한 응급 환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적극성이 이런 응급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심폐소생술의 요소, 인공호흡, 그다음에 심장 압박, 마지막으로 심장 충격 적용까지 모든 것을 일반인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응급처치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중이다. 현지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음주운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표현들 연습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일단 정리를 잘했고 오늘은 사고 쪽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사고가 일반적으로 나다라는 그런 콜로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accident란 단어는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뭐 친구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get into an accident. 콜로케이션이란 건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그 조합으로 쓰는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영어가 늘어요. 특히 회화 쪽은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양쪽에 강세 주시고 요거 한 세네 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오케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입에 붙여야 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방, 뒤쪽에서 이렇게 박는 게 있고 정면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 일반 사고 관련된 용어들인데 우리는 추돌, 충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collis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후방이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rear end collision. 오, 쌤, 이게 뭡니까? rear가 뭐예요? 자, 후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바로 운전석 정면에 있는 그 미러를 우리는 백미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백미러라고 안 하고요. 백미러는 뒤쪽에 있는 거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rear view mirror라고 그래요. rear, 뒤쪽을 view, 후방을 보게 해주는 거울. rear view mirror, 정면에 있는 거울은 양쪽은 side mirr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ear end, 뒤쪽이죠? 뒤쪽을 이렇게 들이받은 거죠. 후방 추돌 이렇게 부릅니다. Rear end collision. 들어보세요.
1: Rear end collision. Rear end collision.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정면 충돌 어떻게 할까요? 팡 이거. 자, 요거는 차의 앞을 뭐 후드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후드를 잘 안 쓰고요. 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별거 다닌 단어들인데 이렇게 합쳐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말 배울 때도 한자가 어렵거든요. 후방, 정면, 추돌, 충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말들인데 모국어니까 한국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가 우리 좀 자연스럽게 배워서 쉽는데 그들한테는 어렵듯이 우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 두 개 붙여가지고 단어들 만들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자, 정면 충돌 뭐라 부른다고요? Head on collision. 이번 기회에 저랑 이 두 단어는 외워줄게요. 들어보세요.
1: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0: 됐습니다.

0: 자,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이 더 쉽게 사고를 낼수 있죠. 그럼 당연하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단은 뭐 운전 자체를 잘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ers가 사고를 get into an accident 할수 있다. 더 쉽게 이 부분만 풀어내면 될것 같은데요. 더 쉽게,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간단합니다.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조동사엔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Can get into 하면 안 되고,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비교급의 강세를 줍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0: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요. 상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많이 신문기사라든가 이제 보도 내용 같은 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이나 보니까 get someone killed. 조금 이제 직설적이긴 한데 그 음주운전 자체를 하면 you can get someone killed. 사망사고를 낼수 있다.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killed. Get someone killed.
0: Get someone killed. ED를 붙여줘야 돼요. 자,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사망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있어요.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은 가져가는 겁니다. Claim. 저 이게 claim이에요. The lives. 생명을 앗아가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앗아가다라는 콜로케이션이 한국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는 claim the lives. 요게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고 조합해서 자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Claim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망사고가 날수 있다. 들어보세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Good. 상해사고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You can hurt someone 해도 되지만 you can get someone hurt.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치게 할수 있다. 즉 상해사고를 낼수 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0: 여기엔 ED를 안 붙여요. You can get someone hurted.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get someone hurt. 이건 관용적으로 get someone killed.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여기에 사람을 주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주어로 잡을 수도 있죠.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0: 자, 선량한 시민, 선량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nocent people. 그렇죠?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0: 피해자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victim이라고 하죠. victim. 들어보셨죠? 그거는? become a victim. 피해자가 되다.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이렇게도. 자,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표현도 들어볼게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Become victims.
0: 자, 이렇게 이제 인사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대물파손 같은 그런 사고들도 있으시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할 수 있잖아요. Damage를 동사로 써도 돼요.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차량이면 damage other cars 해서 2중, 3중, 4중 막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사고도 아까 말씀드렸고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파손하다. 들어보세요.
1: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0: 좋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영어로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아까 그 표현 쓰면 될것 같고요. 복수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일반화되는 문장이니까. 주어를 innocent people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종종 된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된다는 얘기죠. often은.

0: 되는 경우가 많다.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다시 한번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자,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사고가 나다. 어떤 콜로케이션이었죠? Get into an accident.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Okay?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 자, 동사 기억나시죠? Claim.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볼게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Last but not least,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그죠? Become a victim. 그럼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에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요. 문장을 들어보세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Remember versus recall. Remember versus reca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emember 그리고 reca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remember. 사전에서 기억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스펠링은 re 이지만 발음은 ri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remember 이렇게 힘 주실 필요 없고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Remember. 네, 두 번째, 딱 중간에 mem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Remember, very good. Okay, remember. 이전에 사실을 생각해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Remember, okay?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냥 좀 기억할 때 이런 거를 remember라고 합니다. So, remember is a word most often used when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bring back from the past into your memor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at you said. Do you remember her name? Remember, 기억나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나는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아, 기억난다. I remember where we parked. 그래서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기억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뉘앙스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해.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너 그녀의 이름 기억하니? 네, 그래서 기억하다, 기억나다. 이것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remember her name?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Recall. Okay. 자, recall. 이거는 기억해내다 혹은 상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recall, remember 하고 비슷하게 여기 recall 이렇게 힘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에, 가벼운 I로 recall. Recall. 이거는 콜 아닙니다. 입술로 오 이렇게 나면 안 되고 c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Recall. Recall. Recall. Very good. Okay. Recall. Recall은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릴 때 혹은 사실을 기억해내려고 뭔가 노력할 때 recall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recall means to remember something, but it does take a little bit more effort than just remember.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y to recall what happene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her name. Recall.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re가 아니고요. recall. recall. Very go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디테일을 필요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왜 경찰들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할 때 영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이렇게 witness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Okay? Try to recall what happened. 그래서 뭔가 조금 기억 속에 노력을 하면서 기억하다라는 느낌 있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근데 좀 노력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감이 있어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여기서도 제가 연결했죠? 츠 발음으로 what you said.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네, 여기서는 충분히 I can't remember what you said도 괜찮아요. 근데 느낌은 좀 더 기억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her name. 나는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노력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recall her nam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recall her name. I can't recall her nam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Remember. 이거는 기억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거 다 remember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recall 같은 경우는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뭔가 조금 더 노력을 주면서 기억을 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reca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 have sort of matching outfits today.
1: Right, but kind of opposite, right?
0: 네. 반대로 뒤집히긴 했지만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Uh-huh. Anyway,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1: So, mentioning.
0: What is this week's topic?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s or
0: daily
1: routines.
0: Yeah, daily routines and routines. 그러니까 정해진 일과 있죠. 매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0: 네. 정해진 일과는 positive impact,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요.
1: We have Kayla,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앞에서 봤던 문장에서 살짝 확장을 해준 상태죠.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Kayla said,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네, on your life. 뒷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impact가 어디에, 영향이 어디에 끼쳐지는가 생각해보면은 on your life. 그리고 daily routine이 having a daily routine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과를 가지고 있는 건 can have a good impact on your life.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다시 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ree more times.
2: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퍼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on을 씁니다.
1: That's right.
0: To나 뭐 다른 것보다도 on.
1: Right. Great. And she says, for example,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0: 예를 들어서 I have a daily routine 하려다가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매일 아침 하는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대요.
1: Okay.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1: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0: And even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Mm-hmm. 그냥 작은 변화를 준 것뿐이지만. 여기서 that I made를 한번 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Mm-hmm. 이것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1: Yeah.
0: 그냥 사소한 변화일 뿐이지만.
1: Yeah.
0: 그런데 that I made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
1: yeah.
0: 아, 이 변화를 케일라 씨가 만들었구나.
1: Yes. She made it because yeah. a change can come from anywhere.
0: Yeah.
1: Could be a change of environment, change in weather, mm-hmm. change in management if it's at your job. Mm-hmm. But it's a change that she made herself.
0: 맞아요. 네, 그래서 번역에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변화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온 mm-hmm. 것인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인지가 네, I made.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am experiencing 뭐 이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걸 수도 있어요.
1: Yeah, like someone else did something.
0: 네.
1: Right?
0: 네. 이 작은 부분으로 의미가 달라졌고요.
1: Mm-hmm. Change that I made, she says,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0: 네. 작은 변화였지만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mm-hmm. on my life. 또 on 나왔죠? In general.
1: In general.
0: 제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1: All right. So what is this change? Let's find out.
2: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a comedic talk show or just some funny program to get me laughing and to just kind of start my day with a smile.
1: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0: 네, 그래서 매일 아침 every morning when I get up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때 and I am getting ready for work 일할 준비, 일하러 갈 준비, mm-hmm. 아니면 출근할 준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Or 꼭 일 때문에 외출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1: No.
0: 뭐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보통 일정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 하루 일정은 스케줄이라고 하지만 mm-hmm.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은 plans.
1: Plans.
0: You have plans for the day.
1: Yeah, any plans you have for that day.
0: 네, 좀 격식을 갖춘 말로 또는 병원 진료 같은 건 appointment라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plan이라고 해서
1: plan.
0: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Mm-hmm. 아무튼 출근하러 갈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get ready,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1: Mm-hmm.
0: 그때 뭘 한다는 거죠?
1: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a comedic talk show.
0: 저는 그때 준비를 하면서 I will turn on my computer, 컴퓨터를 켜고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1: comedic talk show.
0: 네.
1: comedic
0: or a comedic talk show. comedic 방금 뭐 강조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희극의라는 이 뜻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희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웃기는
1: Yeah, it's just funny.
0: It's comedy.
1: It's funny. It's comedy.
0: 네,
1: yeah.
0: 그래서 comedic talk show, 코미디 토크쇼 같은 거를 보는데 이 중간에 재밌는 것이 뭐 아, comedic talk show 앞에 stand-up show 같은 경우는 stand-up 토크쇼를 말하는 거겠고요. 특히 stand-up 코미디를 말하는 거.
1: Stand-up comedy.
0: 네,
1: right?
0: 그냥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어떤 모노로그를 하면서 재미있게 웃기는 거. 미국에 굉장히
1: They're
0: 많죠.
1: They're saying some funny stuff in
0: yeah.
1: front of the mic and it's one person
0: yeah.
1: and there aren't props usually.
0: Exactly.
1: Sometimes props, but they use them wisely.
0: Mm-hmm.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tand-up comedy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1: yeah.
0: 그런 투어도 많이 하고요.
1: Yeah, they go on tours.
0: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하나 있고
1: Bro,
0: 코미디언이 말하는데 앞에 몇천 명이 듣고 있죠.
1: They are like rock stars
0: yeah.
1: and so it's so expensive to get tickets.
0: Mm-hmm.
1: Don't
0: yeah.
1: even try and get some for your family.

0: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패턴은 even though it is just. even though it is just 하면 그냥 뭐뭐일 뿐이지만, 비록 뭐뭐일 뿐이지만 하고 이어가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have a big effect on 뭐뭐뭐 하면 어떤 것에 큰 영향을 주다라는 패턴입니다. 이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데일리 루틴, 일상적으로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Okay, so Atkins says,
0: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이 말 재밌네요. Mm-hmm. Predictable 하면 예측 가능한 이란 뜻이고,
1: yeah.
0: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 예측 가능한 정해진 일과 하면 놀라운 거 예상 못한 거 없을 것 같잖아요.
1: Right, 그런데 그 it's the same.
0: 네, 그런 속에서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Mm. 아주 긍정적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건지 아니면 predictable daily routine을 가지고 있으면 positive result가 생길 거라는
1: oh,
0: 건지는
1: yeah.
0: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1: Yeah, but either way, something positive can come from it,
0: come
1: right?
0: Come out of it, right?
1: Mm-hmm.
0: 그다음.
1: All right, Agnes says,
0: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mm-hmm. for A to do B,
1: B
0: 하면 A가 B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런 뜻인데 mm-hmm. 자신의 정해진 일과가 당신의 자신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1: Yeah.
0: 현실성 있는 현실적인 루틴이어야 합니다.
1: That's true.
0: 뭔가 계획을 짰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1: right?
0: 스트레스 받겠죠.
1: Yeah, you want to do like 12 things before you leave the house. Like yeah. maybe it's not realistic and you'll feel stressed, mm-hmm. right?
0: 이런 계획을 짤 때 mm-hmm. 현실성을 생각을 해서 짜라는 yeah. 이야기였습니다.
1: And start with baby steps if yeah. you're new to the game.
0: Mm-hmm.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We always appreciate it.
0: Thank you.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0: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가워요, 여러분. All right,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Great Explorers. 자, 위대한 탐험가들 대해서 배우는데, 특히 we've got two people, Christopher Columbus and Neil Armstrong. 저번에 우리 Christopher Columbus, we learned about him, where he was born. 자, 이태리 사람이고, 그리고 아빠가 상인이었죠. So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무역 trading ships를 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경험을 많이 쌓았죠. So he wants to go to Asia. 자,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좀 빨리 다른 빠른 어떤 이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요. All right. So we've got three words for you today. So let's check them out first. All right. The first word is voyage. Voyage. 여행인데요. 사실 voyage는 조금 긴 여행이에요. Kind of a long voyage. Okay. So second word is to exist. To exist. 존재하다. And the third word is license. License. 면허증.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start reading. Okay, 자, Christopher Columbus wants to go to Asia. 자,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좀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Let's start reading. Discovering the Americas. Christopher needed ships for his voyage. After many years, King Ferdinand and Queen Isabella of Spain agreed to pay for them as long as Christopher gave any new land and treasure to Spain. He set sail in August 1492 with three ships, the Santa Maria, the Niña, and Pinta. The voyage was very difficult because the ships got damaged and had to be repaired, and Christopher's compass broke. After 36 days, they arrived in the Bahamas, but Christopher still thought it was Asia and named the islands the Indies. Much later, he found out he'd traveled to Central America, somewhere he hadn't known existed until then. Christopher Columbus가 아시아를 찾고 싶었는데 사실 어디 다른 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first of all, Christopher needed ships for his voyage. 자,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day. Voyage는 여행이에요. 근데 voyage라고 하면은 좀 긴 여행이에요. 뭐 하루만에 뭐 가는 거는 조금 voyage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필요했는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배가 싸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queen, king and Queen of Spain. 자, 왕하고 여왕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배를 지원을 해 주겠다. 대신 네가 이제 다른 데를 발견을 해서 이 새로운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어떤 treasure, 보물을 갖고 오면은 그런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Christopher Columbus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three ships를 줬죠. Santa Maria, Niño, and Pinta. 자, 다 이제 배가 이제 빵빵하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친구들 이 바다로 여행을 하면은 날씨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배가 뭐 손상을 입고 또 막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compass 우리 단어 배웠죠? 나침반이죠. 이게 고장이 났어요. It broke.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어디를 발견을 했어요. 자, Bahamas, right? And he discovered that later he was in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사실 he didn't know it existed until then. 자, this is our second word, to exist, 존재하다. 그러니까 Christopher Columbus는 여기 있는 곳,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존재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Alright.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었죠. Let's continue reading.
Christopher found peaceful, friendly people living in the Bahamas. He saw they had gold, so he took some of them prisoner and made them give him the gold. Then he took some of these prisoners back to Spain. He made three more voyages to the Americas before he died. 오케이, 친구들, 여기 도착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금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좋은 보물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갖고, 이제 스페인으로 갖고 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peaceful and friendly, 친절했는데, 사실 콜럼버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죠. 네. 사실 좀 이 원주민들은 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Alright? 자, 이제 우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대해서 배웠고, 이제 다음 누구 대해서 배울지 한번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Who was Neil Armstrong? Neil Armstrong was born in 1930 and grew up in Ohio in the USA. He was very interested in airplanes as a boy. He had a license to fly an airplane at the age of 16 before he could drive a car. Neil as a young man when he worked as a test pilot. Neil's classmates wrote about him in his high school yearbook saying, "He thinks, he acts, 'tis done." 자, Neil Armstrong도 굉장한 이 탐험가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lright, so 어려서부터 이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he had a license to fly an airplane at the age of 16 before he could drive a car. 자, 이 license는 면허증이에요. 미국에선 친구들 16살 되면은 많은 주에서 이제 주마다 달라요, 법이. 근데 16살 되면은 이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니어 암스트롱은 운전이 아니라 비행기 면허증을 딴 거예요. 와, 그래서 이만큼 이 비행기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he thinks, he acts, 'tis done. 생각을 하면은 자 행동으로 딱 가고 그 다음에 끝난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Neil Armstrong은 굉장히 뭐를 딱 하면은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Okay, 자 Neil Armstrong 대해서 What did he do as a young man? He was a pilot at 16. Now,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about him next time. 자, thank you everyone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soon. Take care. By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 트레드 밀을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1: 네.
0: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뭐,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1: 응?
0: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0: Oh.
1: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0: Ah.
1: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1: Hmm?
0: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Oh, it's okay.
1: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okay.
0: don't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피곤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0: That's
1: 되네요.
0: right. 동사가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네,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0: 오.
1: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근데
1: 와우.
0: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And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oversleep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 오
0: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0: 네.
1: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oversleep. 그런데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1: Sleeping.
0: 겁니다. 이거 sleeping은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시제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늦잠 자. 막 이런 느낌. 그래서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 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뭔가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어, 잊어버리는 거.
1: 아, 잊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1: forgot.
0: forgot. 그럼 나 뭐 잊었다. 나 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1: Ooh.
0: Comes back이 아니라
1: came back.
0: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1: 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아,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네.
1: 아유,
0: 이 느낌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했을까?
0: 그러니까.
1: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0: 이게...

0: 이게 정말 무서운 게한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오 마이 굿니스.
1: 어,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0: 아하.
1: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I,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0: 일단은
1: 그러면,
0: 뭔가 그렇죠. 이거
1: 네.
0: 사실 덩어리 표현이긴 했네요.
1: 그쵸. 아, 이거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오케이.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오케이.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1: alarm.
0: 누르다. 아,
1: 예.
0: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hit snooze.
1: 스누즈가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스누즈라고 해가지고. 자,
1: 오.
0: 스누즈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
1: 네.
0: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완전
1: 맞아요.
0: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1: 아,
0: 굉장히
1: 프레스.
0: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세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푸시예요?
0: 뭐 그렇게 쓸수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쓸수 있는데
1: 아.
0: 힛을 쓰면 제 말은 프레스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1: 예.
0: 힛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1: 우리
0: 좋습니다.
1: 알람 끌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모기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1: 예,
0: 맞아요.
1: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1: 네.
0: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I like math.
1: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1: 네.
0: 같다?
1: Same here.
0: 정답.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1: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아유.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0: for
1: 지각하기
0: 뭐뭐
1: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0: 나는
1: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오케이.
1: 예.
0: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1: 음?
0: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쓸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간섭 없이 쓰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I'm late. Are you late? 레이트는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때 헷갈리죠?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쵸.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e are late for school.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2: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네.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네.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0: didn't.
2: 이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0: 않았어.
2: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 같이 붙였어요. 그렇죠?
0: 네.
2: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쵸.
2: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0: I didn't want to go there.
2: I didn't want to
0: go there.
2: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0: 네.
2: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0: Alone.
2: Alone. 걔는 동사예요?
0: 형용사인데?
2: 그렇죠.
0: 네.
2: 그러면
0: I didn't want to be alone.
2: I didn't want to be alone.
0: Yeah.
2: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0: 낯설어요.
2: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0: 네.
2: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go there.
2: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2: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0: 네.
2: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0: 그쵸.
2: 서로 해야 되는데.
0: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2: 오케이.
0: 여기 끊어야 되겠다.
2: 오케이.
0: 그죠? 근데
2: 언제 가요?
0: 오늘 밤에 일찍.
2: 일찍이죠.
0: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2: Right.
0: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네.
2: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Yes.
2: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0: L도 있고
2: 둘 다 있습니다.
0: 정말 종합 선물 세트.
2: 계속하면 예.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R 입 모양 모으고. 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0: 그렇죠.
2: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0: L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0: R,
2: 이 연습을 계속하시면 돼요. 오케이.
0: 네.
2: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R L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0: 네.
2: So,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0: early.
2: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0: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2: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0: 네.
2: 뭐예요?
0: Go to bed.
2: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0: 네.
2: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0: 오케이?
2: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0: 예.
2: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0: 예.
2: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가 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2: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 하자가 뭐죠?
0: Let's.
2: Yea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0: Now, let's go to bed.
2: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Go의 과거가 뭐죠?
0: Went.
2: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0: I went to bed late.
2: Lately 안 돼요.
0: 네.
2: Lately는

0: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미 준비가
1: 아하.
0: 다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10번에서 20번.
1: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1: 아,
0: 왜냐면
1: 그래요?
0: 이미 밖에 나가 지금 침대
1: 침대에서.
0: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그렇죠.
1: 그쵸?
0: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0: Very
1: 좀
0: nice.
1: 자자, 제발.
0: Okay.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예,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1: 그쵸.
0: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1: 네.
0: 기본이에요, 기본. 과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나뭐 깜빡했다.
1: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0: 두 번째는 현지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쵸?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Late for,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오늘
1: 네.
0: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걔는,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They
0: 그녀는.
1: she was late for the
0: She was
1: party.
0: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1: 와,
0: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1: Ne.
0: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See ya.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4: Same. I hit snooze 5 times.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4: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Okay.
4: Maybe 7 o'clock, yeah?
1: 7. Too earl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작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1: 네.
0: 전치사,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1: 맞아요.
0: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1: 맞아요.
0: 많이
1: 네.
0: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둥근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0: 아.
1: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1: 네.
0: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오불 찾았지롱. 이
1: 오,
0: 행보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1: 럭키잖아요.
0: 네, 주머니 딱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Oh, yes.
1: 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0: Alright.
1: 거죠.
0: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Ah,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아, 오래된 자켓 안에서 오브를 찾았거든.
2: Jacket?
1: Jacket.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5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1: What?
2: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spend에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2: How? Yeah,
1: $5.
2: how are you going to
1: How?
2: use
1: 아,
2: it?
1: okay.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2: Huh? You're going to
1: 그
2: talk?
1: 과자, 과자. snack.
2: Snack.
1: Yes. Yeah, buy some snacks.
2: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1: 좀
2: yeah.
1: 줄게? 좀 줄까?
2: Me and you together.
1: 오케이, 좀
2: Yes.
1: 줄게요.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1: 네.
0: 보드게임 할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1: 아,
0: 있어요.
1: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0: 기분 좋죠.
1: 예, 그럼요.
0: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1: 그쵸.
0: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거 같네? 무슨 일이야? 왜?
1: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0: 그쵸.
1: 살짝 나는데.
0: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1: 그치.
0: 그럴까요?
1: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진짜
0: 그쵸.
1: 그런 게 있어요.
0: 맞아요.
1: You'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0: Right.
1: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0: Okay.
1: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살짝 아쉽긴 한데요.
1: 왜요?
0: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1: 아,
0: 제가 좀 이따
1: 그래요?
0: 설명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1: What's up?
0: Hey, what's up?
1: 아, 이거 편하다.
0: Yes.
1: 훨씬
0: 훨씬
1: 편하네요.
0: 편하죠, 그렇죠?
1: 네.
0: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라고 질문을 할때쓸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원래
1: 네.
0: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Hey,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이라고 썼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창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이 맞겠죠.
1: 아, 그리고
0: Right?
1: 동사가 없었군요.
0: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1: 예.
0: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네,
1: 아,
0: 맞습니다. So what's
1: 네네.
0: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네.
0: Right. So what's up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또 있죠. 인사 중에. 에이, hey, what's
1: 이거는
0: going on?
1: 아, 날게요.
0: What's going
1: 네,
0: 아,
1: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얘가 왓츠업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1: 아하.
0: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1: 근데
0: 겁니다.
1: 이거 대신 그냥 어부로만 쓸게요. 예, 좀
0: 간단하죠?
1: 기네요.
0: 아, 근데
1: 예.
0: 지금 듣고 있는데 영혼이 안 보였어요.
1: 맞아요.
0: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1: 어허,
0: Right? Okay.
1: 예.
0: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1: 그쵸.
0: 이렇게 하면 in a
1: A
0: good
1: good mood.
0: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1: Jane is in a good mood.
0: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들면 안될것 같아.
1: Yeah, he is in a bad mood.
0: He is in a bad mood.
1: Yes?
0: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걸었어요. 네.
1: 부정으로.
0: 그런데 bad로 쓰셔도
1: 아,
0: 좋습니다.
1: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1: Good.
0: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1: 네.
0: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1: 아,
0: 거거든요. 그거 한번
1: 그래요?
0: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발 앞서가요.
0: bad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1: Yeah.
0: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1: Mommy's in
0: All right.
1: a bad
0: 표정만
1: mood.
0: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저희
0: 아,
1: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0: 남편분이
1: 예.
0: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1: 미안해요.
0: 드시면서
1: 예.

0: 있을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무드 스윙스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명작 해볼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 a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 뭐죠?
0: 미션 문장.
1: 오.
0: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1: 아,
0: 오, 예스.
1: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0: 맞아요.
1: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이런,
0: 땅! 뭔가
1: 그니까.
0: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1: 기분이 좋고, 떠
0: 맞아요.
1: 있잖아, 약간.
0: 맞아요.
1: 에,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0: 예스.
1: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0: 오,
1: 같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러면, five, 오, 불.
0: 오불.
1: 오, 불이 five dollars란
0: 오케이,
1: 얘기잖아요. 또,
0: yes.
1: 그래서, five, dollars,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0: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1: 아, 이거
0: 보통,
1: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0: 네.
1: 그죠?
0: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1: 예.
0: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런데 5
0: 그래서,
1: 앞에 나왔네요.
0: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DOLLARS.
1: 아,
0: dollars.
1: O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맞아요. 자,
1: 아하.
0: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바로,
1: 다른 게또뭐 있죠?
0: box.
1: 에?
0: 뭐, 처음 들으셨나요?
1: 저 몰라요.
0: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는요,
1: 예.
0: 달러, 불.
1: 어머.
0: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1: 오.
0: 한국에서도 보세요.
1: 예.
0: 너 5달러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1: 예.
0: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달러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1: 오불 있어?
0: 10불 있어?
1: 맞아요.
0: 불을 많이 쓰거든요.
1: 그게 더 간단하고.
0: Right?
1: 예.
0: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예전 단어로
1: 아.
0: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스킨으로 화폐 단위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버글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1: 네.
0: 버 추천드릴게요.
1: 오버.
0: Yeah. Okay,
1: 오케이.
0: so bug이 나왔고요.
1: 응?
0: So I found five bucks. 근데 어딨어요?
1: In my old jacket.
0: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1: 안쪽인데요?
0: That's right.
1: 네.
0: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n my pocket?
0: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1: 응?
0: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in 그 서랍장이라고
1: in
0: 하죠.
1: the drawer?
0: where? 오케이. Okay.
1: 에.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1: 아, that was in my pocket.
0: It was
1: It
0: in
1: was
0: my
1: in my pocket.
0: pocke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1: 아, I found the
0: The,
1: key in
0: the
1: the drawer.
0: drawer. Perfect.
1: Yes.
0: Al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뭔가. 그래서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1: It was in my pocket.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Al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1: Jacket.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1: 오.
0: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할 거야?
1: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달러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0: 맞아요,
1: 넘나요?
0: 맞아요.
1: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찾아도
0: 요즘에는
1: 그걸 찾았어?
0: 맞아요.
1: 나라면 그럴 것
0: 근데
1: 같은데.
0: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1: 그쵸,
0: 상대방의
1: 예.
0: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막 이럴 때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예. 그

0: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왜? 아프고 왜? 예.
1: 이 정도면 보통
0: 잘 받아줬어.
1: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0: 너무 착하다.
1: Right. So nice. 예.
0: What are you going to do? Eat.
1: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잠깐만요. 그럼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to?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자를까요?
1: 네네네. 지금 너무 아팠어요.
0: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걸로.
1: 그것으로.
0: 그럼 about it인가?
1: About it?
0: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1: 오케이, 오케이.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0: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 it인가요?
1: 오케이. 자, 근데 생각해보면 예. about 또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0: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1: With라고 하는 거.
0: With가 있네.
1: 이게 뭐예요, with가?
0: With, 몸을 가지고.
1: 그렇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0: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1: Right, right.
0: 네, 아쉽네요.
1: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적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0: 네.
1: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영화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0: 네네.
1: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0: 아, 네. 그렇구나.
1: Okay,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네.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0: 네.
1: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0: 네.
1: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0: 네.
1: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0: 그 돈?
1: The money.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0: 네.
1: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0: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그렇죠.
0: 아.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Yes.
1: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0: 아하.
1: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0: 왜냐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1: 맞아요.
0: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0: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니까
1: exactly.
0: so 영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0: 예.
1: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0: 네.
1: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0: 네.
1: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0: 오호.
1: 어떻게 할까요?
0: I'm going to buy a toy with it.
1: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0: 아.
1: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0: 네.
1: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워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0: 에?
1: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0: 그쵸. 예, 과자는 어디에요?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1: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1: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0: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이거를 살까? 여기서
1: 오케이.
0: 끊을까요?
1: 좋아요.
0: 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1: I'm thinking of what?
0: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1: Okay. Alright. So I'm thinking 하고 있대요. 뭐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0: Yes.
1: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0: 네.
1: 일반

0: 기본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nack이라고 하는 게 있고 treat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둘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treat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뭐
1: 맞아요.
0: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treat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쓸 수가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1: 중요한 패턴이요?
0: By?
1: buying.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1: I'm thinking.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네.
0: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막
1: 아.
0: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뒤에 ing를 넣는 거예요. So
1: 오.
0: think of do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항상
1: 네.
0: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I'm thinking,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Spanish.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너
1: 오,
0: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생각 중이야?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야,
0: 그렇죠? 아,
1: 네.
0: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1: Okay.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Think
0: 네.
1: about.
0: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다큰 차이 없이 쓸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1: 아하.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지롱.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Nice.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in 명사.
1: 네.
0: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

0: 하겠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야,
1: 오.
0: 너그 여권 없어졌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거 내 주머니
1: Yeah.
0: 안에 있었대요.
1: It was in my pocket.
0: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1: I found the key
0: 그 서랍 안에서.
1: in the
0: In the
1: drawer.
0: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오불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1: Box.
0: box, right? so 나는 오불을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아, 대박입니다. 아주
1: 에이.
0: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다음은요? 아,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Yes.
0: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1: Oh,
0: 중이라고.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오, 나이스.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1: 네.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1: 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1: 오,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Juseo.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Oh,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4: Oh, good idea. Something
1: Yay!
4: delicious.
0: Ye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잘하십니다.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Very
1: What time did they arrive? 였습니다.
0: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네.
0: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1: 네.
0: 낭독도 몇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 하는 거 강력
1: 오.
0: 추천드리겠습니다.
1: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0: Oh, yeah.
1: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0: All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해요? 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Are you sure? 하고 나서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 확실해요? 라고 확실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질문으로 우리가 썼던 것이 바로 그쵸? 바로 너 확신해? 너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Are you sur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쵸? 그냥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about을 넣어서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에서 그 확신하는 것에다가 무엇 자리를 넣어가지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하면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Are you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인데 결과를 되게 뭘로 얘기를 하죠? 숫자 같은 결과는 바로 resul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야? 그 결과, 이 결과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얘기를 해서 뭐야 이거? 이 결과 이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날짜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날짜 그거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날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date라고 얘기를 하고 요일을 day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Are you sure about the da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날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날짜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은 그쵸, 바로 time으로 얘기를 하니까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0: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그 주소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이번엔 그 주소가 확실한지 한번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double check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더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한번더 되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무엇? 해서 그 무엇에 또 여러분이 다양하게 명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약간 변형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응용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는 거를,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단 확신 안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not sure. 여러분이 확신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확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쵸. 바로 I am not sure 하고 나서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쵸. 바로 I am not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저 그거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꾸로는 그쵸? I am sure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소가 확실한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그거 맞는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바로요. Don't be sure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개 영어에선 입버릇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be so sur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처럼 그 주소가 맞다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요.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으로 그거 너무 확신하지 마. 한 번 더 확인해봐. 한 번 더 점검해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그쵸? Are you sure?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쵸? I am sure, I am not sure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요 확신하는 것들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fabulous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도전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계속해서 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I'm back with my hat, a new hat. It has its special name. 이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hat이긴 하지만 Frank Sinatra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Fedora, F-E-D-O-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자는 옆으로 빼더라. 그래서 Fedor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무엇에서든 여러분 재미를 찾는 방법 나름대로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오늘도 출발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세요.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함께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한번 슬쩍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 여자가 나한테 발끈했지? 그럼 발끈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도 모르겠다가 요리법인 거고 발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 재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패턴은 많이 쓰이니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I still don't know.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Still don't know. Why? 이게 연결되는 구조죠. 자, 무엇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아직까지도 알지 못할 때 이런 패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습도 할 겁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한번 딱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겠어가 네 번 나오고요. 왜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뭐 그녀, 그, 그들, 네. 그러니까 너란 얘기겠죠. 떠나다, 전화했다, 사과했다, 싫어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 여자가 왜 떠났지, 나를? 나를 왜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간단하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뒤에다가 me만 쓰면 나를 두고 떠나간 거고요. Why she left me. 이런 식으로요. 그가 왜 전화를 했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 전화했지?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닌데.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me.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I still don't know why you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싫어한 거니까 hate him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싫어하는 거죠. hated him 해서 hated까지 가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your turn time 준비되어 있으시죠?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your turn. 그렇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가버린 거죠. 자, 그가 왜 전화를 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어렵지 않죠? 그들이 왜 사과를 했지? 이상한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자,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그렇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y apologized.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를 미워했었는지, 싫어했었는지 나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똑같이 understand 써도 되지만 I still don't know why. Your turn? 맞습니다. 자,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you hated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살짝 더 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more. 그녀가 나한테 왜 발끈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발끈하다만 신경 안 쓰시면 90% 이상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Still don't know why she 하고 나오겠죠. 예. snapped가 뭐냐면요. snap이 여러분 원래는 이거잖아요. 빰. 빰, 빰, 빰, 빠람. 이게 그래서 snap your fingers. 이게 손가락 딱딱 하는 거 snap your fing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snapshot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는 것도 snap이라고 하죠. 그렇죠. It snapped. 그러면 가지가 부러졌다. The branch snapped. 그래서 누가 하고 화를 갑자기 발끈내는 것을 snappe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to가 아니고요. 지정해서 대상. 그래서 그때는 at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게 at me에서 at은요. 여러분 요 질문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숫자 앞에 주로 at이 쓰여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숫자 뭐 at age 6, at 25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뭐 그다음에 다 속도, 전화번호, 주소 다 at이 쓰이는데 참고로요. 우리가 at night 밤에라고 할 때는요. at을 씁니다. 근데 아침에 할 때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질문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in the morning 말고도요. in the evening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during the night 이런 표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점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안에 3차원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이라고 많이 씁니다. at morn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고요. at night은 뭐냐면 밤에는 물론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in the evening처럼 일이 많이 벌어진 경우에는 in. 그렇지 않고 대비돼서 쓰이는 경우에는 at night. 아시겠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더라 그냥 외워도 되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으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이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면은 why she got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밤늦게 저 전화를 했었지.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나왔던 거죠. 예, 근데 called me예요. 그럼 밤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at night 기억나시죠 여러분? at night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왜 나한테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나한테 그러면 to me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me까지. So apologize to m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you know what to do. Just one sentence is enough for your happiness. Try it again.

Why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녀가 왜 나한테 발끈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아유, 그냥 울컥했던 거지 뭐. 자, 그러면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그죠? 탁, 이렇게 발끈한 거죠. 했더니, 야, 그냥 감정에 휩싸인 거라고. 격정적이었을 뿐이야.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이란 단어가 감정이란 뜻이지만 구어체에서 뭔가 울컥하거나 I'm sorry, I'm getting emotiona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or, you know, repeat this program and practice more,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you know what to do.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stay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All right, thanks a lot.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누구나 안 되는 발음이 있죠? 아이가 우리말을 배울 때요. 모든 발음을 한꺼번에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령별로 발달하는 순서가 있어요. 엄마, 아빠처럼 입술이 벌어지면서 나는 이 수는 발음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발음입니다. 그런데요, 시옷, 지읒 발음은요, 비교적 어려워서요, 좀 늦게 발달해요. 그리고 리을 발음은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음들에 비해서 시옷, 지읒, 리을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5세에서 6세 사이에 이 모든 발음의 습득이 끝나는데요. 이때까지 아이 말투를 가지고 있다면요, 꼭 교정해줘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놔두면요. 평생 이 발음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발음 교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시옷 발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혀끝이 치아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TH로 소리가 나죠? 네. 파품, 파품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혀가 앞니 밖으로 나오지 않게 혀뿌리를 당기고 발음하면 돼요. 시옷의 발음 앞에요. 을을 붙여서 발음해 보세요. 으 할 때는 혀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으 한 상태에서 얼른 사슴을 발음하는 거예요. 으 사슴. 이렇게요. 파슴 할 때는 보통 혀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을을 앞에 붙이고 사슴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공기가 윗니 앞쪽이 아닌 양 어금니 쪽으로, 양 옆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발음이 새는 것처럼 들려요. 예를 들어 사슴이 사슴, 사슴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는요. 혀의 양 옆을 윗 어금니 안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닫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하고 발음을 해야 해요. 소리가 옆으로 새지 않고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슴 하던 것이 막혀서 막히고 앞쪽으로 나가게 사슴 이렇게 소리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음은요. 혀끝이 윗니 뒤쪽이나 윗니 뒤쪽 잇몸에 닿으면 디귿 소리가 나요. 혀 짧은 소리라고 하죠. 그런 소리가 나요. 원래 시옷 소리는 혀가 닿지 않아야 되는데요. 혀가 닿아서 소리가 나요. 어떻게 나죠? 타틈, 타틈 이렇게 나죠. 이때는요. 앞니 사이에 짧은 빨대를 물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앞니 사이에 짧은 빨대를 꽂아볼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 빨대로 바람을 불어본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 슴, 사, 슴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예요. 다툼 했다가 빨대를 꽂고 사, 슴 이렇게요.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진짜 빨대를 가지고 와서 해보세요. 근데 진짜 빨대를 꽂고는 잘 안 돼요. 이게 공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를 상상하게 하려고 빨대가 있다.

상상하세요로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실제 빨대를 물고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지읒의 발음입니다. 혀를 원래 둬야 할 위치보다 앞에 두고 소리를 내면요, 이 지읒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주떼요 이렇게 돼요. 자동차는 다동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또, 혀를 원래 둬야 할 위치보다 너무 뒤에 두고 소리를 내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재밌어요 안 하고, 개밌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 주세요 하고, 줘요 이럴 때, 이거 거요, 이거 거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혀의 어느 부분을 입천장의 어느 부분에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조음점의 위치를 확인해서 혀가 닿는 위치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확한 위치에 닿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리을의 발음입니다. 혀의 뾰족한 끝이 닿아야 하는 발음인데요. 혀의 앞부분이 넓게 입천장에 닿으면요, 리을이 니은처럼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리본인데 니본, 니본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때는 입안 공간을 넓히고요, 혀를 활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위로 들어올린 뒤에요, 윗 앞니 뒤쪽 잇몸에 혀의 뾰족한 끝이 이렇게 닿게 합니다. 이때 혀의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각형이다 생각해서 삼각형의 꼭지점, 뾰족한 부분이 이 앞니 뒤쪽에 살짝 닿는다라고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리본 이렇게 넓적하게 닿던 혀가 끝만 리본, 리본 이렇게 가볍게 닿도록 하는 거죠. 다음은 혀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리본 이래서 혀끝이 부드럽게 툭 하고 나와야 되는데 혀에 힘을 주고 또 리을 발음이 안 된다고 평소에 지적을 받으니까 더 긴장을 해서 리본, 리본 이렇게 힘을 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혀의 힘을 전체적으로 풀고 혀의 뾰족한 끝부분만 움직여서 발음한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혀가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전체로 움직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 마지막 끝부분만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조음하시고요.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발음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리본 해서 리 하고 공기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보통 힘들어 가시는 분들은 리 하고 공기를 막아버려요. 막지 마시고 흐르게 리 이렇게 흘러나오게 발음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음을 한번 교정해 볼까요? 저에게 꾸준히 레슨 받을 시간이 없는 정치인이나 또는 CEO 중에서 선생님, 딱 하루 수업으로 신뢰감 있는 말하기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뢰감을 주는 모음 오총사 교정이에요. 모음을 교정하는데 어떻게 신뢰감이 생기죠? 우선 이 오와 우가 숨어 있는 와, 워, 위, 외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 우를 생략하고 발음해요. 예를 들어, 사과 해야 되는데, 오를 빼고 사가, 과자 해야 되는데, 가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오, 우는 제가 좋아하는 동굴 소리입니다. 아, 동굴 소리가 뭐냐고요? 우리 입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해보세요. 이. 그래요. 이는 앞니 쪽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소리가 얕아요. 근데, 오, 우, 이 글자들은 어떻죠? 목구멍 쪽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깊고 울리는 멋진 목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오, 우를 생략해버리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아까 봤죠? 사가, 가자, 어린 말투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알려드린 천연 에코 기능인 공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워, 위, 외를 교정하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요, 이 복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면요, 입 모양이 바뀌는 시간이 좀더 걸려요. 사가보다는 사과 이렇게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지 않아서 여유 있게 들리고요. 또두 개의 모음을 연결해서 발음하니까 단모음보다 길게 복압을 만들어요. 사가보다는 사과 이렇게 복압을. 네. 그래서 톤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에 힘이 생기고 또 신뢰감도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와 발음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과자, 사과, 빙과, 약과, 과대, 광고, 관광. 다음은 워 발음이에요. 위원장. 권력, 국회의원, 원두막, 권법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음은 위의 발음입니다. 우리 어릴 때뭐 했죠? 친구들이랑 할때 가위바위보 이거 많이 하죠. 네, 가위바위보 아니고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가위, 바위 이렇게요.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위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외 발음인데요. 국회, 국회. 아, 아니죠. 국회. 네, 맞습니다. 참회, 외환, 외무부, 광어회. 그쵸? 네, 광어회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회 해야 되는데 기회. 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모음은요, 의입니다. 의의 정확한 발음은 의인데요. 단어의 맨 앞에서는 의, 조사일 때는 에,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서는 이로 발음하죠. 자, 의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의, 한편의, 이렇게 조사일 때는 에로 하시면 자연스럽고요. 의무, 의심, 의문, 의원, 의사당, 의사. 이렇게 단어의 맨 앞에 올 때는 여유롭게 의이라고 발음하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의가 하나의 글자지만 두 개의 글자다라고 생각하고 의사. 이렇게 세 개의 글자처럼 의사. 이렇게 여유롭게 발음하세요. 의사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오는 경우인데요. 민주주의 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라고 발음하시고요. 회의, 네, 회의 하자 이러는 경우는 없죠? 맞아요. 회의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네, 침 맞거나 한약을 짓는 곳이 한의원이죠. 한 의원 하면은요, 의원이 한 개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의원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안 되는 발음을 교정해 봤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면 당연히 전달력도 좋지 않고 신뢰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요. 신중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발음을 좋게 하는 쉽지만 강력한 팁 하나를 더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성격이 급해서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발음을 생략하고 말해서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말을 잘하는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서 있는 자세만 바뀌어도요, 마음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뀝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물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